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지웅 목사이고요. 지금 현재 더 바이블 미니스트라는 단체에서 성경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부터 3일 동안 그 지혜 문학을 부탁받아서 전도서 말씀 나누려고요. 대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구약 성경은 39권이에요. 한글 성경은 모두 네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모세오경 5권, 역사서 12권, 그리고 지혜문학,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 그리고 선지서 17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모두 39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은 다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은 히브리어 성경은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의 역할은 뭐냐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야, 이것은 해도 돼, 이것은 하면 안 돼 라는 원칙과 기준,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여기 담겨 있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 것인가 그를 담고 있는 것이 성문서입니다. 그 성문서 안에 전도서가 있어요. 근데 그 전도서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시작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시작부터 헛되다는 말이 다섯 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다 읽어보면 전 헛되다, 허무,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약간 다른 단어로 번역될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가 무려 38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전도서를 다 읽으면 찝찝해요. 가장 많이 들은 생각은 뭐냐면 이게 무슨 성경이야? 왜 이런 게 성경에 들어와 있지? 라는 질문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다 쓸모없어요. 굳이 열심히 살아봤자 이 삶은 다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최고의 지혜로 최고의 부와 영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던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땅에서 삶을 살아봤자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질문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 질문을 가기 전에 먼저 하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도대체 솔로몬은 누구도 갖지 못했던 지혜를 가졌고 누구도 갖지 못했던 부와 영광을 거머쥐었던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은 말년에 자기의 삶을 다 산 다음에 이렇게 말할까라는 것이에요. 왜?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의 경험과 자기가 들었던 것을 기반으로 전도서 안에 왜 자기 자신이 인생이 헛되다 말하는지를 분명히 말해요. 우리 그 구체적인 예들을 이제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전도서 한번 잠깐 펴시죠. 전도서 9장. 솔로몬은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서 왜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는지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9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밑줄 그으셔도 좋죠. 9장 2절 솔로몬은 왜 인생을 헛되다 말하나 여러분도 한번 동의가 되나 보세요. 9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모든 인생을 다 산 다음에 내린 결론은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나 악하게 사는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임하는 것이 똑같아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나 더럽게 사는 사람이나 그 임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교통사고나 어떤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그렇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똑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대적해서 겁도 없이 말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교통사고 당해요. 똑같이 암 걸려요. 똑같이 우울증 걸려요. 똑같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똑같이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고 가난해져요. 내 의가 그 가난을 막지 못한다면, 내 선함이, 나의 예배가 그 교통사고와 질병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배드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왜 굳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결국 똑같이 임해요. 그래서 그런 일 볼 때에 인생 뭐 이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라는 질문이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해요. 인생 참 헛되다, 참 헛되다. 한두 번 말해서 성이 풀리지 않으니까 이 조그마한 책에 무려 38번이나 반복해요. 솔로몬이 왜 헛되다고 말하는지 또 한번 보실까요? 6장. 이것은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예요. 6장 1절을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제 저희가 읽을 이 본문은 그 내용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냥 단지 공허하고 헛되고 뭐 이런 게 다 있나 라는 불평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지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동의가 되나 보세요. 이해가 되나.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어? 근데 이게 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재물이야. 부족함이 없는 부여와 존귀를 받아요. 그러나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는 아니하셨어요. 받았지만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졌어요. 최상의 포도를 맺었어요. 근데 나는 하나도 입 못 먹어요. 다른 사람이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부요와 존귀와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 난 하나도 못 누려요. 다른 사람이 누려요. 그런 거 보면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죠. 그 다음 보세요. 3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이 말씀은 좀 조심해서 보세요. 구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은 장수, 오래 사는 것과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00명은 문자적으로 100명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많은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태의 선물로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장수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축복받았으니까. 그러니까 3절 다시 보세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저주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자체가 불행이 돼요. 그 어마어마한 돈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 보는 앞에서 싸워요. 고소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한 남자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아, 그래서 저는 개인 상담을 절대 안 하거든요. 몇 번을 봐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만났죠. 만나자마자 앉더니 계속 울어요. 한 20분 정도 진정시킨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말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인생 허무해요. 참 인생 참. 그분에게 딸이 한 명 있어요. 정말 예쁜 금지옥에 키운 그 귀한 딸. 너무너무 귀한. 근데 그 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소원이 뭐냐면, 우리 그 아이가 이제 지금 많이 컸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소원이 뭐냐면은 미국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꽤 공부 잘했고 똑똑한 애예요. 근데 아버님은 그 아이를 미국에 보낼 만큼의 재정이 되지 않아요. 미안하다 아빠, 그만큼 재정이 안 돼. 근데 아이가 그 꿈을 못 버리는 거예요. 공부도 꽤 곧잘하고 스스로 영어도 공부해서 영어도 꽤 잘하고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아빠가 결심했어요. 그래, 아빠가 네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냐. 그래서 있는 돈 다 모아서 애를 미국 보냈어요. 중학교 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장학생 받고 장학금 받고 들어가고. 그래서 엄마도 보냈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이 아버지가, 제가 문자가 들어 옮겨드릴게요. 이 아버지가 그 아이 유학비용을 대기 위해 하루에 다섯 개를 일했어요. 뭐 대리운전은 말도 할 것 없고 택배하고 본인 일했다가 뭐 했다가 다섯 개를 해서 그 돈을 모으고 모아서, 야 이거 보내면은 내 아이가 햄버거 사 먹을 수 있겠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지, 또 보내고, 이거 옷 사 입으라고 보내야지, 또 보내고.
본인은 라면 끓여 먹으면서

사발면 먹으면서 그 돈을 모아서 다 보냈어요. 아내도 보내고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 갔죠, 아이비리그. 근데 왔어요 그 딸이.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응? 얘도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와서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야? 아빠가 널 왜 안 사랑해? 야, 아빠가 널 안 사랑하면 내가 왜 이 짓을 하니?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두세 시간밖에 안 자면서 내가 왜 그 짓을? 아니, 아빠는 내가 필요할 때 없었어. 야야, 아빠가 어떻게 가니? 아빠가 얼마나 가고 싶었겠니? 그러나 그 비행기 값이 너무 아까워서 그거 내가 쓰지 않고 너 보내면 네가 더 좋은 음식 먹겠지, 좋은 옷 입겠지. 그래서 너한테 보낸 거 아니야? 아니야,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아빠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아빠는 없었어.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문제는 그 어머니가 바람 폈어요. 그 어르신이 펑펑 울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나 한눈 안 팔았어요. 내 정말 거지처럼 살았어, 거지처럼. 몇 달을 라면 먹으면서 그 돈을 모아서 내가 내 자녀한테 보냈는데 어떻게 내 딸이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걔 때문에 얼마나 희생을 했는데, 얼마나 험한 말을 들었는데, 나보다 새파랗게 어린 것들한테 내가 굽신굽신하면서 벌은 돈을 내가 걔 햄버거 먹으려고 보냈는데, 예쁜 옷 사입으라고 보냈는데 어떻게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 있어요? 실화에 실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처참한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허무함을 느끼게 할 만한, 상실감을 느끼게 할 만한, 공허함을 느끼게 할 만한, 마음을 무겁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죠. 하나만 더 보실래요? 솔로몬이 또 말해요. 9장 11절. 솔로몬은 왜 인생을 허무하다 말하나, 공허하다 말하나, 그 예를 또 한번 보실까요? 9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빠른 사람이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제일 빠른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 아니에요? 공부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 서울대 가는 거 아니에요? 가장 열심히 산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는 한 남자아이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전국 등수로 탑이에요. 전국 등수로. 이게 반등수인가 싶을 정도의 전국 등수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기대했지요. 얘는 서울의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수능 날만 기다렸어요. 얘는. 주변 사람들 모두.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으니까. 시험 보다가 1교시 끝나고 쓰러졌어요. 수능 날 갑자기 10시가 좀 넘었는데 집에 초인종 눌러서 나가봤더니 얘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여기 왜 있어? 엄마 나 쓰러졌어. 괜찮아. 괜찮아. 까짓거 1년 엄마 아빠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괜찮아. 까짓거 준비해서 더 하지 뭐. 그래서 그 다음에 했어요. 밀려 썼어요. 밀려 쓴 거를 종치기 5분 전에 알았어요. 자기 죽고 싶었대요. 이걸 내가 다시 받아서 쓸까? 이거 그냥 내야 되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도 연달아서. 가장 빠른 사람이 금메달을 따면 좋겠어요. 올림픽에서. 가장 성실하게 열심히 산 사람이. 그런데 온갖 편법, 술수, 그 인맥 동원해서 내가 가야 되는 자리를 누가 봐도 신뢰가 안 되는 그 사람이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할 수 있을까? 저 쓰레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를, 내가 이 자리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단지 누구 아들이라는 이유로, 누구 딸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가? 그런 일 보면 세상 허무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걸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직접 경험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전도서 1장. 굉장히 철학적인 말 같아요, 이 말은.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서 1장 7절부터 8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여겨보시겠어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0: 번의 예외도 없이 모든 강들은 다 바다로 흘러갔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모든 강들은 다 바다로 흘러갔어요. 그러나 이런 뉴스는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마침내 바다가 다 채워졌습니다 라고 나온 뉴스는 단 한 번도 없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모든 강들은, 모든 물들은 다 바다로 흘러갔는데 바다는 지금까지 채워진 적이 없어요. 사람 마음처럼. 8절 보세요. 모든 만물이 피곤해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전도사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음으로 만족이 없어요. 눈은 보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눈은 본다고 만족이 되지 않고 귀는 들음을 위해 존재하는데 듣는다고 만족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음식이 더 나를 배고프게 해요. 물이 나를 더 목마르게 해요. 아, 이것만 가지면 될 거야. 이 정도면 될 거야. 아니요, 그거 가졌어요? 그거 한 한두 달도 안 가요. 또 목말라요. 또 더. 절대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그 공허함. 이유를 알수 없는 그 허무함.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가도 한순간에 공허함이 찾아와요. 안 그래요? 은혜 받고 별짓 다 해도 한순간에 갑자기 내 공허함이 확 찾아오면은 이 임재 뭔가 이거? 이 뭔가 이거? 한순간에 찾아와요. 그 공허함. 텅 빈 마음. 삶의 허무함. 이유를 알수 없는. 성경은 지혜서는 인간의 공허함과 허무함이 인간 밖에 있지 않고 인간 안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공허함 못 느껴요, 오히려. 열심히 산 사람이 갑자기 한순간에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그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절제하고 절제하고 노력해서 밤잠 안 자고 왔는데 그게 되지 않았을 때 그 한순간에 무너짐. 열심히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도대체 그 원인은 뭘까요? 그 공허함, 이유를 알수 없는 그 허무함. 성경은 그 원인을 명확히 말합니다. 인간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허전함과 그 상실감이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성경은 명확히 말해요.
1: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사랑했더라, 하나님께 지혜를 묻다, 3일간의 말씀 부흥회 중에 첫째 날 말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것의 원인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하고 계신데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의 이지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요, 인간이 가지는 공허함,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허전함, 그 허무함의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인 무엇인지 한번 다 같이 우리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지혜서는 인간의 공허함과 허무함이 인간 밖에 있지 않고 인간 안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 원인은 뭘까요? 그 공허함,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허무함, 성경은 그 원인을 명확히 말합니다. 찾을 준비 됐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장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예레미야 2장. 여러분, 이 말씀은 혹시 지금 펜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펜을 들어서 이거는 표시하시고 이거는 꼭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같이 볼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오늘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예레미야 2장. 제가 12절부터 읽어볼 테니까 눈여겨보세요. 아직 밑줄 긋지 마세요.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다음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는 것이에요. 생수의 근원. 생수라고 말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본다면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은 마르지 않은 샘이라는 뜻이에요. 기억 아세요? 아무리 퍼도 마르지 않는 우물 같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내 백성들아,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너희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어, 라는 것이에요. 근데 처참한 건 그 다음이에요.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은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건 내가 채울 수 있어, 라면서 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 땅을 파요, 땅을 파요. 아니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있어, 이 목마름, 이 공허함 내가 채울 수 있어. 땅을 파요, 땅을 파요. 근데 아니에요, 안 나와요. 근데 와, 판 도시에 봤더니 습기가 스며들어요. 습기가, 겉바 내가 하면 된다고 했잖아. 아니요, 근데 그 습기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왜? 터진 웅덩이니까. 끊임없이 파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은 인간이 가지는 그 공허함과 허전함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의 창조자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창조자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예배도 하나님 빠지면 공허해지는 것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들, 노래만 가득한 것들, 예수가 빠져있는 설교들. 아무리 얘가 열심히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오히려 더 나를 목마르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너희가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어. 나를 버리고 스스로 할 수 있어, 이거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있어. 그래서 땅을 파는 것이에요, 땅을.

그게 인간의 행위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채울 수 있어. 내가 만족할 수 있어. 그래서 네온 사인이 있는 그 뒷골목을 헤매고 처참한 상황이에요. 성경은 들어보세요. 인간의 공허함과 허무함의 분명한 이유를 그의 창조자와 분리되었기 때문에 말한 것이에요. 그의 창조자,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 앞으로 넘기시면 있죠? 55장. 이사야 55장. 1절부터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이사야서 55장.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제발 나에게 나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냐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권위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사람들, 내가 마치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만냥 말하는 사람들, 누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을 측량할 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근데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누구도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어.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아니,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공허합니다. 하나님, 내가 허무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다시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임을 내가 하나님께 인정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살 수 있어요. 오늘 누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내게 나와라, 내게 나와라. 저는 연구에서 공부를 마치고 감사하게도 제가 공부했던 곳에서 제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줬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3년 정도 성경을 가르치는데 아프리카 이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죠, 수도가. 거기 목회자 그룹에서 저희 영국에 왔어요. 이 성경을, 이 성경학교 과정을 우리 나라에 세팅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책임자가 돼서 제가 매년마다 가서 거기서 가르치고 세팅하는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아디스아바바에서 시골에 내려가서 말씀을 가르치게 됐는데 뭐 환경이 너무 열악하죠.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창문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뻥 뚫린 건데 일어나서 이렇게 보는데 한 6살 됐을까? 7살 됐을까? 어떤 어린아이가 하얀색 그 플라스틱통 반 자른 거를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톨레톨레톨레 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보니까 물이에요, 물. 근데 물을 봐도 그거 아세요? 그 하루살이가 그냥 가득 껴있는 그 물, 더러운 물. 그 더러운 물에 그 흰 통을 던져요, 이렇게 훅. 그래서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서, 아이고, 애 착하네. 아이고, 소 먹이나? 양이랑 염소 물 먹이나? 아이고, 착하네, 애가. 6살, 7살밖에 안 됐는데 그 이른 새벽에 툭 던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물을 이렇게 깁더니 그걸 마시는 거예요, 벌컥. 처음 봤어요, 처음. 벌써 20년도 된 일인데 처음 보는 애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제가 뛰쳐나가더라고요. 뛰쳐나가서 제가 뭐냐면 너 안 돼, 짧은 영어로 너 이거 안 돼, 너 이거 마시면 안 돼, 너 이거 죽어, 절대로 안 돼, 너 이거 절대로 안 돼.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은 내가 그렇게 애를 붙잡고 말하는데 걔 표정이 너무 밝아요. 이 아저씨가 왜 이러지? 나 어저께도 이거 먹었는데, 나 그저께도 이거 먹었는데 나한테 왜 이러지? 근데 그게 더 슬프더라고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공허함을 스스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에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에요. 너희들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예수를 수고하냐?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해서 왜 이렇게 예수를 수고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댕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라 생각될 것이라. 이거 찬양의 가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암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사람들한테 적어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너는 물댕동산 같을 것이다. 내 뼈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동산 같을 것이다. 수많은 찬양의 가사와 축복의 가사 내용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사야서 58장 11절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예요. 주어입니다. 주어. 주어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가예요. 여호와. 여호와만이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게 지혜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당신만이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만이 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정말 정말 부러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정말 부러운 사람. 봤더니 근데 성경도 그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사람 참 복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알아? 이 사람 참 복된 사람이야.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아세요? 팔복 중에 8개의 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 복된 사람의 특징은 뭔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할 때 그 가난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란 단어예요. 푸토코스. 저랑 같이 오늘 한번 헬라어만 해보실래요? 푸토코스. 한번 들어보세요. 푸토코스인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거를 가난하다로 번역한 건 좀 아쉬워요. 저도 이제 성경 번역할 때 이건 너무 좀 너무 경건한 단어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푸토코스라는 헬라어가 성경 이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두 가지 뜻이에요. 물론 가난의 뜻은 있죠. 그런데 푸토코스의 가장 중요한 뜻은 두 가지예요. 가장 많이 번역된 것은 첫째, 거지가 2주나 3주 굶었을 때에 그 상태에서 음식을 구걸하는 것을 푸토코스라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 굶어보셨어요? 별로 안 굶어봤죠. 저는 뭐 지금 25년 차밖에 되진 않지만 목사가 저는 예수선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했어요. 지난 19년 동안. 그리고 거기는 자비량 선교입니다. 100% 자비량 선교. 월급이 없어요. 단 한 푼도 받아본 적 없어요. 19년 동안. 물론 지금도 더 바이블 미니스트라는 단체에 제가 대표지만 저희 단체도 역시 자비량 선교예요. 월급이 없어요. 저 굶어봤습니다. 제가. 저 아들만 3명이에요. 제가 아들을 굶겨본 아빠예요. 제가 아내를 굶겨본 남편이에요. 한 3일 굶으면 자존심? 그런 거 없어요. 더군다나 자식이 굶어요? 그건 아버지는요, 자존심 그딴 거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어요. 뭐 학위?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체면, 자존심, 그거 다 없습니다. 2, 3주 굶은 거지가 그 음식을 구걸하는 절박함이 푸터컸어요. 절박함. 그러니까 가난하다로 번역된 것은 좀 아쉬워요. 절박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한 번역이에요. 그 심령이 절박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절박한 사람. 두 번째, 이 푸토코스가 가장 많이 사용됐던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어느 상황에서 사용되냐면은 자녀를 잃은 부모의 모습을 묘사할 때 이 단어가 나와요. 자녀를 잃은 부모, 저희 부모님은 저를 잃어봤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지금은 이제 에버랜드잖아요. 옛날에는 자연농원이었었어요. 알면 나이가 지금이야 에버랜드지만 옛날에 자연농원이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거기 갔었는데요. 저는 제가 부모님을 잃어버렸다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잃어버렸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 사업하셨었거든요. 옛날에 크진 않지만 뭐 조그만한 사업. 그래도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제 기억에 저희 어머니는요 옷이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 퇴근 시간이 일정했기 때문에 항상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는 시간 30분 전에 옷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화장을 옅게 하시고 항상 정갈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맞이해서 기다렸던 양반이세요.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옷이 흐트러진 적이 없었던 분. 근데 제 기억에 딱 한 번 그 자연농원 놀러 갔을 때 갑자기 제 어머니가 제가 막 한참 정신이 엄청 놀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2시간 잃어버리셨더라고요. 나는 몰랐고 나는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근데 제 눈앞에 나타난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옷이 벗겨져 있었어요. 머리가 흔크러져 있고 화장이 번져 있고 울고 있고

옷이 벗겨져 있고 단추가 풀어져 있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두 시간 동안 저를 찾기 위해 그곳을 다 뛰어다니셨더라고요. 신발이 벗겨져 있고 그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은 푸토코스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 참 복돼. 그렇게 간절히 나를 찾는 사람, 간절히 나를 원하는 사람, 절박함으로 내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나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 참 복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절박함 있는 사람 있으세요? 그 절박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있으세요? 아니면 말지 뭐. 죄송해요. 그런 사람 일평생 못 만납니다. 그 절박함. 하나님 내가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내가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내가 지금까지 교만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그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그의 얼굴을 구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 목마름을 채워준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말지 뭐. 한두 번 기도하고 아니면 말지.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가 2주 전에도 제가 책임받고 있는 한 청년이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3시 10분에. 그래서 갔죠. 신천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또 손을 걷어요. 그 공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그 공허함. 그 허전함. 잘 들으세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절규하시는 것이 제발 나에게 와라. 야야, 제발 나에게 와라.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니? 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니? 그 네가 필요한 건 나한테 있다.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라. 라고 하나님이 절규하시는 것이에요.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심령의 절박함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얼굴을 간구하는 사람, 그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그 절박함이 혹시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전도서 7장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전도서 7장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이 다음 말씀 한번 밑줄 그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모든 허무함, 무의미함, 상실함, 공허함에서 벗어날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답을 말합니다. 너의 그 공허함, 너의 그 허전함, 그 텅 빈 마음, 그 수많은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네온 사인 있는 뒷골목에서 내 즐거움을 채울 수 없어요. 절대로. 더 나를 목마르게 하는 것이에요. 돌이키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알죠? 그 공허함. 아니요. 거기서 내 만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공허함과 허전함과 무의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시편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 매달리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cling to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절벽에 그 나뭇가지에 온 힘을 대서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걸 놓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그 은혜를 구하며 그의 얼굴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허무함에서 벗어날 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창조자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창조자. 전도서 12장 1절 기억나시죠?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누가 오늘 이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생수의 근원이 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맞습니다. 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절박함으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좀 그렇게 주의 보좌 앞에 나가기 시작하십시다.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하나님께 지혜를 묻다. 3일간의 말씀 부흥회 중에 오늘 첫째 날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도 사랑했더란 전도서 강의 이어집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도 내일도 극동방송을 듣게 해주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0: 제일 처음에 발 들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꿈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했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이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 순천 엘림 교회 서승원 어린이의 낭독입니다.
1: 히브리서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어 할 때에 지으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에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마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을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을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에 그들을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에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리라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심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아멘.
0: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새김질하고 적용함으로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을 잘 살아내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려면 첫째, 말씀을 새김질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세는 오늘 3절에서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고 단호히 명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까지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먹는 것 하나까지 구별하게 하심으로 삶의 가장 사소한 자리에서도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6절을 보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의 기준은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세상의 더러움과 분명하게 분리되어 구별된 삶, 곧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행실을 상징해요.

0: 그리고 책임질을 한다는 것은 먹은 음식을 다시 꺼내어 씹고 소화하듯 들은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내면화하는 삶을 뜻해요. 큐티하는 삶이라고도 할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이둘중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7절의 낙타나 토끼처럼 책임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부정하다고 해요. 머리로는 말씀을 달달 외우고 은혜도 받는데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타협하며 사는 무력한 신앙이지요. 반대로 8절의 돼지처럼 굽은 갈라졌으나 책임질을 못하는 짐승도 부정하다고 해요.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겉모습은 꽤 거룩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말씀 묵상도 한 영혼을 향한 애통함도 없는 위선적인 신앙인 거예요. 이런 것은 먹지도 말고 그 사체도 만지지 말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러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나 껍데기뿐인 율법주의는 절연히 끊어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꼭꼭 씹어 먹고 꺼내어 또 씹으며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손과 발을 움직이는 구체적인 적용으로 살아내는 것이 곧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기에 말씀 묵상과 적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말씀은 잘 듣고 은혜도 받는데 구별된 행실이 없는 낙타 같진 않나요? 겉모습은 거룩한 직분자이면서 정작 큐티도 안 하고 내 죄를 보는 것도 힘들어하는 돼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내가 책임질하여 살아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려면 둘째, 죄와 사망의 문화를 거스르고 생명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9절, 10절에 물고기 중에 정결한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해요. 비늘은 외부의 오염과 공격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갑옷 역할을 하며 지느러미는 거센 물결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역동.
1: FEBC 재난방송입니다. 2026년 8월 31일 11시 예정. 전남 광양, 흑산도 홍도, 해남 남부, 완도 여서도 제외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됩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을 살피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FEBC
0: 독수리, 솔개, 까마귀, 올빼미 등은 썩은 시체를 파먹거나 다른 짐승을 잔인하게 잡아먹는 맹금류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들을 부정하다고 규정하신 데에는 죽음과 파괴, 잔인함의 속성을 멀리하라는 뜻이 담겨 있지요. 남을 물어뜯으며 상처를 주는 말을 즐기거나 잔인한 세상 미디어를 탐닉하는 것은 내 영혼의 부정한 고기를 먹이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21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안이라고 해요. 똑같은 행동인데 금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도 무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바로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왜 남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 하며 비교하는 게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뒤이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고 해요. 염소를 먹는 건 무방한데 그 고기를 어미의 젖에 삼지는 말라는 거예요. 새끼를 먹여 살려야 할그 저주로 새끼를 요리하는 건 생명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미각의 만족을 위해 그렇게 잔인한 방법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도 두 번이나 나올 만큼 거듭 강조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제물 자체보다 인격적인 제사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려도 그 과정이 잔인하면 주님은 그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믿는 우리에게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 가치관과 유행에 휩쓸려 생명력 없이 흘러 떠내려가는 모습은 없나요? 왜 남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 하며 비교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결과만 좋으면 다 괜찮다며 잘못된 과정을 보고도 모른 척눈 감고 있진 않나요? 소그룹 리더로 부르심을 받자마자 술을 마셔서 부끄러웠지만

0: 자발적으로 술을 절제하는 것이 구별된 여호와의 성민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3년 전 새해 첫날 저는 교회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지요. 다음 날 아침 소그룹 리더가 되자마자 술을 마신 게 부끄러워 자괴감이 들고 그날 이후로 술을 끊고 한동안 직장이나 외부 모임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노동조합 대표를 맡고 소산별 노동조합의 임원을 맡으니 술자리가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신앙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탄산음료를 마셨지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한 잔, 두 잔 술을 받아 마시다 급기야 거나하게 술에 취하고 말았어요. 술을 마시면 그리스도인이 못 되고 꼭 술을 안 마셔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 하며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했지요. 그러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은 제가 자발적으로 술을 절제하여 여호와의 성민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공공기관 재직자로서 또 노동조합의 임원으로서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제 삶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았지요. 이제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교회 지체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가고 아직 믿음이 없는 친지들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길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불필요한 모임을 줄여서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크고 작은 행동과 결정 앞에 말씀 묵상과 기도를 우선시하고 아내와 교회 공동체에도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민으로 부르신 이유는 먹고 마시는 일상의 순간까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겉모습만 그럴듯한 껍데기 신앙을 버리고 날마다 말씀을 깊이 새김질하며 적용함으로 삶의 행실을 세상의 것과 구별해야 하지요. 거센 세상의 파도를 믿음의 지느러미로 거슬러 오르며 생명을 죽이는 잔인한 풍속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삶의 작은 선택 하나도 말씀대로 결단하고 행동함으로 생명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힘차게 거슬러 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평생을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말씀의 새김질도 없고 십자가에 갈라진 행실도 없는 위선자 같은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남을 물어뜯고 정죄하며 죽이는 맹금류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다 떨어져 세상 죄악의 탕류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저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남은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며 비교하고 원망하기를 그치고 우리가 여호와의 성민이기에 지켜야 할 경계가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생명의 질서를 짓밟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증한 양식을 탐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깊이 새김질하여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생명의 역류를 이루는 거룩한 성민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한결같이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여수중앙교회 김우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개가 짖는 이유에 대하여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개들이 유난히 짖어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개들이 전혀 짖지 않거나 또한 응얼거리는 그러한 모습만 보입니다. 왜 개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심하게 짖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짖지 않는가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 이 두려움에 대한 진동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동이 예민한 개의 촉감에 인지하게 되면은 개는 그 사람을 향하여 심하게 짖는다는 것입니다. 개도 자기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고 또 심하게 짖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없이 당당한 사람은 진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개들이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고 또한 경계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응얼거리거나 또한 꼬리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개들보다도 크고 사나운 짐승을 보면은 개들이 전혀 짖지 못하고 오히려 꼬리를 감추면서 숨으려고 하는 것도 아마도 그런 짐승에게는 전혀 두려움을 나타내는 진동이 없고 또 오히려 위협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가 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면은요 개들도 우리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짖어대는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겁쟁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다 날려보내시고 당당한 믿음에 강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어린 딸을 둔 회당장과 그 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고 계셨을 때 야이로라고 이름하는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회당장으로서의 또한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야이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그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고 매사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신의 12살 난 딸아이 위에 그 병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대 사회는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는 위치는요, 사회적으로 상당히 존경받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초라한 옷차림으로 그냥 사람들로부터 랍비라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간청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야이로의 행동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의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딸 야이로에게는 무남 동료요 외동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고 아끼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저없이 그를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간절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고 간절함으로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또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간절함이 없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이러한 간절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의 겸손입니다. 그 야이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라한 모습을 한 예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드름을 피우면서 우리 집으로 오시오라고 말하든지 아니면은 사람을 보내서는 예수를 데려오라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겸손하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하게 그의 소원을 말하는 회당장 야이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을 섬길 때 이러한 겸손함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신앙에서 나온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나올 때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실 그런 분이 되십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간정한, 간절한 이 간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회당장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주님의 옷자락을 몰래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는 칭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평안히 가라라고 축복까지 하셨습니다.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속이 타는 시간입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손에 진땀이 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딸이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체를 하니까 회당장으로서는 정말 답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길에 보면은 응급환자를 태운 앰뷸런스가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비상 라이트를 켜고는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려갑니다. 그 차 안에 있는 사람은요, 말할 수 없이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야이로도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단 1초라도 빨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여자가 나타나서는 예수님의 가는 길을 지체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경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게 되고 또한 의심하게 되고 또한 포기하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도 더 옳은 판단으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생각하는 이 야이로의 마음을 몰라서 주님이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으로 고생하는 어린 딸, 그 아이가 주님이 가시기 전에 죽게 될 터인데 그 죽음을 이겨내고 새 생명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에게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고쳐주심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마음속에 믿음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배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그 여인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딸아이가 예수님이 지체하는 사이에 그만 죽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끝이 났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죽었으면은 갖다 묻으면 되는 것이지 죽은 아이를 놓고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죽으면은 당일에 시신을 묻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묻어야지 더 이상 다른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언젠가 한 번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은 절망입니다. 모든 것의 끝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아무런 힘도 없고 꿈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기회도 희망도 사랑도 모두 끝나게 하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숙연해집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아웅다웅 하다가도 죽음이 다가오면 우리의 애씀은 물거품처럼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협박을 하면서 죽인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무서운 것, 두려운 것, 공포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과 그의 집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쳤던 이 음성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불신하고 또한 그들이 절망하고 이 죽음이라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슬퍼할 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야이로의 어린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바라거나 기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믿기만 하면은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냥 위로를 주기 위하여 던진 그러한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역사상 우리 주님만이 죽음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그 말씀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요
죽음이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안에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생명과 진리가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생명 안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빛 가운데로 햇빛보다도 더 밝은 인생을 펼쳐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복음 안에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모든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시고 함께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이르러 죽은 아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님만 함께 들어가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본문 52절, 5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이 옆에서 병 간호를 하던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본 사람들 그리고 아이가 그 죽음을 함께 나누었던 그 사람들은 그 예수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말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예수가 역사하시면은 아이가 살아날 줄 그들은 믿었습니다. 오는 길에 12년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는데도 고침을 받는 그 사건을 직접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아이를 살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합니까?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와 함께 함으로 의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와 함께 함으로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할 자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부정적이고 또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와 함께하면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이와 함께함으로 죽음으로 달려가지 말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생명의 세계를 사는 귀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인생 가운데 누구와 함께하는가? 그 함께하는 주

0: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4절에서 5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본무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세상이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어찌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 무능하고 속수무책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가 함께 하시는 곳에는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생명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생명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요,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승리와 감격과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여행하던 한 관광객이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다가 참 이상한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아주 잘 자란 한 그루 시띔나무가 누렇게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이 시띔나무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법궤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됐습니다. 또 성막에 많은 재료로 사용됐던 나무가 이 시띔나무입니다. 이 생명력이 강한 나무고 또 웬만해서는 잘 죽지 않고 병들지 않습니다. 물 없는 자갈밭이나 바위 틈에서도 자라는 아주 강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나무가 제법 물이 많아 보이는 곳에서 죽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사람들이 가이드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가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거요, 저 시띔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엉겅퀴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놀란 그 관광객이 말합니다. 아니, 저 엉성한 뼈다귀 같은 엉겅퀴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가이드는 말합니다. 시띔나무만 죽나요? 어떤 나무든지 저 엉겅퀴만 에워싸버리면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저 엉겅퀴는 심술이 고약해서 자기만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도 같이 죽지요. 자기만 죽기 싫은 모양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1년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1년생 풀이지만은 그것이 에워싸기만 하면은요, 그렇게 강하고 잘 자란 나무도 결국에는 죽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생명이신 예수와 함께함으로 이 생명의 세계를 사는 귀한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잘 훈련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엉성한 뼈다귀 같은 엉겅퀴인 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등 각종 잡풀에 둘러싸이게 되면은 결국은 말라 죽게 되고 또한 살아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힘을 얻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날려버리시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항상 승리하는 삶,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중앙교회 김우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2631 여수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유도입니다. 이 세상 한구석에는 중심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터무니없는 희망의 옷도 우울하기 그지없는 절망의 옷도 벗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시는 음성 의지에 걸어가는 이들이다.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지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그 길이다. 내 갈 길은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찬송가 가사처럼 중심이신 그분을 향해 빛 대신 주를 의지하고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내딛자. 청파교회 김기석 원로 목사님의 저서 오래된 세계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로 8월을 마무리하고 9월을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새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월 31일 월요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 사연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일상의 소소한 기도 사연 있으시지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하십시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 제목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사연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면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은 광양동신교회 박진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영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듣고 소망의 기도 이어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전남 동부 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사연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긴급한 사연이 있으시면 긴급이라고, 또 익명을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문자 주십시오. 기도응답의 사연, 감사의 사연도 올려주시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마다 목사님께서 뜨겁게 풍성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광양동신교회 박진호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0: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다양한 길 앞에서 늘 선택하며 살아가지요. 또 그 선택에 어떤 이들은 중심을 향해서, 또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위에서 부르시는 음성 의지해서 땅이 아닌 하나님을, 또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계절이 또 바뀌는데요. 또 8월을 끝내고 9월을 맞이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더 새롭게 새 마음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또 이번에 또 네팔에서 대홍수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안타깝기만 한데요. 목사님 또 이 지역을 위해서, 또 그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목사님 함께 또 기도해 주십시오.
1: 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아멘.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0: 아멘.
1: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아뢰일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무더웠던 8월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9월을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이 땅 도처에 하나님 지진과 기근과 홍수와 하나님 재난으로 주여. 인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0: 주여.
1: 특별히 하나님 네팔에 하나님 홍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실종되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오나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아픔 당한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하나님 아버지 실종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과 생명으로 나오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주님께서 그 땅에서도 주님의 날개 그늘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연 나눕니다. 첫 번째, 1623님. 안녕하세요. 제가 빚이 있어서 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 무게에 힘이 들어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모든 것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가 몸이 아픈 것, 또 힘들지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참 마음을 힘들게 하거든요.
0: 네.
1: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제가 1623님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저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지만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우리의 이 필요를 하나님 다 채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성실히 일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채우시고 하나님 부으시는, 하나님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1: 무엇보다도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에

0: 하나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아멘.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1623님 경제적인 문제 참 힘들죠. 그 압박하는 그 심정 붙들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신 것만큼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함께 기도한 줄로 믿으니 믿사오니 힘내시고요. 힘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 반드시 승리하실 걸로 또 하나님 앞에 늘 매달려 얻는 승리를 얻는 1623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연 9507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토요일부터 갑자기 음식물을 삼킬 때 통증이 있습니다. 속히 치료받고 회복되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1: 아멘.
0: 하나님 토요일부터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 통증이 있고 하나님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검사받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 하나님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음식물 삼킬 때 통증이 있다고 하신 9507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에 또 능력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7174님 박영진 어르신을 섬겨온 지 6년이 되어 가는데 며칠 전부터 망상과 환각 상태가 심해져서 혼자 계실 수가 없어서 오늘 요양병원으로 가고자 하네요. 그곳에서도 잘 적응하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확신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0: 예, 아마 6년 동안 또 우리 박영진 어르신을 잘 섬겨오신 우리 성도님 같은데요. 이제는 또 집에서 모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박영진 어르신이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또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영진 어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어르신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병원에서 하나님 망각과 하나님 아버지 이런 환각 상태가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망각과 환각은 떠나갈지어다.
1: 아멘.
0: 아멘. 하나님께서 요양병원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 우리 박영진 어르신이 이제는 더 이상 선망 증세나 이런 거 없이 건강하게 요양병원에 계시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곳에서 잘 적응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1: 아멘.
0: 우리 박영진 어르신을 6년 동안 잘 섬겨온 하나님 칠하나 칠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 그의
1: 아멘.
0: 헌신과 하나님 아버지 그의 섬김이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 상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박영진 어르신을 위해서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또 전화 통화하면서 기도받고 하셨었어요. 정말 잘 섬겨오신 그 섬김 아마 하나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박영진 어르신 또 기도 제목처럼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확신에 그 반열에 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9078님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사모님 김효진 사모님이 대장암 결과가 오늘 오전에 나옵니다. 결과가 일기이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일에 열심히신 사모님이 다시 건강

0: 등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셨네요.
1: 네, 아마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래서
0: 아멘.
1: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0: 아멘.
1: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먼 이역 만리에서 하나님 사역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김효진 사모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대장암 검사가 하나님 오늘 나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관자 되시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검사와 결과와 하나님 이후의 치료의 과정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종입니다.
0: 주여,
1: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 결과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결과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 깨끗이 낫고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김효진 사모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를 성축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미 이 일을 주장하고 주님이 이미 행하시고 있음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김효진 사모님, 대장암 결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사연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드렸고요. 또이 방송 듣는 가족 사연, 저기, 국동방송 가족들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계속 이 기도 사연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익명의 사연입니다. 저희 오빠가 요추 5번이 왼쪽으로 밀려 신경을 누르고 있어 엉덩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한 걸음도 걷기 어렵습니다. MRI 찍어서 대학병원 마취통증의학과로 가서 또 신경외과와 협진을 받으러 또 2시 갑니다. 치료를 잘 하시는 의사 만나게 해주시고 속히 치유되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1: 예, 아무래도 오랫동안 좀 고통당하시고 또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전혀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 모든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이
0: 아멘.
1: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오빠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치료하는 광선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광선이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 골수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경까지 하나님 아버지 능히 넉넉히 치료하고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하나님 이제 대학병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검진을 하고 협진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0: 아멘.
1: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주님의 역사하심이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0: 아멘. 아멘.
1: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불편해서 하나님 병원 다니는 것도 하나님 검사 받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고통이지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아멘.
1: 주님이 모든 치료의 과정을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네. 오빠를 위한 사연. 오늘도 2시에 협진 받으러 간다고 하셨어요. 정말 이 사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목사님께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처럼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전하는 전남동부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목사님께 직접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음물정 9750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카카오톡에 무료로 기도사연 주셔도 좋습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와 그림의 찬양입니다.

찬양 듣고 왔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생방송 소망에게도 오늘은 광양동신교회 박진욱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사연은 5816님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 정순열 집사님이 아직 믿음에 확신이 없는데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을 했습니다.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힘

0: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해요. 주님 치료와 회복이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이 시간에 의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뇌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다 보이는데 뇌는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시간 우리 정순련 집사님에게 임할 것을 믿으며 우리
0: 아멘.
1: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이김을 당하여도 하나님 쌓이지 아니하며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하나님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추럴로 하나님 수술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치료하는 하나님 그 오른손으로 하나님 그 부어있는 하나님 모든 뇌의 부분 부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사람은 할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할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뇌출혈된 부위들 수술한 부위들이 하나님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육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0: 아멘, 아멘. 네, 정순열 집사님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수술하고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빠른 또 치료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 요청하셨습니다. 그 마음 품고 목사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저희가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신하면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좋은 소식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연 4715님. 지인의 딸이 아픕니다. 6살 여자아이 김라이. 뇌 종양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DIPG 뇌관 교종이라는 병명입니다. 6개월에서 1년여 명이고 지금은 9개월째 입니다. 이젠 완화 치료와 함께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듯합니다. 아이가 약을 하도 먹어서 약을 좀 겁내기도 합니다. 부모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종양이 치료되고 건강하게 퇴원하기를 부모 또한 이를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우리 시간에 우리 라이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6살인데 또 이렇게 뇌종양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12혈증 앓은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옷자락에 그 손만 닿아도 나을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0: 아멘.
1: 평안히 가라.
0: 아멘.
1: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라이에게 임하여 주시어 이제는 그 뇌종양이 깨끗이 떠나가고
0: 아멘.
1: 이 가정이 하나님의 포로 인도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딸, 하나님 라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뇌관 교정으로 하나님 벌써 오랫동안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라이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하나님 아버지 그 손을 대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뇌에 있는 모든 종양들이 하나님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아버지 치료하는 오른손으로 우리 라이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어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땅 가운데서 더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 부모가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부모에게 믿음을 주셔 하나님 주님의 배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많은 이들이 우리 라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주여,
1: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라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병에서 하나님 아버지 노임을 받는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가정이 하나님

0: 구원받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1: 아멘.
0: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라이에게 임할 것을 믿으며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방송문장 여러분 들으셨죠? 6살 김라이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달리다 꿈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2766님 중학교 3학년 손자 박성준 학폭을 당하기도 하고 우울증이 심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근래에는 부모에게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손주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정상적인 생활하도록 인도하시고 교회 열심히 나가 자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성준이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 예,
2: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준이 이 모든 마음이 위로받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준이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춘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준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의 마음 주시고 하나님 기쁨의 마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2: 그리하여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2: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아픔과 상처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2: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다른 친구들 세상 것 붙잡으면 더욱더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준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2: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상처로부터 다 깨끗이 치유받아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준이에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빛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2: 하나님
1: 아멘.
2: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런 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학교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려운 당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는 하나님 우리의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중3 박성준 그 손자를 바라보는 할머니의 마음, 할아버지 마음이 어떠실지요? 부모는 또 말할 것도 없고요. 본인도 참 힘들 텐데 그 마음 품고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방송 가정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박성준이가 이 기도 제목처럼 그렇게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에 또 유업도 이어가게 될 줄로 믿고요. 힘내시고 좋은 소식 소망의 기도에서 또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사연 5650님 강민혜 집사님의 척추 종양을 주님 손으로 만져 치유하여 주시고 통증과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걷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고3 양범준의 입시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대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수시한 면접 가운데 지혜를 다하셔서 가진 강점과 재능이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두 가지 사연이네요 목사님.
2: 네. 야고보서에 보면요.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1: 아멘.
2: 말씀하셨습니다.
1: 아멘.
2: 우리 강민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2: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으로 하나님 우리 강민대 집사님 척추종양을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하나님 치유하여

0: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그 척수에 하나님 종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망연하노니 모든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1: 아멘.
0: 아멘. 하나님 이제 주님의 회복하심과 주님의 낫게 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상의 삶들이 회복되는 은혜.

0: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준비해야 될 우리 수시와 면접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그 믿음의 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0116님, 내일 어머님 화순전대병원에서 진료가 있습니다. 모든 진료 과정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 부탁합니다.
0: 아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이 또 화순전대병원이면 3차 병원이잖아요.
1: 네.
0: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진료의 과정과 치료의 과정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0116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하나님 화순전대병원에서 하나님 진료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먼저 기도할 때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가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리 어머님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한 우리 화순전대병원에서 하나님 진료를 볼 때 하나님 아버지 꼭 필요한 의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며 치료하는 과정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 깨끗이 낫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질병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 아멘.
0: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 아멘.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또 내일 소망의 기도에서 남아있는 기도 사연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애청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9월 평안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양동신교회 박진훈 목사님께서 함께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힘이 되는 말씀 뜨겁고 풍성한 기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0: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은 믿습니다.
1: 아멘. 지금까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제작 서인철 PD 진행의 유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수성로 교회는 아르스토바 합창단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

6969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진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치킨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세했거든요, 솔직히. 극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0: 그래도 공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1: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 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대고서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일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성취화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서동리 교회 서생석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전남 동부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영생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전남 동부 지역의 모든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교회와 교회 간에 서로 협력하여 복음 전파에 힘쓰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젊은 세대들이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들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도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대규모 인명피해와 실종자가 발생한 가운데 한국교회와 기독 NGO들이 현장 긴급 구호에 착수했습니다. 현지 선교사들은 위험 속에서도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네팔 현지에서는 대홍수로 도로가 잘리고 전기와 수도가 끊긴 가운데 2차 홍수 위험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8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상황에서도 현지 선교사들과 교인들은 매일 기도회를 열어 이재민들을 환대하고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현장을 돕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긴급 구호자금 10만 달러를 현지 교회에 지원하기로 했고 예장통합총회는 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월드비전과 기아대책, 한국헤비타트 등 기독 NGO들도 긴급 구호키트 1,000개를 즉시 배분하고 임시 대피소 마련을 위해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정석 감리교 감독회장은 이번 재난을 기후위기의 경고로 지적하며 네팔 국민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 총연합은 지난주 성명을 내고 네팔 라수아 지역의 대규모 홍수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연락이 끊긴 한국인 근로자 9명의 무사 귀환을 기원했습니다. 지난 26일 네팔 라수아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빙하 붕괴 추정 홍수가 발생해 수천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으며 현지 숙소에 있던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 직원 9명이 아직까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정부는 신속 대응팀을 급파해 수색을 진행 중이며 한국교회 총연합은 기후 위기에 대한 성찰과 현지 구호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고통받는 네팔 국민과 우리 근로자들의 무사 귀환,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고대 구로병원 기독교수회와 기독신우회, 희년의료공제회가 어제 경기도 안산 새생명 태국인교회에서 태국인 이주민 7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봉사에는 의사 8명을 포함한 의료진 40여 명이 참여해 내과와 부인과 통증 클리닉 등 무료 진료를 제공했으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 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진료 혜택을 전했습니다. 새생명 태국인교회는 그동안 교인과 지역 이주민들을 위해 병원 동행과 통역 지원, 쉼터 사역 등을 전개해왔습니다. 홍광표 새생명 태국인교회 목사는 한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주민들이 본국과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역파송의 주체로 세워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가 어제 충남 서천 동백정 교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1902년 순교한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 탑승선의 침몰 위치에 대한 당시 일본 관보 기록 좌표를 공개했습니다. 홍승표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이사는 1902년 7월 일본 관보와 해상 통보에 실린 공식 좌표를 제시하며 기존 구전 위치보다 북쪽으로 12km 떨어진 지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1902년 6월 11일 성서 번역자 회의 참석차 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어청도 해상에서 선박 충돌 사고를 당해 한국인 동행자들을 구하다가 44세를 일기로 순직했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관계자들은 새롭게 공개된 좌표와 유력 침몰 추정 해역을 찾아 오늘 선상 기도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산 포도원교회가 교회 드림센터에서 전남수 목사의 위임 예배를 드리고 김문은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56세 전남수 목사는 고려신학대학원과 미국 미셔너리 침례신학교 휴스턴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미국 아칸소 제자들교회를 개척해 담임 목사를 역임했습니다. 전남수 목사는 다윗과 같은 겸손한 마음과 초심을 유지하며 목회사역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여수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여수 순천 32도, 광양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남 동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정오 교계 뉴스 김용환입니다.

0: FEBC.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축구, 야구, 농구 등 승부를 겨루는 운동 경기에서 눈에 보이는 실력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되는 승리 요인이 있는데요. 위닝 멘탈리티를 꼽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승리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말하는데요. 이 위닝 멘탈리티가 강한 선수들은 오늘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자신이 가진 기량을 100% 이상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패배주의에 빠진 팀은 팀원들에게 위닝 멘탈리티를 심어주기 위해서 거금을 들여서 우승팀 감독과 선수를 영입하기도 하는데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수가 경기 전에 위닝 멘탈리티로 마음을 다 잡는 것처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절대 긍정의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 가운데 흘러나오겠지요. 오늘도 인생의 많은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을 때 넉넉히 승리할 것을 믿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결국 다윗은 악인들의 악행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보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악인들의 악행이 강력한 현실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분명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확실한 실체는 없다는 것을 확고히 믿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기에 담긴 다윗의 믿음과 정서를 보십시오. 그는 벌써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크다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쌓아두신 은혜는 시편 34편 8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에서 선하심과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그 선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두려워하는 자, 그리하여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는 어느 주석가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이 사용하고 누리도록 쌓아놓으신 모든 좋은 것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에요. 삶의 고난을 사랑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려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수혜되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썼다가는 혐오 표현이라고 간주되어 소송당할 수 있는 이른바 혐오 표현 금지 법안이 통과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곳 스웨덴에서 2004년도에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여 소송을 당하고 1심에서 징역을 언도받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악해 그린 목사님인데요. 이후에 항소하여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는 것이 신앙의 자유임을 인정받고 결국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악해 그린 목사님은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설교했다가는 소송을 저렇게 당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위축효과를 낸 사건이었다고 설명하시며 한국교회는 애초부터 이런 죄된 법들과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싸워 이기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연입니다.

우리의 월급이 연봉이 오른다는 소식은 현대인 직장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참 반가운 소식이죠. 최근에 중국에 새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도 북한 주민들의 임금도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이제 외국에 파견할 때 외화를 벌기 위해 주민들을 파견할 때 협상 조건을 더 까다롭게 두기 때문에 임금까지 오른 건데요. 계약서상의 월급이 지난해보다 25%가 올라서 3,200위안에서 3,500위안 수준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손에 들어가는 월급은 어떨까요?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20-30%도 되지 않는 돈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월급이 이 연봉이 25%가 올랐음에도 실제 받는 돈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죠. 북한에서 파견한 이 기관이 임금을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월급을 다 기관이 먼저 받으면서 중개

비용이나 뭐 국가 계획분 충성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덧대가고 있다고 하죠. 낯선 땅에서 열심히 일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을 일주일에 5-6일을 어쩌면 일주일에 7일을 일해도 그 대가를 온전히 받을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그 권리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렇게 복음으로 깨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전진하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의 오 해피데이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도 출석 인사로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꿈꾸며 기도하는 오 해피데이 출발합니다.

오늘도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0113님 출첵해 주셨고요. 북한 땅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2132님 감사합니다. 북한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의 한 줄 7043님 아멘.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이런 기도의 한 줄로 오해피데이 채워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로그인하신 후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기도합니다. 9733님 복음의 씨앗이 우리 24시간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극동방송을 통해서 매일같이 심겨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움트고 풍성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의 동역자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북한을 위한 기도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민족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언제쯤 올까요? 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7799님, 저희는 감히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겠죠?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들어가길 기도합니다. 익산에서 출석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도 오늘 와주셨고요. 샬롬, 여기는 전주입니다. 월요일에 또 참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기도를 드리면서, 북한과 복음 통일의 그날을 위해 기도를 드리면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은 저희가 OFP데이 시간 오늘 끝나기 전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함께 또 신청 찬송 있으시면은 알려주세요. 축하 사연도 받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을 기도하면서 이곳에서 어플로 듣고 있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하셨는데 문자를 주셨어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로그인을 하시면 문자 이용료가 들어가지 않고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FP데이에서는 퀴즈도 가끔 나누기도 하잖아요. 퀴즈에 대한 정답도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시면 힌트를 또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앱에서도 서로 함께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인사로 늘 함께 하시더라고요. 북한 신의주 개성, 북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곳곳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하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날을 함께 꿈꾸는 방송이지요. OFP데이, 여러분의 그런 출석 인사, 소망과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OFP데이에서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이 찬양을 사랑하는 우리 언니에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언니, 지금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요? 언니와 헤어진 지 28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고난 행군 때 우리 집에 옥수수 쌀과 국수를 가져다 주고 울면서 떠나거든 그 모습 언제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언니, 나는 해외와 좋은 남편을 만나고 딸 하나 낳고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습니다. 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니, 나를 수많은 죽음 가운데서 특별히 택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께 부름받은 자녀로서 말씀과 기도로 북한 땅의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북한 땅이 하나님 영광의 광채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들어가 하루속히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니, 1907년에 북한이 복음의 불길이 곳곳에서 교회가 서고 예수 믿던 곳입니다. 언니, 그러므로 누구를 통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옵니다. 언니,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언니,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축복합니다. 언니, 사랑합니다.
1: 이 찬양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언니가 있는 북녘땅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지길 소망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김춘옥 자매는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망이 담긴 오늘의 찬양 부름받아 나선이 몸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대답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도 기도하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북한이 고향인 김춘옥 자매의 오늘의 선곡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대답도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종의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그리고 순종에 앞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바로 서길 바라면서요. 고향 북한 땅을 향한 김춘옥 자매의 간절한 그 소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며 부르실 줄 믿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더 원더 키즈의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P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충전 워터드롭 수분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엔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 4학년 때 통일교육을 배웠을 때 같이 기도했어요. 작년 4학년 때면은 4학년이 초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요. 앞자리가 4학년인 것도 있는데 어떤 4학년이셨을까요? 통일교육 때 뭘 배우셨을까요? 같이 나눠주시면 저희도 또 바로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속히 하루속히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함께합니다 하시면서 0456님 감사합니다. 북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문자도 있고요.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라고 한 줄 남겨주신 분도 있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이렇게 OFP데이에서는 북한을 위한

극동방송에서 함께했던 사운드 오브 그리스 실황 찬양이었어요. 옹기장이 찬양 선교단의 나의 등 뒤에서 신청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께선 북녘 땅에서도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숨죽여 예배하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북녘의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던 4288님의 기도처럼, 북한 청년들을 위해서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던 0886님의 기도처럼, 그리고 북한의 미래, 북한의 모든 주민이 진정한 자신들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던 0842님의 기도의 한 줄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북녘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오늘의 OEP 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슈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낮은 교회와 믿음의 기업 크로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수성로 교회는 아르스토바 합창단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

대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크고 온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마라.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월 31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2시와 습니까 진행자 서인철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으로 함께 출발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월요일이기도 하니까요. 8월의 마지막과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 한날에 만났다라는 의미에서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달을 보내는 마음과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마음이 참 묘하게 섞여 있는데요. 8월도 잘 보냈다는 마음도 있고요. 또 이제 9월은 언제 어떻게 시작할까라는 그런 기대도 마음 한켠은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려면 아침을 먹어야 힘이 나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매일매일 채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과 은혜죠. 8월의 마지막 날, 지난 한 달의 아쉬움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또 감사는 꼭 챙겨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는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든든하게 찬양으로 채워가고 또 내일 9월에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힘과 용기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2시 찬양으로 그 믿음의 시간을 함께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찬양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홀리원의 음성으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서 8절 말씀 잠깐 묵상해 보았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제목에 보니까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기도, 또 이제 이 시편의 제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하면은 아마도 사울에게서 쫓겨날 때일까요? 아니면 이 배경을 좀 더 우리가 알아가면 참 좋겠는데, 어쨌거나 방황의 시기, 또 솔로몬 성전에 또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왕이 세워졌을 때의 그 배경인지는 좀 더 제가 한번 찾아볼 텐데, 이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 주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 우리 삶 속에, 오늘 나의 삶 속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의 환경이 정말 남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도 다윗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요? 아, 자신의 부끄러운 삶, 뭐 아무튼 쫓기는 삶, 정말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다윗은 침상에 열을 적시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 또 자기 아들에게 쫓겨나서 살았던 다윗의 모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다윗을 정말 그렇게 봤을까요? 그런 모욕과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 우리 삶에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기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의지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삶은 정말 눈물 나는 삶일지 모르지만 힘을 얻으시는 그런 시간이, 찬송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907님 안녕하세요 피디님 반갑습니다 라고 문자를 올려주고 계시고 인사 문자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1913님 오늘 처음으로 또 이렇게 방송 시작과 함께 문자를 올려주고 계신데 아 네 이렇게 시작과 함께 문자를 남겨주시는 것도 최근에 들어서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지난 한 주는 제가 말할 수 없는 비밀 가운데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네 다들 여름이 되면 가시는 곳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녹음 방송으로 진행을 이어드려서 참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과 소통하는 이 즐거움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찬양의 시간을 아, 또 잠깐 뒤로 한 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래도 또 이렇게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하면 이렇게 또 하나님 주시는 또 은혜가 있고 힘이 불끈불끈 이렇게 생겨나는 또 한 주의 또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아, 0782님께서도 안녕하세요 문자 또 문자 남겨 주셨고요. 아, 출석 체크 9396님 잘 지내셨죠? 네 2시였습니다. 출석 체크 아, 그리고 또 8229님도 2시였습니다. 문자 함께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네 비가 내린 후죠. 오늘 날씨 또 1913님께서도 문자를 남겨주셨듯이 비가 오고 나서 조금 습한 바람보다는 시원한 바람 네, 그렇지만 아직 여름은 남아있다라는 그런 따뜻함이 함께 공존하는 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바깥 날씨는 뜨겁고요. 바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힘겨우실 것 같다라는 마음도 듭니다. 찬송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시원한 은혜를 또 경험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문제는 좀 특별하게 좀 다른 방법으로 방향으로 퀴즈를 내봤어요.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퀴즈 문제는 8월 달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은 찬양은 뭘까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다섯 가지가 추천이 되더라고요. 그 다섯 가지 중에서 첫 번째를, 물론 이게 뭐 차트의 1위는 아닙니다. 1위는 아니지만, 최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들으시는 찬양이라는 곡으로 순위가 올라오더라고요. 이 곡을 맞춰가는 겁니다. 이 곡은 어떤 찬양일까 함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은 찬양 한번 들어보시죠. 들으셔도 잘 모르실걸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목 한번 이 찬양 한번 들어봅니다. 제목을 맞추는 겁니다.

0: 네,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최근에 가장 많이 들려진 곡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소개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의 제목이 뭘까를 맞춰가는 겁니다. 혹시 일단 잠깐 선물 협찬이 얼려 드리는 동안 이 곡의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물 협찬 소개합니다.
1: 2시에 왔습니까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 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체험 스톤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 예란무십 찬양.

있습니다. 예람50. 예람50. 아, 우리 아쉽지만, 우리 6244님 예람50 맞춰주셨어요. 아, 우리 9117님께서, 아, 제목 틀렸어요.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 9117님, 다시 한번 이 찬양,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목소리를 듣다 보면, 아, 그 찬양이지. 이게 첫 부분만 딱 들으면, 아, 오답인데요. 네, 제목, 뭐라고 올려주셨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9117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찬양을 올려주셨거든요.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아, 이게, 아, 이번에, 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새로운, 찬양도 함께 알아가는, 아마도 나이 있으신 분들은 찬양보다는 찬송가를 더 좋아하시잖아요. 또 찬송가를 더 좋아하시니까 아마도 이 귀에 익숙치 않은 곡들은 참 맞추시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 찬양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 함께 알아가면서 또, 아, 이 찬양의 가사에 대해서도 좀 함께 알아가고, 아, 그런 시간이면 나름 좋지 않을까, 아,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 호산나 싱어제 왕대신 주께 감사하세. 이 찬양이 올려지는 동안 정답 함께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시편 63편 말씀을 중간에 잠시 나눴었는데요. 좀 찾아봤습니다. 다윗의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표제가 되어 있었죠.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조금 찾아보니까 일단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일단 다윗이 당시 광야에서 쫓기고 있었던 상황,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전통적으로는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하던 때와 연결되어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도 자녀에게 또 뜻하지 않게 또 가족 간의 어려움도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상황 정말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참 안타까운 상황도 있는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고 또 서로를 함께 세워줘 가야 되는 존재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다른 사람도 성장하지만 내 자신도 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윗도 참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제가 다 뭐 어떻게 알 수 없고 위로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위로로 힘을 얻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퀴즈 문제를 올려주고 계신데요. 또 틀리시는 분 한 분 또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올려주고 계신데요. 우리 2483님, 네, 이 기회에 또 함께 알아가는 거죠. 뭐, 네, 여기는 광양시입니다. 날씨가 흐리네요. 요수는 살짝 흐렸다. 흐림 상태네요, 지금도. 구름이 좀 많은 상태, 구름 많습니다. 아무튼, 우리 광양 찬양방송 잘 듣고 계신데, 정답으로 올려주고 계시고 하셨는데, 오답입니다. 아쉽게도 오답입니다. 힌트를 하나만 더 드려볼까요? 중간에 들어왔으니까 힌트를 한 번 더 드려봅니다. 첫 단어가 나의, 이 단어가 들어가고요. 뒤에 보기를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단어가 나의 글자 뒤에 새 단어가 있는데요. 자, 보기 새 단어라고 했으니까 뭐 거의 힌트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사랑이, 나의 사랑이. 두 번째, 나의 하나님. 자, 세 번째, 나의 어여쁨. 자, 네 번째, 나의 보석. 자, 이렇게 힌트를 드려봅니다. 사랑이, 하나님, 어여쁨, 보석이. 이렇게 힌트를 드려봅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정답 아시는 분은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전남도북극동방송 여성합창단 소식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극동방송 여성합창단의 음성으로 찬양 한 곡 올려드립니다. 그는 여호와.

네, 사람의 악기 중에서 우리가 다루는 악기 중에서 가장 뛰어난 악기는 우리 목소리입니다. 저는 항상 그 마음으로 막 찬양을 듣거든요. 오, 우리 목소리가 악기가 낼 수 없는 그 감정을 전한. 아, 제가 음악가는 아니지만 이 목소리로만으로도 사람을 감동을 줄 수가 있고 이 목소리 하나로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는 참 다양한 악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기 연주자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방금 여성 합창단의 찬양이 울려졌는데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찬양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전남동부극동방송 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방송 멘트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창단 우리 전남동부극동방송 창단 10주년을 넘어서 11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은혜롭고 영성 깊은 찬양으로 교회 순회 찬양 또 그리고 교계 행사 방송 선교 활동 등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 단위의 찬양 선교 사역의 소명이 오직 믿음으로 달려오고 있는 여성 합창단입니다. 특히 이번 단원 모집은 제5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찬양의 축제자리 함께할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동부극동방송. 전남동부극동방송에는 찬양의 두 기둥이 있습니다. 물론 전남동부극동방송뿐만 아니라 극동방송이 찬양의 두 기둥. 하나의 기둥은 어린이 합창단, 하나의 기둥은 여성 합창단.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두 기둥이 나란히 가고 있는데요. 여성 합창단 한 기둥을 맡아주시면 됩니다. 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모집 대상은 전남 동부권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또 60세 이하의 여성으로 현재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어야 하며 모집 인원은 제한 없이 수시 모집 중 현재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 방법은 전화 또는 문자는 아시죠? 샵 9750번 음을정 9750번으로 신청해 주시는 거 전화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0-3800번 여성 합창단 담당자에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번호 061-650-380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선교에 관심이 많고 마음이 있고 이런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대산극동방송 여성합창단의 우리 음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북극동방송 투시였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많은 채널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송, 오직 복음방송을 애청해주시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요.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시는 여정 가운데도 늘 주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란 선물의 삶을 이 시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가 맺힐 점이 있습니다. 또 네, 감사, 불평이란 단어를 하고 싶은데 네, 이 불평은 또 부정어니까 좀 안 좋은 단어니까 이야기를 안 하고요. 네, 항상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 평안, 네,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시면서 살아갈 때 감사나무에 감사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감나무에 감나무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선포되는 대로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네, 손철 PD가 진행하는 2시였습니까? 찬양방송, 또 그리고 함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시는 방송 함께 보내고 계신데요.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방송 듣고 계신지도 중간중간에 계속 문자를 남겨주시면 서인철 PD가 심심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계가 있거든요. 멘트를 하다 보면 혼자 이야기를 하면 야,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더욱 목마르지 아니하고 네, 시냇가의 신균 나무처럼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문자를 먹고 삽니다.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서 2시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나의까지 힌트를 드렸고, 우리 2168님, 아, 질문을 잘못 들었는데 느낀대로 도전합니다. 오, 나의 땡땡땡 올려주셨는데요. 정답 맞습니다.

있습니다. 정답으로 함께 하셨는데 제가 2168님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제가 당첨자들 발표를 해드립니다. 보통 뭐 마치고도 보내드리긴 하지만 네, 이렇게 중간에 또 이렇게 발표를 해드리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도전 계속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들으시고 이 찬양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네, 이 찬양의 제목을 맞춰주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어떤 분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라고 이렇게 제목을 넣으시는 분도 계세요. 아, 오답인 거 아시죠? 네. 일단, 나의 하고 뒤에 단어가 이게 좀, 이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쓸때 씻고 와서 이 단어를 썼다고 하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그 자신들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그 뭐라 할까요? 자세? 마음가짐을 올려드리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참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잘 마음에 담을 때 그게 또 믿음의 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고백하면서 나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함께 정답으로 올려주시면서 함께 참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더 찬양 중간에 한 2분 정도의 시간을 좀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멘트로 올려드렸듯이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잔치 공동체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우리 7634님은 아무래도 이 찬양을 이번 주 좀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틀렸습니다. 아우, 여러분 도전을 해주셨는데 우리 7634님 그래도 감사하고요. 맞나요? 하고 크크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도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고 계셨는데요. 네, 아쉽지만 오늘 퀴즈 문제 정답 못 맞추셔서 아쉽습니다. 우리 9076님 네, 남편과 함께 마늘을 까면서 들어주고 계신데요. 남편이 또 마늘 까주고 계시고 아우 너무 좋네요. 네, 우리 9076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정답 오늘도 함께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9076님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남은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시간 또 찾아올 것 같고요. 하나님과 함께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교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신가? 그 전에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다,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또 7절 말씀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표적들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감격도 하고 흥분도 하고 있지만, 이 자리를 벗어나면 여러 가지 갈등과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좁은 길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젊었을 때의 프랑스 소설가 안드레 지드가 쓴 좁은 문이라는 소설이 기억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롬이라는 청년이 엘리사라는 소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촌간입니다. 여기에 도덕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가 끼어들어서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결국은 둘의 사랑이 깨지고 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좁은 문일까? 좁은 길일까? 또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 특히 뒷골목은 매우 좁습니다. 특히 베르솔레나의 어느 골목길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 겨우 비켜갈 수 있는 좁은 길에서 어떻게 사나, 이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전쟁이 나면 적들이 기마대나 천체가 들어올 수 없고, 또 골목만 막아버리면 골목 안에 든든한 요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좁은 길, 좁은 문이 부정적인 의미만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입니다. 길이 중요한가, 목적지가 중요한가. 어떤 사람 목적지에는 큰 관심이 없고 편한 길, 넓은 길, 좋은 길만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평생 동안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면서 자꾸 편한 길을 찾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7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갔습니다.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지요. 현실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만

0: 생각하고 편한 길만 찾다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좁은 길, 좁은 문이 우리에게 매우 편하고 좋은 문이, 좋은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길이 좁으니 목적지가 분명히 보이고, 딴 길로 갈 수도 없고, 옆에 뒤돌아볼 수도 없고, 앞만 보고 갈수 있으니 참 좋지요. 문이 좁으니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매우 조심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 탄생교회는 출입문이 매우 낮고 좁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반드시 말에서 내려서 머리를 숙이고 걸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왕의 권위나 자존심보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허리를 조아리고 엎드리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이대로 끝나버리는 멸망의 길이 아니고 천국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문이 천국 문이기 때문에 좁을수록 더욱더 감사하고 더 귀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왕 시원과 옥에 대한 일을 여기에 대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운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우상을 가까이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주 귀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어지고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좁은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첫째,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지옥 멸망입니다. 어떤 의사가 미국으로 2달간 연수를 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까지 연구를 하는데 새벽 2시에 누가 문을 두드리더랍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자기가 치료하던 환자가 인사하러 왔다더래요. 그래 반가운 마음에 들어오라 그랬더니 이제는 다 나아서 더 이상 아프지 않다고 하면서 누가 기다려서 가봐야 된다고 하면서 가버리더랍니다. 연수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돌아와 확인해 보니 그 환자가 자신을 찾아온 그날 그 시간에 사망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언젠가 가야 됩니다. 분명히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멸망받을 것인가? 영원히 살 것인가? 항상 그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 좁은 길을 기쁘게, 좁은 문을 감사하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원동력은 은혜로 사는 것이 있지요. 고난보다 은혜가 더 크니 우리는 삽니다. 고난만 있다면 아무도 못 살지요. 그러므로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여러분의 호흡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발견하고 좁은 문도 좁은 길도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함께하는 은연교회 김왕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3-4605 함께하는 은연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8월 31일, 네, 8월 마지막 날입니다. 8월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자, 내일이면 9월입니다. 이번 주는 8월도 있고요, 9월도 있습니다. 또 아마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을 것 같아요. 8월 동안 덥다고 느슨해졌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달려가 볼까요? 그리고 여름 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가 있다면요, 그 은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내 맡은 일에 더 힘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흐리고 비가 옵니다. 계절이 바뀌네요. 이런 현상은 우리 인간이 절대 컨트롤하지 못하죠. 지금 저기 네팔의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또 어제 예배 잘 들으셨어요? 교회 방학생들 혹시 있다면 개학하신 분들 알려주십시오. 샵 1069 문자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알려주십시오. 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와 말씀으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찬양으로 8월의 마지막 날 새끼라 출발해 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쉐키나 찬양단 앨범에서 첫곡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어떻게 주일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혹시 방학 끝내신 분들, 개학하신 분들 있으시면 속속 알려주십시오.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 무료로는 어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날, 내일이면 이제 9월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또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야죠. 기본으로. 저는 이렇게 신앙의 기본 생각하다 보면은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 나라하고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다시 시작해 보자고요. 김송희 성도 어제 3주차 예배 드렸다고 반가운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남편과 일하시면서 우리 8845번님 서천에서 또 인천 남동구 양평에서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제가 기다리고 있으면서 잠시 뒤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6장 33절 마태복음 이 말씀 도드란 찬양 듣고요. 잠시 우리 미스바 기도에 관련한 인터뷰 나누고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0: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갈릴리 노래 모임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0분입니다. 새끼라 천안 신방동에서 듣고 계시는 2523번님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우리 6362번님 지난번에 전화 연결 한번 했었죠. 와, 5년 방학 끝내고 지금 계약 잘하고 또 찬양대에서 바이올린으로 섬기고 계신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귀한 소식. 자, 차 안에서 은혜 받을 준비하고 듣고 계시는 우리 3431번님 충북 증평에서 듣고 계시네요. 오늘 저녁에 증평 지역 연합부흥회에서 저희 찬양대가 특송을 해서 오늘 저도 참석합니다. 주실 은혜 기대한다고 이렇게 5868번님 사연을 주셨습니다. 주실 은혜, 그렇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증평 지역 연합부흥회. 자,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에서도 여러분께서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지금 기도회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잠깐 전화 연결을 해서 이 기도회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보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우리 새깨라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네, 택계라를 애청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연되시고 연출하시는 이 새끼라를 진행하는 김인수 PD님, 정말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극동방송 양육국장 백두현입니다.
0: 네. 우리
1: 네.
0: 백두현 양육국장님께서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 잠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스바 특별 기도회
1: 네.
0: 곧 이제 열리게 되는데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0: 예.
1: 오는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미스바 특별 기도회가 개최가 됩니다.
0: 네.
1: 이번에는요, 아주 귀한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정환 목사님이십니다.
0: 네.
1: 미스바 특별 기도회 축도 후에는 22여 분의 안수 기도 목사님께서 직접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시는데요.
0: 예.
1: 이 안수 기도를 받으려고 길게 줄을 서 있는 분들을 볼 때마다
0: 네.
1: 하나님께서 꼭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라 같이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0: 네.
1: 있습니다.
0: 예, 우리 미스바 기도회가 한 달에 한번
1: 네.
0: 정도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1: 네네.
0: 그동안에 참그 간증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이 있는데요.
0: 예.
1: 기도 제목들을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자녀 문제로 오시는 분들, 부부 문제, 재정 문제, 직장 문제, 육신의 질병, 연약함.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요.
0: 네.
1: 그런데요, 제가 그 간증들을,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0: 네네.
1: 처음에는 하나님, 저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0: 예.
1: 근데 기도하고 또 안수기도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0: 네.

0: 하나님 제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1: 네네.
0: 상황이 바로 바뀌지 않았는데도 네.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셨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 도심 속의 기도원 극동방송 아트홀로 오시면 네. 참 좋을 것 같고요.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암석은 하고 싶지만 내가 꼭 가야 할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 네.
0: 기도회는요. 거창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네. 충분하다는 거죠.
1: 네.
0: 살다 보면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김인수 PD님도 그러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힘든 고민들 있잖아요.
1: 네네.
0: 가족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 또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1: 네.
0: 또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1: 네.
0: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처럼
1: 네.
0: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고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 미스바 특별기도회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자 이번에 저희 이제 중앙사 서울에 있는 극동방송 네. 아트홀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오전 10시에 미스바 기도회 특별 기도회 열리는데 이 참석을 위해서는 미리 신청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참석을 해야 되나요?
0: 네.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1: 네.
0: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좀 전에
1: 예.
0: 우리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1: 예.
0: 저희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을 강사로 창사 70주년 미스바 특별 기도회가 마련됩니다.
1: 네.
0: 창사 70주년 기념으로 마련이 되는 이번 기도회에
1: 네.
0: 여러분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1: 예.
0: 샵1069로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1: 네.
0: 미스바라고 이렇게 남겨주시면
1: 네네.
0: 참여하실 수 있는 URL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1: 예.
0: 입장은 9시 20분부터인데요.
1: 예.
0: 빨리 오셔서 앞에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는 은혜를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0: 혼자 오지 마시고 주변의 지인분들, 이웃, 또 성도님들과 함께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신다고 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휴가를 내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또 휴가를 내고 신청했다 하신 분도 계시는데
1: 예.
0: 직장 생활하신 분도 계시고 방송을 듣고 멀리서 오신다는 분도 계시고
1: 네네.
0: 이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내 인생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안 갈 이유 전혀 없다. 내 인생이 변화되는데 왜 못 가겠냐 하시면서
1: 네.
0: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1: 네.
0: 내 것의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보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라 믿습니다.
1: 네네. 자, 보니까는 이제 그 다음 주 네. 화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
0: 네네.
1: 한번 우리 극동방송 중앙사도 한번 이렇게 방문도 하실 겸 오시면 참 네.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한번 위치도 한번 좀 알려주시죠.
0: 예. 네,
1: 예.
0: 저희 극동방송은요.
1: 예.
0: 서울 중앙사입니다. 그 지하철 6호선 하시고 상수역 2번 출구로 오셔서
1: 네.
0: 그 홍익대학교 방면 쪽으로 조금만 걸으시면 오실 수가 있는데요.
1: 네.
0: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 네.
0: 말씀드린 것처럼 9시 20분부터 입장입니다. 빨리 오셔서
1: 네네.
0: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먼저 찬양하시고 기도로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신 바가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이 자리를 미스바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멀리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문자메시지 샵1069 샵1069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미스바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URL 주소를 보내드리니까요.
1: 네.
0: 꼭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저희 이제 새끼라가 네. 이제 전국 방송인데 서울 경기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미스바 특별기도회 한번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70주년 특별로 이번에 이제 김장환 목사님께서 또 감사로 네네. 오시니까 여러분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끝나고 이제 안수기도도 있으니까 기도 제목도 좀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0: 네. 예.

0: 네네.
1: 예, 여러분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아까 이제 샵1069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거든요. 이쪽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미스바라고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고 받는 링크에 여러분의 이제 정보를 기입하시면 참석 신청이 되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백두현 양육국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네,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의 찬양 함께 나눕니다.

와 그림, 김정성 목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최근에 이 새끼라도 김정성 목사님과 함께 라이브로 찬양했죠, 이 곡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역전을 항상 꿈꾸지만은 첫 가사,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 예, 기도는 하지 않고 계속 뭔가 역전만 꿈꾸고 복받기를 원하는 거. 예, 이게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미스바 특별 기도회를 창사 70주년 맞이해서 김장한 목사님, 우리 이사장님 강사로 열게 되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뜨겁게, 저도 이렇게 참여를 해봤는데 정말 뜨겁습니다. 예. 또 기도회가, 공식적인 기도회가 끝나고 또 안수기도 시간도 있고요 하니까요. 여러분께서 중앙사도 한번, 본사도 한번 이렇게 방문해 보시고, 홍익대학교 근처거든요. 6호선 상수역. 6호선 상수역 2번 출구 나오셔서 가깝습니다. 아주 극동방송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인데 9시 20분부터 입장 가능하다고 하고요. 참석하실 분들 미스바라고 세 글자, 미스바라고 세 글자, 예, 한번 샵1069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번 서울 방문하시는 분들, 지방에서 한번 또 중앙사 방문하시면서 뜨거운 또 은혜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샵1069 미스바라고 보내시면 여러분 어떤 링크 받을 거예요.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은 신청 완료입니다. 신청 완료. 엄마가 췌장암 4기 판정 받으셨는데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도에 참여하고 싶다고 2862번인 미스바 이렇게 신청해 주셨네요. 네. 하나님 꼭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들이 미스바 기도에 참석한 후에 삶이 바뀌어서, 이번에 미스바 기도에 간다고 후기를, 아, 휴가를 냈다고? 아, 그렇구나. 이번에도 기대를 크게 하고 있다고. 이야, 그렇군요. 우리 딸은 15년 방학 끝내고 스스로 교회 출석한 지두달 됐어요. 저는 3년 방학하고 딸보다 한달 먼저 출석했어요. 이야, 0574번님.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하고 혹시 통화가 된분 아니죠? 스스로 딸이 15년 방학을 끝내고 교회를 갔고, 0574번님도 스스로 가신 건가요? 와, 우리 0574번님.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면 귀한 축하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 기도에 온 가족 참여한다고 이런 분도 계셨고요. 자, 우리 정말 기도를 쉬지 않아야겠죠? 이 찬양 함께 나누시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0: 조정훈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새끼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전도 요청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큰오빠 전도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큰오빠가 지금 무교네요. 무교고 교회는 거의 안 다녀보신 것 같아요. 기독교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예배를 좀 드려보신 우리 오빠, 큰 오빠. 예. 자,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완전 무교신데요. 자, 동생은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오빠에게 전화해 봅니다. 권혁진님. 자, 신호 갑니다. 신호 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 아, 안녕하세요.
0: 권혁진님 되시죠?
1: 아, 예.
0: 저는 극동방송.
1: 여동생이 예, 예. 나온다 그래서.
0: 맞아요, 맞아요.
1: 아, 예.
0: 여동생 이름이 권희정.
1: 권희정.
0: 권희정. 예. 저는 예. 극동방송의 김인수 아, PD라고 합니다.
1: 아, 예전에 라디오 좀 들어본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네, 우리가 80년대 세대니까.
0: 예, 예.
1: 그때 라디오 많이 들었죠. 여기저기.
0: 80년, 네, 80년대 네. 때 저 방송을 들은 건가요?
1: 중고등학교 네. 다녔으니까.
0: 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1: 아하, 아니요. 라디오 들어봤다.
0: 라디오를 제 프로그램 라디오 들어본 게 들으니까. 아니라 라디오.
1: 아, 그럼요.
0: 라디오를 들어봤다고요?
1: 저도 미션 나왔거든요. 경신고등학교.

0: 경신고등학교. 오,
1: 해완동에.
0: 그렇군요.
1: 그래서
0: 고등학교 때 이제 예배도
1: 성균관 교회
0: 드리고.
1: 다니고 했죠.
0: 예.
1: 예, 근데 이제 사회 다니다 보니까 바빠서.
0: 네네네.
1: 근데 이번에 큰 사고 나니까 여동생이 한번 통화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0: 그래서
1: 다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0: 지금은 어디세요? 병원이세요? 어디세요?
1: 병원에 한 2주 있다가
0: 예.
1: 도저히 못 있겠어요, 갑갑해서.
0: 예.
1: 그래서 의사한테 얘기해서 집에서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통원 치료해요.
0: 아, 그럼 지금 집이세요?
1: 예.
0: 아, 지금도
1: 직장도 관뒀어요, 그래서.
0: 완전, 직장도 잠깐 그만두고, 다리 때문에.
1: 예. 예, 산지가 안 되죠. 직장에서 다친 게 아니니까.
0: 예.
1: 퇴근해서 다쳐서.
0: 아이고, 크게 다치셨나 보구나.
1: 예, 수술 두번 했어요.
0: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권혁진님께서 고등학교 때 미션스쿨 다녔는데,
1: 예.
0: 졸업하고 교회 다녀보셨어요, 혹시?
1: 아니요.
0: 아, 그럼
1: 그때 한 3년 정도 다니고.
0: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학교 안에 있는 교회, 그 예배를
1: 아니요.
0: 드리셨군요.
1: 예배 학교에 성경실이 있어서
0: 네.
1: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0: 예.
1: 또 성경 과목이 있어요. 그럼
0: 예.
1: 일주일에 한번 드리고,
0: 예.
1: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캠프를 갔죠. 교회에 이렇게. 영락교회, 뭐 연동교회, 뭐
0: 그렇게
1: 이런데.
0: 교회를 다니셨구나.
1: 광림교회, 이런데
0: 네네.
1: 이제 캠프를
0: 네네네.
1: 가죠. 학년별로.
0: 그렇구나. 우리 동생
1: 형신이 그래요.
0: 권희정 씨는 교회를 잘 다니시고,
1: 그러니까
0: 또,
1: 아버님이
0: 예.
1: 어머님이랑 다니는데 걔도 다니더라고요.
0: 부모님이 다니시는군요.
1: 예, 부모님이 저 약수동 쪽에 좀 거기 오래 다녔었어요.
0: 그렇구나. 우리 또 여동생이 이제 또 교회도 잘 다니지만 우리 극동방송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 그래요.
0: 극동방송 듣다가 오빠에 대한 사연을 보냈네요. 그래서 그 사연 당첨돼가지고 선물 좀 드리려고 전화드린 거예요.
1: 그
0: 오빠
1: 사연이
0: 무슨 사연을 보냈을까요? 예?
1: 이번에 좀 힘들었어요.
0: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1: 예.
0: 예, 힘들었어. 아이,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또,
1: 말하면 눈물 나요.
0: 눈물 나요. 참, 마음고생, 몸고생 많으셨구나.
1: 한두달 됐어요, 이혼한 지.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이혼하자마자 이게 사고가 났어요.
0: 아이고, 그래요.
1: 혼자 있다 보니까, 예.
0: 동생이 이제 사연을 보냈는데, 오빠가 참 여러모로 이제 아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이때 옛날에 고등학교 때그 믿었던 하나님을 다시 좀 믿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빠에게 좀, 전화 한번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어요.
1: 이제 동생이
0: 예,
1: 얘기하더라고요.
0: 그래서 제가 전화를
1: 오빠도
0: 드렸습니다.
1: 힘드니까.
0: 예. 제가 이제 사전에 이렇게 뭐 미리 다 말씀은 못 드렸는데 지금 사실 제가 이제 라디오를 생방송을 하다가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생방송 전화를 드렸고요. 우리 권혁진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권혁진님을 사랑하고 계시고 권혁진님을 향한 놀라운 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생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또 전화 연결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권혁진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이번 기회에 한번 믿어보시고 그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좀
1: 아버님도
0: 네.
1: 예전부터 믿으라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0: 예.
1: 또 이게 생활하다 보니까 또
0: 예.
1: 퇴근도 늦고 막 하다 보니까
0: 예.
1: 정신이 또 일요일
0: 그렇구나.
1: 근무할 때도 많았고 막
0: 아,
1: 그랬어요.
0: 그래요. 아마 동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우리 아들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실 겁니다.
1: 병원에도 오셨어요.
0: 병원에도 오시고 당연하죠. 그리고 또그 예수님을 우리 아들도 믿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계실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자, 우리 권혁진님, 이렇게 우리가 전화 연결되면요, 선물을 드리거든요. 일단 선물을 드려요.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여기 선물 하나 골라보십시오. 본인이 좋아하는 선물.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김치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패 세트, 더치 커피 스토리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활견과, 153 시푸드에서

0: 권희정님의 취향은 어떻게 되나요? 권희정님? 네.
1: 안녕하세요.
0: 권희정님의 취향. 예.
1: 저는 저번에 처음에 연결됐을 때도 선물 받고, 그리고 교회 나갔었는데, 저는
0: 아니, 그러니까 제가
1: 연합주시요.
0: 어쩐지 이름이 익숙해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예전에 저랑 이렇게 전화
1: 혹시라도,
0: 연결되고 교회 가신 분이세요?
1: 네,
0: 아,
1: 맞습니다.
0: 말씀을 하시지. 권희정, 어디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 아, 그렇구나. 본인이 이렇게 되고 나서 또 이렇게 전도를 시도. 아우, 너무 좋습니다. 자, 권희정님 어떤 선물 드릴까요? 지난번에 뭐 받으셨어요?
1: 저는 그때 황금 곶창 받았거든요.
0: 이번에는 뭐 드릴까요?
1: 이번에요?
0: 네.
1: 이번에 김치 세트.
0: 김치 좋습니다. 김치. 자, 우리 오라버님.
2: 네.
0: 동생이 옆에 지금 듣고 있었어요. 동생 전화 연결 돼가지고 동생이 좀 서프라이즈 좀 하려고. 예? 네?
1: 아이고.
0: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청하고 사연도 보내가지고. 예? 네?
1: 네, 제가 방송 들을 때, 그, 다른 분이 큰 오빠를 이렇게 막 전도하는 방송을 들었었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와, 친형제도 저렇게 전도를 하나, 이렇게 방송 통해서, 근데 제가 하게 될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0: 오, 그래요.
1: 네, 맞아요. 근데 제가 그때 딱 경원 문병 갈 때, 성경책을, 이렇게 제가 처음 구매한 성경책을 갖고 갔는데,
0: 네네.
1: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오빠가, 아니야, 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0: 예.
1: 혼자의 힘보다는
0: 네.
1: 쉽게라를 통해서 이렇게 좀 전도도 하고, 또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오빠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도 해주고 하면
0: 네네.
1: 더큰 힘이 될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네. 자, 우리 오라버님. 오라버님 지금 감동받아서 우시는 것 같은데? 그죠? 옆에서 훌쩍훌쩍 소리가 계속 나. 아, 이 동생의 이 따뜻한 마음에 지금 오빠가 지금 감동받으셨어요. 그렇구나. 자, 우리 권희정님이 보니까 2024년에 저하고 통화됐네요.
1: 맞습니다. 제가 그때 6월 달에 통화를 하고,
0: 예.
1: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교회 가라는 방송인지 모르고 그냥 그때 딸이 잠깐 아프다고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0: 예.
1: 이 방송에서 갑자기 방학을 쓰라고 해서, 저는 방학을 쓰면 기도를 해주는가
0: 예.
1: 싶어가지고 그냥 썼다가
0: 예.
1: 연결이 돼서 이제
0: 그니까,
1: 선물
0: 와.
1: 주시면서 교회를 가라고 해서 이렇게.
0: 서대문구에 계시는,
1: 네,
0: 맞죠?
1: 맞습니다.
0: 지금, 그때 무교셨는데, 지금 교회 잘 다니고
1: 맞아요.
0: 계시는군요?
1: 네, 교회 잘 다니고 있어요. 어제도 교회 다녀왔고요.
0: 와, 우리
1: 다락방 모임도 하고.
0: 다락방 모임도 하고, 와.
1: 네.
0: 자, 우리 오라버님은 어디 사세요?
2: 양주시요.
0: 양주시에,
2: 경기도 양주시.
0: 양주에. 와. 자, 우리 막 문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늘이라고 이렇게 보내셨어요. 우리 동생이
1: 감사합니다.
0: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빠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예.
1: 이게
0: 자, 오빠하고 뭐라고 불러요? 오빠한테.
1: 오빠랑
0: 오빠,
1: 그래요.
0: 오빠. 자, 오빠 부르면서 우리 오빠한테 지금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보세요.
1: 오빠 이게 혼자서는 이렇게 막 지금 힘든 상황을 겪어내면 계속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힘든 일을 겪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어서 주신 일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단련해서, 나를 단련해서 좀더큰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더 편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또 교회를 다니면 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를 사랑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교회도 다녀보고 하나님을 좀 믿어보고 있으면 좋겠어. 한번 다녀봐. 네,
2: 한두달
1: 이렇게까지.
2: 걸린대, 이게 다리가. 아물려면 한두달 걸린대.
1: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온라인 방송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예배라도 이렇게 보고 하면 마음이 이렇게
2: 어제 예배
1: 평안이 올
2: 들었어.
1: 거야. 네,
2: 어제 예배
1: 됐구나.
2: 들었어.
0: 어제 예배 드렸어요?
1: 제가
2: 예배 방송으로
0: 온라인
2: 방송에서
0: 방송으로? 아이고,
1: 네,
0: 그렇구나.
1: 보내줬거든요, 톡으로.
0: 잘하셨네요. 자, 우리 권혁진님. 일단은 그렇게 온라인으로 시작하시고, 다리가 낫는 대로 꼭 양주에 저희가 교회를 좀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혹시 주위에 교회 다니시는 친한 분 계세요? 양주에?
2: 없어요.
0: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양주에,
2: 저도 서울 살다가 여기 2년째 이사 와가지고.
0: 예. 저희가 건강한 교회 양주에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달이 낳기 전까지는 그렇게

0: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그때 꼭 우리 예배 잘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권혁진님 놓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꼭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아까 우리 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방송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우리 권혁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1: 아멘.
0: 예, 양주가 어디냐, 양주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 자, 우리 권혁진님, 이 시간에 저 따라서 짧은 기도문인데요. 저 한번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2: 사랑해,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2: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2: 나의 하느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0: 아멘.
2: 아멘.
0: 아멘. 자, 우리 혹시 오빠가 동생에게도 혹시 하실 말씀?
2: 그동안 네 오빠가 신경을 너무 못 쓰셨어. 먹고 산다고 바쁘다고. 이번 기회로 이렇게 만나고 다 연락도 되고 너무 고마워. 그리고
1: 아,
2: 우리 형제들밖에 없다. 너무너무 사랑한다.
0: 그래요. 아, 예. 자, 우리 권혁진님, 힘내시고, 꼭 쾌유 되셔서, 그 1대1로,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꼭 만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집에 계시면서요, 라디오 106.9를 맞춰보시든지, 휴대폰에서 극동방송 어플을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이 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 방송을 듣다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조금씩 알게 되실 겁니다. 예. 훌륭한 여동생을 두셨다고, 그렇게 뭐 사연도 와요. 진짜 좋은 동생을 두셨고, 아, 우리 권희정님은 무교셨는데, 와, 많이 달라지셨네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1: 저도
0: 와,
1: 은혜 받아서
0: 그니까
1: 우리도 정말 저도
0: 기적입니다, 기적.
1: 힘들지만 힘든 안에서도 진짜 평안이 있고
0: 예.
1: 좋더라고요.
0: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권혁진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곡 아시죠? 이곡 흐르고 있습니다. 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권혁진님을 선택하셨고, 우리 권혁진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2: 감사합니다.
0: 예,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두분 인사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0: 네.
1: 오빠 꼭 교회 다녀.
0: 자, 두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눈물 난다는 분 많으시네요. 저도 많이 참았습니다. 남매 사랑이 느껴진다고요. 두 분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는지 느껴진다고요. 꼭 교회 가셔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라고. 정말 감동. 멋진 동생 0060-8312. 네, 많은 분들 응원해 주셨습니다. 권혁진님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또 우리 보물 퀴즈입니다. 또 어떤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 또 만나요, 여러분. 자,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1분 찬송 순천 명성 사우나 사거리에 있는 믿음의 기업 전통중화요리 차이용에서 함께했습니다.
1: 1분 찬송 안전과 품질로 신뢰를 쌓아가는 믿음의 기업 삼마건설에서 보내드립니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은혜의 동산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런 제목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또 인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사귐이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우리를 감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참으시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 분인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은 소원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잘 아신 대로 요나의 사건입니다. 예,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요나서가 특별한 것은 요나의 선지자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이제 가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불렀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쳐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의 뜻과는 너무나 상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의 계획과 자기가 생각했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신 대로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아수르는 주전 722년경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 대해서 늘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보면 원수의 나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요나의 입장에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결국은 도망쳐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이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였고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다른 민족을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해 주기를 원하는 아주 편협한 생각,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내 가족, 내 교회, 내 편,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도 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 요나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달랐던 것은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럴 때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해 버립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배를 타고 멀리 가버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추적해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은 요나의 어리석은 일이지요. 큰 착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자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누구도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다 끝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땅속 깊은 곳에도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을 피할 줄 알았지만 이제 큰 풍랑으로 인하여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하나님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토하여 다시 생명을 건져주신 다음에 다시 명령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많은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왕을 중심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의 반응을 보면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투정을 부립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니느웨에 가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돌아온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겁니다. 심사가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을 내면서 싫어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어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돌아올 줄 알았기에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입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리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요나를 우리 하나님은 설득시키십니다. 이해시키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내쳐버리지 않으시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설득시키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설득시키십니까? 이제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박눈코를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박눈코이 뻗어서 요나의 머리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 떼약빛에

0: 강릉거리에 엮어져서 요나를 덮어주니 요나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눈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그래서 요나가 박눈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룻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벌레들이 나와가지고 그 박눈골을 싹 갉아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성을 내면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보다 이제 사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설득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눈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농굴도 그렇게 아꼈는데, 봐라, 이 니느웨에는 12만여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생명들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 생명들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요나를 설득시키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극동방송의 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때 우리는 넓어집니다. 깊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볼때 우리는 지엽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전체로 볼수 있는 안목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아서 늘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아름다운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예찬교회 이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3-7573번, 061-723-7573번, 순천 예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4: 하나님 말씀만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아모스 1장.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교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해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심판의 성격이 가장 두드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심도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단순한 선언적 진술에 그치기보다는 심판의 원인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종말론적인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판과 구원이 교차적으로 진술되는 본서의 도입부에 해당되는 아모스 1장은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전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장 6절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이 집중적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이방 국가들과 이스라엘과의 상호 관련성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면서 메시지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세속사와 구속사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며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현되는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뿐만 아니라 이방 국가들의 범죄에 대해 신랄하게 책망하며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심판 선언의 역사적 배경과 주체를 밝힙니다. 3절에서 5절 다메섹에 대한 심판입니다. 6절에서 8절 가사에 대한 심판입니다. 9절에서 12절 에돔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13절에서 15절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 예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장에는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고정적인 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 6절, 9절, 11절, 13절 심판에 대한 선언적 진술로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4절, 7절, 10절, 12절,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행위를 묘사하는 내가 누구누구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의 통일성은 이방에 대한 심판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서너 가지 죄는 단순한 숫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의미를 갖고 있다 보겠습니다. 선지자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방 국가들의 죄를 총체적으로 드러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본장에서 열거되고 있는 이방 국가들의 범죄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 전쟁에서의 잔혹함으로 3절은 다메섹이 길르앗을 침략할 때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침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암몬이 길르앗에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랐다. 둘째, 인신매매로 6절은 가사가 이스라엘의 포로를 에돔의 노예로 팔아버린다. 9절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에돔의 노예로 팔아버린다. 셋째, 증오심으로 11절은 에돔이 형제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분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멀리 있는 지역부터 순서대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언이 진행될수록 이스라엘을 향해 가까이 좁혀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납득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심판 예언의 초점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심판의 주체와 다메섹의 심판 예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알리는 역사적 진술과 함께 선지자의 계시 수단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신학적 의미를 함축하는 바 하나님의 천상의 말씀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심판의 대상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은유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이방 국가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심판의 역사적 배경과 선지자의 출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다메섹이 길르앗에게 행한 참혹한 범죄로 인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달락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의 제2전성기라고 볼 수 있는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독특하게 번영을 누리게 됐습니다. 당시의 영토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기록함으로써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지만 내적으로는 사치와 교만의 육체적 안일함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압제, 도덕적 부패, 형식적 예배 등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중적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가올 심판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무감각하게 배역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더욱 강력하게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축복의 시기에 저주를 선포하는 선지자를 배척하고 조소하였음으로써 멸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법정적인 형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 기소의 내용은 선거는 최종적 심판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지자는 재판의 상황을 이용하여 범죄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효과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달락의 내용적 특징입니다. 첫째, 3절에서 5절 하나님은 다메섹의 잔혹한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선지자는 다메섹의 잔인함을 3절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이라는 표현을 설명함으로써 곡물을 철타작기에 넣고 가루로 만들 때 사용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 말은 선지자는 마치 다메섹이 길르앗을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잔인하게 압박하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메섹의 범죄가 얼마나 비인격적인 잔혹한 행위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하나님은 이러한 다메섹의 야비한 행위에 대하여 지도자들 5절 백성들을 총체적으로 심판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둘째 4절과 5절 다메섹에 대한 심판은 오랫동안의 죄악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본문의 심판이 매우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했던 결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이방 국가들의 심판은 범죄가 상당 기간 동안 축적되었을 때 행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문의 심판은 다메섹이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워왔고 그 시점이 길르앗 공격으로 정점을 맞이하였을 때 실행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다메섹인 시리아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요아스의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을 침략한 사건이나 이사야 예레미야의 예언을 볼 때 이스라엘과 다메섹이 오랫동안 원수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3절 서너 가지라는 표현은 완전수로 충만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메섹의 범죄가 오랜 역사를 지나오는 동안 쌓여왔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오래 참으실지라도 언약 백성을 압박하는 이방인들에게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6절에서 15절 가사 두루

0: 에돔 암몬에 대한 심판 예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위치한 다메섹에 대한 심판 예언 이후에 남서쪽에 위치한 가사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과 근접해 있는 암몬에 대해서까지 예언하시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집중함으로써 심판 예언이 이스라엘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 가사와 두로의 인신매매에 대해 심판을 예언합니다. 11, 12절 에돔의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감에 대한 심판 13절에서 15절 암몬의 잔혹한 행위에 대한 심판 본달락의 8절과 1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9절, 11절, 13절 심판 예언을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신탁의 표현들이 심판의 주체와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말씀의 표현은 심판이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아모스는 본달락의 예언들이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임을 분명히 하면서 역사적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 6절, 9절, 11절, 13절 열방들의 범죄는 인권을 파괴하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6절, 9절의 인신매매, 13절 인명살상 등을 자행했습니다. 둘째, 7절, 8절, 10절, 12절, 14절, 15절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의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습니다. 7절, 10절, 12절, 14절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방 국가들의 최고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궁궐들을 불사름으로써 심판을 행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셋째, 7절, 10절, 12절, 14절 열방들에 대한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을 최종적 심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심판 예언들은 1차적으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됐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이방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통치자임을 계시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자들은 반드시 보응을 받습니다. 셋째, 성도들은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알고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심판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며 말씀 통독으로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국력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 애가에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 자리에서 나온 탄식입니다. 저항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백성은 하나님마저 등을 돌리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도움을 구할 마지막 대상이신 하나님께 기도조차 닿지 않는다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이유와 의미를 찾아 헤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은 더 견디기 어렵지요.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 결국 더 좋은 일이 오겠지? 어떻게든 긍정적인

해석을 붙여 고통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는 성급한 해석 자체가 또 다른 폭력이 됩니다. 애가는 고난을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난을 고난으로 남겨둔 채 웁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아프면 아픈 것이고 슬프면 슬픈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석하실 때까지 이 현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두겠습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곡, 백투더 바이블 뮤지션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나무엔이 노래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 모양의 고난이지만 각각에게 엄청난 고난일 텐데요. 이 고난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기를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특별히 병마와 싸우는 많은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병마를 싸우고 이겨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수원 시립합창단의 찬양과 예라모십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두 곡의 찬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엘린 디오의 아름다운 연주곡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고난의 현실 앞에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내는 이기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의 주님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충무점 웅천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방학의 한가운데이자 무더위 속에서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며 지친 마음을 새롭게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다시 다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는 지식보다 경험이 더 깊은 배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찬양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공동체를 품는 사랑과 나누는 삶을 배워갑니다. 미래를 이끌 인재는 많이 아는 사람에 머물지 않습니다. 배려할 줄 알고 함께 성장할 줄 알며 자기 돌봄을 이웃사랑으로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8월 우리 가정에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고 미래를 이끌 다음 세대가 믿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 순천 엘림교회 서승원 어린이의 낭독입니다.
1: 히브리서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어 할 때에 지으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에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증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마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을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을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에 그들을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에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리라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심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아멘.
0: 전남동부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릴레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로고스, 로고스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여천평안교회 송익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은 세 번의 생을 삽니다. 태생과 일생과 그리고 영생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머니 태안에서 10달, 280일 정도 사는 것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태중에 있던 아이가 10달이 차면 어머니 태를 떠나 응애 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지요. 그리고 80세를 살던 90세, 100세를 살던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 여쭤볼게요. 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하죠. 몰랐겠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어머니 태를 떠날 때 이 세상의 삶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사람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잘 때면 꿈을 꾸지요.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영혼은 꿈의 세계로 가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일생을 마치고 죽게 되면 몸은 무덤에 가서 누워 있지만 영혼은 영원한 세계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꿈의 세계가 좋은 꿈인 길몽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한 악한 자들에게 시달리다가 깨는 악몽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영생의 세계에도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천국이 있고요.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아니면 천국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지옥과 천국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되는데요. 김상호 씨라고 하는 분은 꿈에 지옥을 보고 와서 하시는 말이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된다고 증언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 가야 합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죄를 짓게 되면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졌기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천국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크고 온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2: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4: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수성로 교회는 아르스토바 합창단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의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9월 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3081-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 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1분 찬송, 아름다운 요새의 바다와 자연 속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믿음의 기업 요스 스카이 펜션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0: 늘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의 눈이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측할 수 있는 일과 예측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합니다. 예측할 수 있는 일은 그 말 그대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나 자녀들의 성장 이런 것들이겠지요. 그러나 어떤 일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교통사고나 또 질병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네팔 홍수도 그렇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실종되거나 다치거나 죽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렇듯 예측하지 못한 일은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한 그 순간에 갑자기 닥쳐오기 때문에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때로는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에게도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분열왕국 이후에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를 이어서 35세의 왕위에 올라 25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여호사밧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신앙의 길을 걸었던 왕입니다. 역대하 17장을 보면 바알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한 자입니다.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백들과 레위 자손들을 각 성읍들에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흠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못은 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이방신을 섬겼던 아합 왕과 가까이 하려 하였고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갔다가 선지자의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책망을 받은 후에 다시 백성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였고 유다의 신앙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애를 쓴 왕입니다. 자, 그럼 여호사밧에게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립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또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유다를 치기 위해 몰려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한두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은 그들을 가르쳐 큰 무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더욱 급한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적군은 사해 서쪽에 있는 하사돈다발 곧 엔게디까지 올라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의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 왕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여호사밧에게 갑자기 닥친 큰 위기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움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전쟁의 규모가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어떠한 또 병법을 세웠는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 뭐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지, 누구를 의지하는지, 어디에서 해답을 찾는지 그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걸어간 그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와 두려움 앞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3절 말씀, 역대하 20장 3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자,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다고 해서 두려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두렵고요. 믿음의 사람도 걱정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려움을 느끼냐 느끼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두려움이 엄습할 때 어디로 향하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왕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선지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제사장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적군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적군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적군은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합니다. 적군에게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처한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기도와 기도의 전과 후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적군이 여전히 몰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위협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기도하면서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모르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형편을 알고 있죠. 기도는 문제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호사밧은 12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호사밧은 솔직한 왕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허세 부리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힘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도가 끝났다면 아마 유다 백성들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 뒤에 기도가 클라이막스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깝깝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네가 그것도 해답을 못 찾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제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눈이 우리의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전쟁을 하려면 누가 모여야 됩니까? 군인들이 모여야 됩니다. 장정들이 모여야 됩니다. 총, 칼, 방패를 못 들더라도
뭐 낯이나

곡괭이라도 들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아내와 자녀와 어린 아이까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적군이 물러갔기 때문에요? 아니죠.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요? 아니죠. 유다에게 갑자기 강력한 군대가 생겨서요?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나는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16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내일 적군을 향하여 내려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쟁터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패를 자기들의 힘으로 결정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그들은 나가지만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조금 뒤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이 17절 말씀에는 두 가지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서서 구원을 보라. 그리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자,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과 나가라는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이건 상충되는 거,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힘으로 싸우려 하지 말라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앞에 나가라는 것이죠. 자,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해야 할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결과까지 내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지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까지 붙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 해.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원하는 때 이 기도응답은 이루어져야 해. 열심히 했으니 반드시 이것은 좋은 결과가 일어나야 돼. 그러나 믿음은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내가 대신 하려는 것,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열심이라는 예쁜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임하자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아직 전쟁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적군 그대로 있고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찬송했습니까? 아니죠. 전쟁에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결과를 보고 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강원도 동해안에 어느 한 부대를 지나가다가 그 간판에 인상적인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땡땡 부대. 이겨놓고 싸우는 땡땡 부대.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이것을 선승구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서 승리를 확보한 다음에
전쟁에 나선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승리하기도 전에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겨야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먼저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해결되고 믿겠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무언가 보여야 믿겠다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날 아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정말로 전쟁터 나가야 됩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자, 말씀 그대로 다 한 다음에 아주 특별한 일을 또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사람을 세우는데 가장 누가 앞서야 됩니까? 대장이 앞서고 기병들이 앞서고 칼과 창을 들고 방패를 든 자들이 앞서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 보입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맨 앞에 선 것입니다. 전쟁이라면 군인들이 앞에 서야지요. 무기를 든 자들이 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악기를 들었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었습니다. 방어와 공격이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찬송하는 자로서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부르는 찬송에 어떠한 힘이 있고 마법이 있어서 그렇게 앞에 세웠을까요? 여러분, 그 찬송은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적군은 앞에 있습니다. 아직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이 아닙니다. 유다 군대들이 아닙니다. 찬송하는 자들이 적을 물리친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적군들은 서로 공격하고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유다 백성이 전쟁터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전쟁은 끝나 있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대로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은 브라가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자, 이 브라

0: 화가라는 뜻은 축복, 복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전쟁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두려움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갔겠죠.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간지라. 아멘. 전쟁 전에도 찬양했고 전쟁 중에도 찬양했고 전쟁에 승리하고 찬양했고 돌아가서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마지막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의 말씀.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아멘. 자, 전쟁의 마지막은 승리가 아니라 평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기를 찾습니다. 방어하는 것을 찾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아는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을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라도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 모든 일이 잘 되었다라는 표시가 아닙니다. 나는 이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결과를 보기 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에게 찾아온 전쟁은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먼저 일으킨 것도 아니었고요, 예측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선택하지 않는 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마다 여호사밧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방법 모른다고 해서 고백하는 것도 어리석거나 믿음의 실패가 아닙니다. 내 힘이 없고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그 전쟁까지 붙들고 밤새 씨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내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영역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앞서 행하는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과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요수선교중앙교회 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1-9191 요수선교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뜨거웠던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 해보다도 기세등등했던 여름이 더디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선선한 공기에 자리를 내어주겠죠? 네, 조금씩 환절기로 접어들 겁니다. 환절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게 있죠? 바로 건강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건강 상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8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은데요.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이 탁상용 달력을 보며 이번 달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떠올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감사 또 은혜라는 단어를 묵상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바로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죠. 살면 살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9월입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처럼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두르고 또 견인해 가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 봅니다.

0: 지선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은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8월 31일 월요일입니다. 뜨거웠던 8월이 지나가는 게 유난히 올해는 좀 낯설게 느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8월에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9월도 또 2026년 하반기도 그리고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은혜로운 찬양들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실 분이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 오십니다.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도서출판 토기장이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테라피 10만원 상품권, K뷰티를 선도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치유가 있는 찬양이라는 제목의 코너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여수중앙감리교회 박혜란 사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처음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박혜란 사모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 아, 여수중앙감리교회를 지금 섬기시고 계시는데요, 사모님.
2: 네.
0: 네. 어떤 교회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2: 아, 네. 저희 교회는 여수의 미평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0: 네.
2: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과 또 저희 자녀들 넷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0: 가서. 네.
2: 네, 거기서 함께 사역하면서 너무 귀한 권사님들의 헌신과 또 네. 그런 많은 배려들과 덕분에

0: 저희가 또 열정을 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교회를 소개해 주셨는데 섬기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0: 저희가 이제 1년 반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이제 올해 12월이 되면 2년 들어가는 것.
1: 아, 그래요.
0: 네.
1: 여수에 오신 지는 꽤 되신 것 같은데
0: 아,
1: 그 교회
0: 네.
1: 섬기신 지는.
0: 아니요, 저희가 2년 딱.
1: 아, 여수에
0: 네.
1: 오신 지 2년
0: 맞아요.
1: 되신 건가요?
0: 네.
1: 아, 그렇군요.
0: 네.
1: 네. 이제 여수 중앙감리교회 섬기신 지딱 2년째 돼가는 네. 우리 박혜란 사모님. 치유가 있는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이 코너 어떤 코너인지 사모님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0: 아, 네. 이 코너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감정을 만나게 되는데요. 기쁜 날도 있고 감사한 날도 있지만 때로는 이유를 알수 없이 마음이 무거운 날도 있습니다. 몸은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음은 지쳐 있고 누군가에게 괜찮아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눈물이 날것 같은 날도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찬양을 통해 위로받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부터 진행되는 치유가 있는 찬양에서는 매주 세 곡의 찬양과 함께합니다.
1: 그래요. 마음 돌봄이라는 말이 요즘 좀 유행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현대인들이 마음을 돌보지 않고 예, 바쁘게만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요 시간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좀 다독이고 찬양을 통해서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미처 말씀은 좀못 나눴지만 우리 사모님께서 음악 치료도 학위도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 코너를 한번 진행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사모님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찬양 어떤 찬양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으로는 예라모십의 나의 하나님을 제가 선곡을 하게 되었는데요.
1: 네.
0: 이 찬양을 듣고 있으면 아가서의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다는 표현은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1: 네.
0: 바로 이어서 자신이 아름답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하고 또 부끄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내가 아름다운 존재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1: 사모님,
0: 네.
1: 요즘 그 말씀 중에
0: 아,
1: 죄송한데, 네. 요즘 피부가 이렇게
0: 네.
1: 하얄수록 좀 미인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나요?
0: 그런 이미지가 조금 강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1: 그래요. 네.
0: 네.
1: 아니, 지금 그 검은 피부 이렇게 말씀을
0: 아.
1: 해주셨는데, 우리 첫째 딸이 피부가 조금 이제
0: 네.
1: 남들보다는 좀 검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도 많이 하고,
0: 아, 네.
1: 중학생인데 그렇게 화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미백에 아주 관심이 많은데, 아, 이게 검은 피부가 좀 요새는 그 컴플렉스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0: 네. 그 말씀에도 보니까 조금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1: 네.
0: 검다라는 것에 대한 그 이미지가 이때 당시에부터도 좀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아, 검다라고 하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조금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좀 부끄러울 것 같고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그래요. 어떤 문화권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지
0: 네,
1: 않을까.
0: 맞아요.
1: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검은 피부라는 게 나의 어떤 연약함, 네, 나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 뭐 그걸 이제 총칭한다고 봤을 때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름답다고 말해주는 분이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0: 네.
1: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 항상 늘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내가 좋은 엄마여야 하고 또 좋은 아내여야 하고 이제 사모가 되고 나서부터는 좋은 사모여야 하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아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그런데 이 찬양을 또 들어보니까 찬양의 가사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너를 온전히 사랑한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가 완벽해진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완전함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가 완벽해진 다음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0: 우리의 모습이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경험하신 또 경험이 있으시다면서요?
1: 아, 네.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0: 네.
1: 바로 경단녀라는 말입니다.
0: 경단요? 네.
1: 네.
0: 경력단절 여자 아닌가요?
1: 네, 맞아요.
0: 네.
1: 근데 저는 그 경력 단절이라는 말이 그렇게도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단절될 만한 경력이 한 줄이 없었거든요.
0: 아,
1: 네.
0: 그래요. 아니, 그 음악 치료 학위를 받으시고, 아, 경력 없이 그러면 결혼을 하셨던 건가요?
1: 네, 맞아요. 저희가 대학원에서 음악 치료를 전공을 했는데요.
0: 네.
1: 졸업하기 바로 전에 이제 남편과 함께 결혼을 했고,
0: 네.
1: 그리고 졸업을 함과 동시에 또 첫째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일을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아이를 출산하고 나니까 그 뒤로는 이제 조금,
0: 그렇죠.
1: 네,
0: 네.
1: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아이들을 넷을 낳으면서, 네.
0: 넷이요?
1: 네, 그래서,
0: 아니, 지금 30대 초반 아니세요?
1: 맞아요. 열심히 아이를 낳고 또
0: 네.
1: 육아하면서 잘 살아냈습니다.
0: 네, 잘하셨네요.
1: 네.
0: 네.
1: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어려서 아무래도 남편이 또 부교육자로 사역하는 동안에는 낮 시간 동안 계속 주문을 걸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아, 애들이 많이 울고 그럴 때는 아, 이 집에는 어른이 나밖에 없어. 무조건 버텨야 돼. 이렇게 계속 주문을 외웠었던 것 같아요.
0: 진짜 많이 힘든 시간을 혼자서 버텨내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0: 네.
1: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만 해도 아이들이 아프고 하면 바로
0: 네.
1: 소아과 데려가고
0: 네.
1: 정말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잘 버텼는데 그때는 제가 아픈 줄도 몰랐어요. 감기가 걸리든 뭐 어디가 아프든 해서 아프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딱 아픔이 느껴진 게, 아, 셋째 출산하고 딱 1년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긴장이 풀려서지 않을까. 네, 그동안에 아이들 때문에 긴장하고 살다가 또 긴장이 풀어지니까 아픈 것 같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 이렇게 아기만 낳고 키우다가, 아, 이렇게 고통만 없고 끝나겠구나. 막 이런 우울한 마음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 나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과 함께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서 두 번째 찬양, 오늘의 두 번째 찬양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0: 그 힘든 시간을 네,
1: 네.
0: 함께 해준 찬양이군요.
1: 네,
0: 하나님의
1: 맞아요.
0: 열심. 네.
1: 네.
0: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1: 저는 이 찬양 처음 들었을 때부터 마지막 그 끝날 때까지 계속 그 가사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이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했을까? 또 신앙 안에서의 열심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할것 같은데요. 저의 상황만 봐도 내가 무슨 열심을 낼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을 통해서 아, 너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거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또 넘어졌지? 이제 하나님도 날 포기하신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너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0: 네. 하나님의 열심, 이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사모님께서는 어떤 가사가 제일 좋으셨어요?
1: 저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지금까지도 많이 와닿는 찬양 가사인 것 같아요. 지금 제 상황을 봤을 때는 정말 한치 앞도 안 보이고 막막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 느린 것도 없고 또 빠른 것도 없고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괜찮아. 너가 느린 게 아니야. 더딘 게 아니야. 지금 내 속도에 맞춰서 가고 있어.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들었던 가사인 것 같습니다.
0: 네. 자녀가 넷이라고 하셨잖아요.
1: 맞아요.
0: 막내가 지금 그럼 몇 살이에요?
1: 막내가 이제 17개월 네,
0: 17개월.
1: 들어갔어요.
0: 와. 첫째는요?
1: 첫째가 9살이에요.
0: 첫째가 9살.
1: 네.

0: 그 막내가 17개월.
1: 네.
0: 생각보다 터울이 많지는 않네요. 그죠?
1: 맞아요.
0: 네.
1: 두 살, 두 살, 세 살.
0: 두 살, 두 살, 세 살.
1: 네.
0: 네. 하나같이 엄마 손이 많이 갈 텐데.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또 내 인생은 없는 건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가사에 우리 사모님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네요. 네, 조금 느린 것 같아도 네, 조금 더딘 것 같아도 내 인생이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들을 우리 박계란 사모님께서 느끼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이 찬양 들으시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지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또 들려지실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하나님의 열심, 러빔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0: 러빔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함께 하셨습니다. 여수중앙감리교회 박혜란 사모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치유가 있는 찬양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 마지막 곡이네요, 사모님.
1: 네. 마지막 찬양은 어노인팅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을 제가 선곡하게 되었는데요.
0: 네.
1: 아까 아이들을 낳고 또 여러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제가 아마 첫째 아이 때부터도 계속 산후 우울증이라는 걸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0: 아, 네. 나중에 보니까 깨달으신 거죠?
1: 아, 그렇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순간순간에는 몰랐으니까요.
0: 네네. 네.
1: 근데 돌이켜보면 그 우울증들이 해소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그게 또 쌓이고 쌓여서 좀 마음의 병처럼 이제 찾아왔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럴 때 제가 참 좋아했던 지인 한 분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울증이 있을 수 없어. 와. 이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지인이다 보니까
0: 네.
1: 아 맞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내가 우울할 수 있어?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조금 더 우울해졌던 것 같아요.
0: 아니 네. 더 상처가 됐겠는데요.
1: 네, 조금.
0: 좋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1: 맞아요.
0: 배로 상처받으셨을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아 우울증이 없어야 되는구나. 크리스찬은 우울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계신데 어떻게 우울할 수 있어?
0: 네.
1: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그럴 때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좀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0: 네.
1: 제가 자책하고 비난하고 저 스스로를 계속 정죄할 때 다윗은 최근에 그 영화 애니메이션 혹시 보셨나요? 다윗이라는.
0: 아직 못 봤어요.
1: 아, 그래요? 네. 제가 아이들이랑 함께 봤는데
0: 네.
1: 그 영화를 보니까 다윗이 그냥 맨날 그렇게 행복하고 방방 뛰어다니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랬던 다윗이 아니라
0: 막 승리만 했던 다윗은
1: 네,
0: 아니었군요.
1: 맞아요.
0: 네.
1: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리고 내가 이걸 해도 되는 건가? 나는 못해요 하나님. 정말 절규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까지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
0: 네.
1: 애니메이션에. 근데 아, 그 절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이렇게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정말 항상 울었어요. 그 말씀 중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웠다고 하더라고요. 눈물이 얼마나 많았으면
0: 네.
1: 내 침대가 이렇게 붕 뜰 정도로 참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냥 단순히 오늘 기분 좀 안 좋아 이런 표현의 우울한 그런 슬픔이 아니라
0: 네.
1: 계속 울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극심한 불안을 경험하는 모습까지도 그렇게 보였던 것 같은데요.
0: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좀 위로 받으셨겠네요.
1: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0: 네. 네,
1: 좋아하기도 하고 음악을 또
0: 전공하다
1: 보니까
0: 네.
1: 네, 이런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0: 사실 다윗도 어느 정도는 좀 우울증을 앓지 않았을까요?
1: 맞아요. 그랬을
0: 되게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1: 네. 네. 왜냐하면 그만큼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0: 네.
1: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름 부어주셨다고 했는데
0: 그렇죠.
1: 왜 네. 앞으로 나아가는 진전되는 과정은 없을까라는
0: 네.
1: 그런 막막함 속에서 그 모습이 저랑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날 쓰실 거라고 나는 확신하고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 주시는 건 있는데
0: 네.
1: 막상 그 다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게 없이 막막하니까
0: 달라지는 그 상황과 환경이
1: 네. 네,
0: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1: 맞아요.
0: 얼마나 정말 견디고 또 인내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지인이 저에게 말해줬던 그 믿음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울하지 않아 라는 그 믿음도 어떻게 보면 참 귀한 믿음이지만 또 다른 믿음 하나는 나는 괜찮아 하나님 있으니까 난 절대 우울하지 않아 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숨기는 것보다도
0: 네.
1: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절규하면서까지도 그치만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안아주실 거야 라는 그 마음의 확신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귀한 믿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0: 네.

0: 그렇습니다. 다윗의 용성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네. 네. 자신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런 모습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겐 너무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십시오. 네. 아, 이런 믿음이 참 중요하지 않나. 네. 직접 우리 사모님께서는 또 그 고통의 시간 동안에 그런 묵상을 또 그런 깨달음을 얻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개해 주시는 찬양이
1: 네, 어노인팅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0: 네, 어노인팅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 네. 오늘 치유가 있는 찬양의 세 번째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곡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1: 아, 제가 오늘 처음 방송을 하게 됐는데 네. 너무 많이 떨리고 긴장돼서 말을 잘 했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0: 하나도 안 떨리신 것 같은데
1: 네, 많이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자, 치유가 있는 찬양이라고 코너 이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삶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위로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귀한 찬양들 소개해 주실 텐데 더 기대가 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삶의 나눔이 있는 그런 시간이라서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곡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우리 사모님과는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그 마음을 지닌 자 함께 하셨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 마커스 워십의 찬양으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8월 잘 마무리하시고요. 힘차게 또 9월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용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네 애가 내 애고 내가 네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다.
1: 그래요? 아 신청은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

0: 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1분 찬송,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도진 ENG가 함께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이 시간은 광양고략교회 양동봉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70편 2절에서 3절 말씀을 본문으로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것을 거둡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시편 70편 보세요. 다윗의 시편인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저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주. 여러분 누가

좀 악하게 했다고 막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좀 마음에 안 들겠다고, 저 집사님 하나님 팍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니, 되냐고요, 안 되냐고요? 안 되죠. 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안 돼요.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라고. 대단한 극찬이죠. 세상에 과연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겠어요? 세상에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네. 그래서 이 시편을 저주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누군가를 막 저주할까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당한 겁니다. 그럼 어떤 상처를 당했는가? 2절에 힌트가 있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다윗은 인생이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이 짓이겨져서 인생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끙끙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자기 인생이 그렇게 상해졌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아, 잘 망했다, 저 인간. 쌤통이네. 여러분, 나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짓이겨져서 아파하고 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쌤통이네 하고 기뻐하면 그 인간 좋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좋아할 수 있겠어요? 축복이 나올까요? 저주가 나올까요?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3절도 보세요.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아하는 히브리어 에하우, 에하우입니다. 깔깔대고 손뼉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속 시원하다. 저 인간, 내 저렇게 될줄 알았어. 시원하다. 좋구나, 얼쑤! 이러면서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본문을. 깔깔대며 나를 조소하는 자들이라고. 다윗은 지금 죽을 지경이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깔깔대고 웃고 손뼉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5절에 다윗이 자기 처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이건 단지 경제적인 상태를 표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총체적인 상태를 말해요. 짓이겨져서 인생이 상했잖아요. 몹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프고 막 이런 상태인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 이웃이 이런 상태가 되면 불쌍히 여겨야죠. 안 그래요? 불쌍해야 되는데 깔깔대고 에하우 막 손뼉치고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 인생이 정말 그렇게 짓이겨지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손을 내밀어 줘야지. 거기다가 막 비난하고 조소하면 되겠어요. 경멸의 말을 하면. 이러면 이런 일을 당한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다윗은 그 상황이 몹시 힘들잖아요. 인생이 짓이겨졌으니까 이 자체로도 몹시 힘들어요. 근데 거기다 경멸과 조소와 비웃음을 더하는 거예요. 심리학자 존 가트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은 경멸이라고 했어요.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 무시하는 표정, 손가락질. 이런 경멸은요, 인간의 마음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이고, 이런 독을 마시면 인간관계에는 파멸! 파멸이라고 그러니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경멸하면 그 사람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보시라고, 이미 인생이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상태를 극복하려고 신앙의 온 에너지가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큰 타격이 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이 안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경멸하고 조소하면 2차 가해가 되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오는 타격보다 인간이 조소하고 비난할 때그 하는 타격이 훨씬 큽니다. 예. 그래서 다윗도 견디지 못한 겁니다. 견디지. 그래서 분노가 터져 나오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땅에만 심는 대로 거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다윗같이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그 비난과 조소가 계속 심어지니까 어쩌면 자기가 상태가 좋았으면 그 조소를 이겼을지 몰라요. 근데 투기가 겹쳐졌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마음의 밭에서 이렇게 자라고 만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거 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쁜 거 심으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내가 뿌린 씨앗,

그 나쁜 게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나 싫어하죠. 나 보면 좋아하겠어요. 보면 좋은 말 나오겠냐고요. 누구랑 얘기하면 틀림없이 욕합니다. 아, 그 인간. 아, 그 인간. 제가 만약 그랬다면, 아, 그 인간이 골리앗교회 목사를, 아, 가지마, 가지마. 그러지 않겠어요? 좋은 걸 심으면 나를 생각하면 고맙고, 만나면 반갑고, 예,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사는 존재들에게 항상 좋은 거 심으려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거 심으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봐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나쁜 거 심으면 그 잘하면 나쁜 게 나면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이웃의 눈물 앞에 고통 앞에 야호야호 하는 자들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딱 싫어해.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몹시 싫어합니다. 에돔 보세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핏줄이죠. 근데 이스라엘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무너진 그 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다 1장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크게 벌렸다는 거예요. 크게. 무슨 소리예요? 이스라엘은 한 핏줄입니다. 그런데 망한 그때 입을 벌려서 10편 70편처럼 아하 한 거예요. 자기 핏줄인데 보세요. 자기 핏줄. 형제잖아요. 망하는데 좋아하고 기뻐한 거예요. 망해서 노예로 끌려가는데 피눈물 흘려나는데 아 잘 망했다 속 시원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애돔을 하나님이 오바다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내가 행한 데도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 망한 거 기뻐했느냐? 그럼 너도 이스라엘처럼 망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애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망하고 말았어요. 두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이웃에 있는 나라인데 상업도시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할 때 두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에스겔서 26장 2절 인자야 두로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아하 시편 70편에 다윗에게 아하 했던 그 아하 에하에 더해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했으니 그가 충실하게 되었도다. 되리라 이렇게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예루살렘을 가던 그 무역선들이나 물품들이 내게로 온다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말합니다. 아하! 예루살렘이 망했으니까 이제 우리 대박 났다. 아하! 남들은 망해서 피눈물을 하는데 자기 계산기, 이익의 계산기를 두르면서 와 나는 이제 저기 망했으니까 아 우리는 이제 잘 될 거야. 대박 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두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에스겔서 26장 4절 5절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헐며 그래요. 예루살렘을 성벽을 헐었던 그 바벨론이 너의 성벽도 헐 거라 그래요. 그 망대를 무너뜨리며 내가 또 티끌을 그 위에 쓸어서 맨바위가 되게 하여 바닷가운데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못마땅했으면 너도 똑같이 성벽이 헐릴 거라고 망할 거라고 그러겠어요. 에스겔서 25장은 암몬의 죄가 나옵니다. 3절을 이렇게 말하죠.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러기를 아하 여기도 아하가 나오죠. 에하우 아하 좋다 좋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아하 좋다.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아하 좋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아하 좋다 합니다. 아하 깔깔대면서 조소하면서 아하 좋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에스겔서 25장 6절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 위에 넘겨주며 하나님이 바벨론에 이스라엘을 넘겨줬잖아요. 너도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노락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하나님은 남의 재난을 기뻐하는 그들 너도 그 재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그래서 잠언 17장 5절은 경고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에게 나는 그냥 한마디 한 거. 너 왜 그렇게 밖에 못 살아? 나는 그 사람한테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아요. 네가 나를 멸시했다. 신기하죠? 나는 하나님 멸시한 적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냥 좀 안 입고 산 거야. 왜 그따구로 살까?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멸시했다. 못마땅한 사람이 망해서 그냥 좋아할 뿐이에요. 근데 좋아하면 그 형벌을 너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들어오니라. 우리가 일본 때문에 많이 피해봤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일본이 망하면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인간들 저 나라 잘 망해서. 그러면 일본에게 내렸던 그 진노를 우리에게도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남의 망함을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진노하실까요? 그것은 아주 사악한 것이기 때문에 사악한 것.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 잘 아시죠? 남의 불행을 좋아하는 마음을 사된 프라이데라고 합니다. 독일어 뭐 제 전공하신 분들 고등학교 때 제2의 국어로 배우잖아요. 사된 재난이라는 의미죠. 사된 독일어로 프라이데 영어로 프라이드하고 비슷한 결이에요. 좋아하는 것. 재난 누가 재난을 당하는데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다윗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아하하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 사덴 프라이드를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사악한 마음이고 이 마음이 악마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요. 사덴 프라이드는 악마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 망할 때 아 잘 망했다 속상해하고 물론 안 입고 오니까 그랬겠죠. 마음이 안 들고. 근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하십니다. 다른 사람 눈물 앞에 오늘 거기 다윗을 보면서 아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깔깔대고 조소하고 속 시원해가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가 조소하고 비웃느냐 너도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악한 것이 심어진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에게 하죠. 두로가 이스라엘에게 했고 다윗에게 아 했던 사람 다윗에게 한 거예요. 사람에게 한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만 심겨진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면 그것이 곧 누구에게도 심겨지냐면 하나님께도 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뭐 작은 자예요. 불쌍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 뭐 깔볼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한 거잖아요. 도와줬든 깔거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네가 나한테 했다. 나는 예수님 깔본 적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염소들이 그러잖아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랬냐고 항변하잖아요. 어느 때 그랬습니까? 그때 이 말씀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인이 사람을 대하는 사람의 법칙은 이거예요. 성경에 말하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 사람의 주의 고하를 막론하고 뭐 주의가 낮으니까 이만큼 하고 높으니까 이만큼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높낮이에 가진 것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직급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대할 때는 주님 대하듯 하라. 왜냐하면 그 사람을 대하는 그 행태가 곧 주님에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에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사람에게 악을 심으면요. 사람에게도 거두지만 하나님께도 악을 심으면 그 결과를 거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계속 심죠. 심어요.

그러니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곳이 무서워요. 할 수만 있으면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사랑을 심고 좀 꼴보기 싫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감사와 화목을 심으세요. 마음에 안 들지만 힘들면 좀 도와주고 넘어지면 좀 손 내밀어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온수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줄이면 먹이고 마시면 목마르게 하라. 그러면 온수니까 밭이 좀 거칠겠죠. 잘 안 날 수 있어요. 근데요 심다 보면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그게 심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심어집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게 심으면 그 사람을 보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얼마나. 신앙에도 하수가 있고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습니다. 하수는 누구냐? 본능대로 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잘해주면 잘해주고 못해주면 못해주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법칙. 대다수 사람들은 하수죠. 하나님 사랑하라 하지만 감정 거스리면 안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하수. 중수는 뭐냐? 참는 거예요. 절제하고.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코지는 안 해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것도 대단한 거죠. 보복하고자 하는 본능을 절제하는 것. 대단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하고 좋은 신앙입니다. 근데 고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가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아프면 찾아가고 어려우면 손 내밀어주고 이런 사람이 신앙의 고수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수가 되면 원수와도 결국 화목하게 됩니다. 한때는 미워할 수 있고 싫어하더라도 결국 인생의 동반자 됩니다. 힘겹겠지만 결국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럼 오히려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악하게 했고 안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계속 다가왔는데 쿵 했어요. 그래도 또 다가와서 네, 그렇게 하면 그러면서 결국 좋아지면 뭐라 그러겠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하죠.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 누구한테 그 사람 얘기를 하면 참 좋은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신앙의 고수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를 힘들게 했을지라도 먼저 찾아가시고 어려우면 도움을 주세요. 그럼 결국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한 번에는 안 열릴지라도 천천히 조금씩 열리면 감동하고 감동하면 축복합니다. 축복해. 저 사람 잘 되면 좋겠다고.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내가 복을 달라고 내 인생 잘 되게 해달라고 떼쓰지 않아도 기필코 잘되게 해주시고야 합니다. 이사야 58장 8절 이하 보세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인생이 새벽볕처럼 어둠을 뚫고는 새벽별처럼 쫙 뚫고 가는 인생,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인생을 호위해주는 인생, 너무나 감사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도대체 누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가? 그 앞에 바로 나오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자,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자, 압대당한 자를 자유케 하는 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 헐벗은 자에게 입히는 자. 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압대당했는지는 모르죠. 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인생이 메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자.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내 영광이 너를 호위해 주겠다. 11절도 봐보세요. 58장.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여러분 메마른 곳에 있으면 인생이 메말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메마르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 같이 물이 끊이지 않는 샘 같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에게? 누구에게? 그 앞에 10절에 누가 대상자인지 나오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령을 만족해 하며 이렇게 나와요. 무슨 소리입니까? 힘들고 고통을 자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함께 아파하며 아파한 것을 끝나지 않고 그 고통의 문제를 도와주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이 마르지 않는 샘같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봐보세요. 이 본문이 어디에 나오냐고. 이사야 58장이죠. 이사야 58장 금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금식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금식합니다.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눈 받고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럽니다. 이웃에게는 악하게 구는 거예요. 고통에 대해서 눈 감고 있어요. 근데 목소리로는 금식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나에게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느냐? 목소리로 승부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좋은 거 심으면 그 사람도 나를 축복하고 좋아하죠. 만나고 싶어하고 칭찬하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심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도 심겨집니다. 하나님께도 심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상급을 받을 때 내가 잘했던 그 사람에게 천국 가서 심판을 안 받아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께 심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이 땅에 만들어서 보냈지만 그 사람도 만들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 잘 심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무엇을 심고 살아왔는지. 의도하지 않더라도 계속 심고 있어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혹시 배우자가 천생연분이라고 합니까? 이 인간은 십자가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예요. 천생연분이에요. 십자가 되면 안 되겠죠. 자녀에게는 뭘 심고 계십니까? 혹 잔소리를 심하게 심고 계시지 않는지 보세요. 나는 자녀를 위해서 한다는 목표가 있죠. 근데 내가 심는 건 심한 잔소리. 잔소리 들으면 기분 좋으세요? 좋으신 분 제가 좀 해드릴게요 이 시간. 잔소리는 어쩐지 기분이 안 좋죠. 좋은 말도 두세 번 들으면 싫다고 하잖아요. 잔소리가 좋을 리 없죠. 그리고 100번에서 안 되는 건 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줄기차게 하십니까?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절제하든지 마치든지 그래요. 잔소리해서 또 고치려고 하는 것들 삶에 별로 지장 없습니다. 그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뭐 그냥 잘 살면 아무 문제 안 되네. 나한테 문제 돼서 잔소리하는 것들. 아유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면 좋은 목표지만 실제적으로는 심는 건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자녀의 마음속에 뭐가 자라겠어요? 잔소리 심하게 하면요 자식일지라도 부모 멀리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래요. 직장 동료들에게는 지금까지 뭘 심고 오셨습니까? 모르겠으면 한번 보세요. 나를 피하는지, 좋아하고 존경하는지, 나 함께 있는 걸 부담스러운지. 답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심은 결과, 그 결과가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혹시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아, 저 인간은 집사도 아니야. 말은 집사인데 잡사야, 잡사. 그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나도 저 집사님처럼 살고 싶다고 존경스럽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에게 뭔가를 계속 심고 살아갑니다. 그걸 심으면 그것이 자라고 결국 그 열매를 누가 먹는가? 내가 먹어요. 내가.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그 사람 마음의 밭에 꽃이 핍니다. 사랑의 꽃도 감사의 꽃도 좋아하는 꽃도 피어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이 꽃이 피니까 그 사람 좋겠죠. 꽃받이. 근데 그 꽃을 누구에게 선물하냐? 나에게 선물해.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사야 58장처럼 여호와의 영광으로 나를 후회해주고 메마른 곳에서도 물된 동상같이 물이 끊이지 않는 샘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하는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매일 만나잖아요. 매 순간 만날 때마다 항상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을 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0: 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양고려교회 양동복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91-1150번, 지역번호 061-791-1150번 광양고려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3: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입니다. 징계받게 될 유다의 미래가 얼마나 처참했던지 예레미야는 민족을 위해 주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세상의 자랑거리를 더 가지기 위해 이웃과 형제를 비방하며 속고 속이면서 악을 행하느라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습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도 정작 마음속으로는 악을 도모했죠. 심지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남유다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이 진멸되기까지 칼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남유다의 목장은 불에 탔고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가축 소리가 들리지 않고 새와 짐승까지 모두 도망하였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들판에 거름처럼 거두어 가지 않은 곡식처럼 널려 시온의 여인들의 통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결국 남유다가 섬기던 세상의 풍요는 오히려 그들을 죽이는 화살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 없는 지혜와 용맹, 부함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일순간에 사라져버릴 것들이죠.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가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처럼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어 이 땅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애와 공평과 정직하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나머지 지식은 빛바랜 지식일 뿐입니다. 심령에 새겨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많은 성경 지식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왜 놀라지 않으십니까? 왜 아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오래 믿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경이로움이 사라지고 감격도 사라집니다. 오히려 초신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어린아이처럼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안에 쌓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거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그 모든 좋은 일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자랑으로 삼아 주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하신 성품을 닮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인자왕이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입니다.
1: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파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듣었어요.

0: 오디션은 그 제가 들어간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뒤에 레시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1: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에스겔 제20장
1: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0: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란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윤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읍세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러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으니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서운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으면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0: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1: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숨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0: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0: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철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0: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2: 제21장.
0: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0: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1: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0: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1: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 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0: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상한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0: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제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1: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0: 제22장
1: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구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읍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읍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네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추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추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1: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2: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0: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1: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 제23장
1: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0: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경고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 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0: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마된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자를 네 손에 주리라.
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0: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0: 인자야, 네가 올라와 올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제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모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올라와 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한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0: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2: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하셨습니다.
3: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시편 33편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과 방패라고 고백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오늘 이 밤도 우리를 당신의 날개 아래 두심을 믿으며

영광받아 마땅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현입니다.

들은 첫 곡은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들려드렸어요. 시편 기자의 시편 33편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함께 걷겠다고 고백하는 오늘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곡의 영어 찬송가 준비했는데요. 먼저 크리스 라이스가 부른 Fairest Lord Jesus, 만유의 주제. 그리고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Come Thou Long Expected Jesus. 두 곡의 영어 찬송 올려드립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곡의 영어 찬송가 들려드렸습니다. Fairest Lord Jesus, 만유의 주제, 크리스 라이스가 불렀고요. 페르난도 오르테가가 부른 Come Thou Long Expected Jesus, 두 곡의 찬송가 들려드렸습니다. 4224번님, 편안한 목소리로 좋은 곡 선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0778번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선곡이 좋다고 하세요 라고 웃음 짓게 되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해요. 9507번님도 인사해 주셨고요. 2658님, 피디님도 평안한 밤 보내시기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는데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헌신으로 이 방송이 매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누군가에게는 격려를,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려지는 이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예수전도단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리고 조수아의 이 세상 험하고 두곡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한부영이 부른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제작 진행의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범죄하도록 우리 앞에 덫을 놓습니다. 그러고는 정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존 오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희미하게 하고 무력화시킨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필요한 영적 틀에서 마음을 떼어놓는다. 죄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쫓고 죄를 짓도록 부추기며 영혼이 다른 것을 사모하도록 만든다. 그 결과 영혼은 하나님께 똑바로 진실하게 당신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영혼의 갈망, 소망, 그리고 경외심 등이 죄로 물들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영적 침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으셨다면 다시 한번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찬양으로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으로 함께 하시죠.

깊은 영적 수렁에 빠질 때, 그것을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하는데요. 이 기간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하는 때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을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계시는지 문자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열려 있고요. 5073번님께서 지선 전사님 매일 이 방송 들으면서 저만의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겐 이 시간이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에요. 와, 정말 감사하네요. 그리고 3538번님께서는 지선 사역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또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2132번님께서는 광주에서 보내주셨는데요. 시편 필사하면서 은혜 받고 계시다고요. 와, 정말 곳곳에서 방송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이 시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양한 찬양 함께 나누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세곡 이어 들으실 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 여러분의 것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히스가든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다양한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회복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몸의 소망무행가 손영진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소망의 바다의 하늘 소망 오랜만에 함께 들으셨고요.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곳곳에서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7511번님께서 평안한 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이 시간 극동방송 틀어놓고 들으며 각자의 영역에 있습니다. 가정의 평안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 평안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0679번님께서 매일의 야근 속에서도 찬양을 들으며 퇴근하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야, 인생을 이렇게 감사로 마무리하시는, 정말 잘 해석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또 자신의 신앙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하고 또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죠. 또 어떤 이는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고 또 늘 겸손하게 나를 가르치시려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애청자 분들, 우리 극동방송 가족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아, 3082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 볼까요? 신청 찬양 온맘 다해 신청해 주셨어요. 은혜의 시간, 위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향기로운 나무의 찬송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달려가는 시간, 주님 앞에 점검하는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도 보내주신 문자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방송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날 텐데요. 8월 한 달 잘 마감했으니까요. 이제 9월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는 중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14세기 존 위클리프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기관으로 성경을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남미나 아프리카 오지 가운데 글 없이 사는 부족들을 위해서 언어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속된 한 선교사님은 자신이 사역하고 있던 마을을 위해서 글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선교사님은 순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은 부족원 중에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내 마음을 나누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큰 힌트를 얻어서 순종이란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여러분께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축하사연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우물정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면 정성스럽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94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이에요. 노아처럼 모세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곁에 계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8월의 마지막 밤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잭 윌리엄스의 There Was Jesus 들려드렸습니다. 돌아보면 야, 그때 어떻게 지나왔지 싶은 그런 시기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 한가운데 있을 때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그냥 혼자서 견디는 것 같은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우연히 걸려온 전화 한통 때문에,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건네받은 말 한마디 때문에 이유 없이 마음이 놓였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구나. 지금 지나고 계신 시간도 그럴지 모릅니다. 지금은 잘안 보이고, 뭔가 없는 것 같아도 나중에 돌아보면 분명 거기 누군가가 계셨다는 것. 우리는 다그 누군가가 누군지 우리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8월의 그 마지막 밤,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오늘 김도연의 샬롬 나이트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좀 만나서 모시고 싶었던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분을 사심으로 모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른 찬양 한곡 들으시고 본격적으로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방금 들으신 노래는 우미셸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은 주님 계신 곳에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 우리 우미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우미셸 목사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한번 만났는데
1: 네네.
0: 그때하고 두 번째 만났는데 약간 내적 친밀감이 더 생긴 느낌이 듭니다.
1: 그렇죠. 두번 만났으면 뭐 베프죠. 네.
0: 아, 성격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사님?
1: 네, 저는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고요.
0: 네.
1: 지금 한창 분주하게 이제 여름 사역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0: 목사님 보니까 건강해 보여요. 되게
1: 그래요?
0: 얼굴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이 쪘다 이런 개념이
1: 그러니까
0: 아니라
1: 칭찬인가요?
0: 네, 자매님 우리 그 여성분들한테
1: 네. 네.
0: 건강해 보인다 그러면 약간 오해랄까
1: 그러니까요.
0: 근데 되게 밝고
1: 아, 네.
0: 네, 뭐 그전에도 좋았긴 했는데 훨씬 더 이렇게 좀
1: 아, 감사합니다.
0: 네,
1: 네.
0: 유쾌해지신 것 같아서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뭐 이렇게 들리는 소식에
1: 네.
0: 사역지를 옮기셨다고 들었는데
1: 아,
0: 이게
1: 네, 맞습니다. 네.
0: 어떠신지 좀
1: 작년 12월부터 이제 오륜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사랑이 많은 공동체 안에서 제가 잘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위로받고, 또 이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어서 얼굴이 좋아졌나
0: 그게
1: 봅니다.
0: 그렇게 느껴져요, 진짜로.
1: 네.
0: 그 오륜교회에서 어떤
1: 네.
0: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는지.
1: 아, 오륜교회에서는 이제, 뭐, 당연히 제가 할줄 아는 게 찬양밖에 없어서, 지금 뭐, 찬양 사역, 하고 있어서, 뭐, 대예배, 뭐, 10시 예배, 12시 예배,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이제 청년 부서까지, 이제 2시 예배까지 섬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찬양 사역을 오륜교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근데 제 메인은 이제 찬양 사역이 아니라, DNA 미니스트리라고,
0: DNA.
1: 이제,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회, 이제 사역을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해외에 계신 우리 해외 동포 성도님들을 함께 섬기면서 또그 지역에 이제 연합을 좀 도모하는 그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저에게 참 굉장히 특별하고, 또 함께 함에 있어서 너무 감사한 그런 사역입니다.
0: 특별히 그렇게 또 느끼시는 이유가, 물론 모든 사역이 다 그렇겠지만,
1: 네. 아무래도 제가 저도 디아스포라 성도였어서 그런지 이제 해외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그런 특별한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오륜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전에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그 디아스포라 다니엘 기도회 한번 초청을 받아서 제가 사역을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역을 함께 하면서 약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참 이민 생활이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민 생활을 했다고는 할수 없죠. 전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을 제가 보면서 자라왔고 또그 녹록치 않은 이민 생활, 그 척박한 이민 생활 가운데에 그 성도님들의 그런 갈급함과 그 뜨거운 예배와 집회와 또 말씀과 또 찬양을 경험하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다니엘 기도회가 그 지역에 가서 좀 연합이 힘든 그 가운데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자. 이렇게 연합을 함께 도모하고 또 이렇게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0: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사역이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마치 제가 저희 거기 뭐 미국에 남겨져 있는 우리 가족들을 향한 그런 사역처럼 저에게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서 너무 기쁨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가끔가다 이제 재미교포분들, 어린 친구들 만나게 되면 약간의 이질감을 저는 본의 아니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 이질감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같은 얼굴을 갖고 있고 같은 민족이라는 것 때문에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나 어떤 노래들이 그분들에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겠구나라는 걸 이제 점점 느끼는 거예요. 네.
0: 그럴
1: 그래서
0: 수
1: 아마
0: 있죠.
1: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그 다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0: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1: 아니, 뭐, 너무나.
0: 과분합니다. 네. 제가 뭐 하는 거는 별거 없고요. 그냥 그곳에서 정말 기쁨으로 즐겁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연합 콰이어를 또 만들어서 함께 찬양단에 서고 이러는 작업이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1: 되게 즐거워 보여요.
0: 너무 즐겁습니다.
1: 목사님, 그 제가 듣기로는 피아노, 클래식 피아노 전공하셨고.
0: 부끄럽습니다.
1: 아니, 왜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0: 여기 피아노가 없어서 다행이에요. 뭐한곡 쳐보라고.
1: 아, 한번 쳐보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예전에 한번 만났을 때, 물론 이제 본인이 찬양을 하고 있지만, 또 음악을 전공하셨다고 하는데도, 그걸 메인으로 하고 이렇게 내세우시진 않는 게 되게 독특하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0: 클래식 피아노를 이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쳤죠. 근데 뭐 이런 말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제가 되게 잘 쳤어요. 피아노를 되게 잘 쳤는데 왜 이렇게 약간 어중간하게 잘 하면 이렇게 연습도 잘안 하고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해도
1: 너무
0: 좀
1: 반응이
0: 잘
1: 좋으니까.
0: 하고 그죠? 선생님 이제 뭐 교수님들하고 막 레슨하고 선생님들하고 만나고 그럴 때도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진도가 이렇게 막 나가고 이렇게 잘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이제 그때 가서 막 어디 뭐 내셔널 콩쿨 같은데 이제 휩쓸고 온 사람들 어디 뭐 다른 나라 뭐 어디 컴페티션에서 뭐 이렇게 프라이즈 윈한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저랑 레퍼토리도 급이 다르고 그냥 그분들은 일단 그 엉덩이 싸움이 되시는 분들이어서 그러니까 하루에 뭐 진짜 10시간 기본으로 이제 앉아 있는 게 그들의 달란트의 일부인 거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그냥 음악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1: 인내심.
0: 맞아요. 인내심과 열정과 이것을 엑세큐트 할 수,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이어져야지 이걸 달란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대학교 때 약간 딱 그거를 깨닫고 나서 제가 교수님한테 나는 대학원을 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반주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내가 여기서 뭘 그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면은 모두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피아노는 뭐 거의 손도 대지 않고 있습니다.
1: 피아노는 뭐 그렇다 쳐도 전공하지 않은 보컬은 또 그렇다고 한걸 보면 뭐든 그냥 내추럴 본 뮤지션이
0: 너무
1: 아닌가라는.
0: 감사하죠. 아예 부끄럽습니다.
1: 저는 보컬 전공한 줄 알았어요. 솔직히 목소리 들었을 때 저는 이제 보컬 전공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다들 놀래요.
0: 아니에요.
1: 당신이 그런데. 근데 보면은 그래서 저분은 아마 그 약간 팝쪽 보컬을 전문적으로 성악은 아니더라도 발성이나 이런 거 공부하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클래식이라고 그러니까 약간 저분은 좀
0: 제가 이거 예전에 라디오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1: 그래요?
0: 저희 외갓집이 다 뮤지션이세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이제 거의 1세대 그 이화여대 성악과 출신이시고, 할아버지가 막 색사폰 부시고, 클라리네티스트시고, 그 저희 뭐 이모 할머니들 다 피아노 치시고, 노래하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뭐, 제 안에도 뭔가 잠재된 무언가가 있었겠죠?
1: 당연히 있는
0: 그런데,
1: 것
0: 제가
1: 같아요.
0: 대학원을 준비를 이제 피아노는 안 치겠다 하면서, 대학원을 collaborative art라고, 그, 오페라 코칭 쪽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진로를 확튼 적이 있었어요.

0: 상당히 큰 변화인데.
1: 그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오페라 코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페라 레퍼토리를 조금 알아야 하니까 네. 그때 레슨을 한 3개월? 뭐 이렇게 한번
0: 6개월만?
1: 뭐 이렇게 받았었어요. 네. 네, 그 성악 발성. 네. 근데 그게 저에게 정말 제 뭐 커리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네. 발성에 많은 이게 턴오버가 되었어요. 턴 포인트가 되었어요. 네.
0: 야, 뭐 3개월 배워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습득한다는.
1: 네, 엑기스만 이렇게.
0: 아무리
1: 수박 겉핥기처럼.
0: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1: 잘 알지는 못합니다. 네.
0: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 중에 그 임담이라는 호주에서 활동하는 엑스펙터라는 그 프로에서
1: 네.
0: 그
1: 저 아는 것 네. 같아요.
0: 그 1등한.
1: 그 네. 나의 하나님은
0: 찬양도 했었고 네. 아이자 61
1: 네,
0: 그 앨범에서
1: 그 찬양이에요. 네네네.
0: 그분도 피아노 전공이에요.
1: 그래요.
0: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노래를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 너무 만나 뵙고 싶다.
0: 약간 둘이가 오버랩이
1: 네.
0: 돼요. 목소리도 약간 비슷하고.
1: 그래요. 아직도 호주에 계시나요?
0: 호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한국에 왔을 때
1: 그래요.
0: 만나긴 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1: 다음에 만나면 꼭 제 이야기 해주세요.
0: 예, 한번 둘이 만나면 네. 되게 재밌는 작업을
1: 그러게요.
0: 하실 수 있을 것
1: 네.
0: 같아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운셸 목사님을 이제 목사님이라고 알기 전에 그냥 찬양 인도자로 특별히 네네. 유튜브를 통해서
1: 네.
0: 저는 뭐 우리 같이 동역하는 형제가 제 노래를 많이 부른다라는 소문을
1: 거의 페이버의 셋리스트에 항상 아유, 올라가 있죠.
0: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분은 그냥 찬양 사역자구나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네네. 직접 만나보니까 네. 목회자로서의 어떤 마음을 이제 점점 먹으시기 실 즈음에 제가 만난 것 같아요.
1: 네.
0: 마음 먹을 때.
1: 아, 그런가요? 네.
0: 최근에 네. 전임 사역자가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1: 아, 네. 제가 이제 사역지를 옮기면서, 이제 제가 원래는 오륜에서는 이제 파트로만 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임으로 감사하게 또 불러주셔서, 전임 사역을 시작한 지가 뭐 한 1, 2주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네.
0: 인터넷 찾아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1: 무서운 세상이에요.
0: 아무튼 네. 그래서 전임이다라고 하면 벌써 네. 이제 파타임에서
1: 네네네.
0: 풀타임으로 하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럼 뭔가 마음가짐 다를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그냥 막연하게 찬양인도, 물론 찬양인도도 너무나 중요한 책임이
1: 네네네.
0: 필요하지만
1: 네네네.
0: 네.
1: 이제 뭐 크게 바뀐 거는 없고요. 다만 저에게 지금 맡겨진 공동체가 이제 저희 찬양팀을 이제 제가 두 개를 맡고 있어요. 네, 그래서 프레젠스라는 팀 하나하고 그다음에 청년팀 렘넌트 워십이라는 팀 하나를 맡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네,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빚어가는 것. 네, 그래서 너무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0: 이건 개인적인 바람인데 앨범 준비 같은 건 안 하세요 혹시?
1: 네.
0: 목소리를 더 이렇게 좀 네. 담아서 듣고 싶은 물론 유튜브로도 다 가능하지만
1: 네네. 뭐 곡을 써주신다면 바로 가능합니다.
0: 아 그래요? 빨리 써야겠네.
1: 오늘 바로 녹음 가능합니다.
0: 되게 그 보니까 예전 인터뷰도 얼핏 얼핏 보니까 네. 어디선가 본인이 되게 내성적이라고.
1: 아 네. 네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제가 그 MBTI 아이가
0: 극아이예요.
1: 극아이 100% 나오는 사람입니다.
0: 전혀 네. 상상이 안 되는.
1: 습득된 이제.
0: 잘했어. 앞에서 찬양 인도 하려면 아무래도 카리스마틱한 부분을 보여야 되는. 그 실제로 유튜브에서도 보면 상당히 막 회중을 좀 휘어잡는다 그래야 되나? 되게
1: 아닙니다.
0: 압도하는 네.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분명히.
1: 네.
0: 그리고 만났을 때도
1: 네.
0: 조용조용하지 않고 그래도 되게 텐션을
1: 네,
0: 가지고
1: 네,
0: 말씀하셔서
1: 네, 네.
0: 저는 당연히 성격이
1: 네.
0: 찬양 인도자들 대부분은 조금 그렇게 약간 업된 상태에서
1: 네,
0: 인도를 하잖아요.
1: 네.
0: 그 힘들지 맞아요. 않으세요? 그렇게 성격은
1: 네.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은 저의 마음과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저의 이 갈망과 열정이 제 성격과 제 성향을 훨씬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는 또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서 다 소진을 하고 이제 데려와서 뭐 누워

0: 어떤지 뭐. 네.
1: 저도 사실 무대에서 내려오면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요. 네. 네. 예. 뭐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노래 한 곡 좀, 네. 또 한 곡, 어떤 곡을 들으면 좋을까요?
0: 아, 제가 사실 방송에 나와서 노래를 안 한 적이 이렇게 처음이어가지고, 아까도 제가 막, 누가 과연 내 근황을 궁금해 할까?
1: 많이 궁금해 하세요.
0: 아니요,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에이.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비전이라는 곡을 비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비전이 저에게 되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곡인데요. 제가, 원래는 성당에 다녔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는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가봤는데, 성당에서 이제 미사를 드릴 때에 부르는 보통의 이제 미사 곡들은 이제 라틴어로 부르는, 예, 예. 그레고리안 찬트가 이제 주된 하고 뭐 성가를 부른다던가 이제 그런데 제가 이 비전이라는 곡을 어떤 이제 교회 갔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작은 사무실에서 이렇게 통기타를 하나를 들고 이 곡을 부르고 계셨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근데 그때 제가 이 곡을 딱 듣고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뭐 CCM의 매력을 발견했다 이거지만 저는 정말 그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셨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온 약간 저의 첫 CCM이라고 할까요? 그때 저 미국에 있었으니까 막 보좌에 앉으시는데 막 보좌가
1: 무슨
0: What is 보좌? 이러면서
1: 네. What is 보좌?
0: 해서 맞아요. 찾아보고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엄마도 몰라. 엄마 성당 다니시니까 성당에서 보좌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아직까지도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네. 저의 그 막 그 20살 때 그 교회 빌딩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곡을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 그런 곡입니다. 어제 화요 예배 때 불렀던
1: 그렇구나. 오미실 예. 목사님이 찬양인도 하시고 부르신 보좌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0: 목사님이 언제 그러면은 제가 얘기를 짧게 듣다 보니까 뭐 교회를 다니신지도 얼마 안된것 같고 쉽게 얘기하면 성당이 익숙하고 원래는
1: 그죠. 네,
0: 네,
1: 모태
0: 어렸을 때
1: 신앙인데 이제
0: 네,
1: 성당에서. 네.
0: 성당에서부터 그렇다면은 그냥 뭐 교회를 다니는 거야 뭐 그렇다 쳐도 찬양 사역까지 하겠다라고 한 거는
1: 네.
0: 어떻게 하다가 시작을 하게 된 건지 그냥
1: 그러게요.
0: 하다 보니
1: 네.
0: 노래를 잘 시켰는지 뭐 여러 가지 연유가 있을 거잖아요.
1: 이제 미국에서 뭐 교회에서 이렇게 좀 특송으로 많이 세워주셨어요. 그 사랑의 교회에서 그 초수
0: 남가주 사랑의
1: 네,
0: 교회.
1: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저를 되게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예뻐해 주시던 목사님이 음악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도 지금 여기 서초 사랑의 교회에 계신
0: 아, 계세요?
1: 목사님이신데요. 네. 그 목사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셔서 일단은 그 자리에 세워 주셔서 저는 뭐잘 모르지만 일단은 막뭐 특송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찬양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산싱어제를 담당하시던 목사님께서 그분도 외국에서 되게 오랫동안 이제 선교를 마치시고 이제 되게 오랜만에 여의도 순복음으로 복귀를 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께서 어린 저를 보시고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막이 교회에 원래 오디션을 보러 가는데 제가 이거 되게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오디션 보는데 이렇게 핫팬츠 입고 이렇게 나시 입고 갔어요.
0: 당시에
1: 네, 당시에. 네, 여의도 순복음이라는 곳을 제가 처음 태어나서 처음 가봤는데 너무 이 교회는 뭐지? 하면서 막 빨간색 카펫 막와 팔고 하여튼 그곳에서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이제 합격이 되면 안 됐죠. 예.
0: 왜요? 오차임 때문에?
1: 그냥 얘는 안 되겠다 이제 할수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를 되게 긍휼히 봐주시고 예, 되게 예뻐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으로. 예. 그래서 거기에서 잘 사역을 하고 거기서부터 찬양 사역이 조금씩 시작이 된것 같아요. 평신도 사역으로 시작을 했죠.

0: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미셸 목사님을 세우시려고 주변 사람들 붙이셔서,
1: 맞아요.
0: 네.
1: 네.
0: 사실 보통 우리 찬양 사역, 저 같은 경우는
1: 네.
0: 아예 사역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하고,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 갖고 있는 무게감이 있어서,
1: 네.
0: 옷차림부터 태도나 말투 이런 걸다 이렇게 좀
1: 네.
0: 주변을 서치한 다음에 내가 그 정도 수준 아닌데도 그런 척을 했던 기억이 나요.

0: 이미 된 게
1: 아직도 아직
0: 아니고.
1: 멀었습니다.
0: 아니,
1: 네.
0: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1: 네.
0: 그래도 되게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뻐하셔서.
1: 네, 너무 네, 정말 저의 이 지난 제가 한국에 온지 15년이 되었거든요, 지금.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주시고 또 많이 인내해 주시고
0: 우리를 다
1: 또
0: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1: 특별히 특별히 저를 해서 또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좋은 분들 우리 선생님 스승분들 목사님들 많이 붙여 주셔서 제가 이탈하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저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옳은 길로 좀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뭐 이런 질문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요즘 보면은 이제 여성 찬양 인도자분들이 많아. 예전에는 대부분 형제들이 섰었어요. 시커먼 형제들이 서서 약간은 좀뭐 저는 이제 형제니까 제
1: 네.
0: 입장에서는 다들 이렇게 기타를 둘러매고
1: 네.
0: 약간 전투적인 찬양이 많았어요.
1: 네.
0: 개인적인 음악 성향으로는 조금 너무 버겁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요즘은 우리 여성
1: 네, 진짜
0: 찬양
1: 여성 인도자분들이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0: 대부분 요즘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1: 맞아요.
0: 우리 목사님을
1: 네.
0: 비롯해서 다 여성분들이 서서
1: 맞아요.
0: 하는 걸 보면서
1: 네.
0: 사실 여전히 한국 교회에는 조금 이제 있잖아요 시선들이 뭐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활동하시면서 뭐
1: 제가 찬양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제가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는 분들이
0: 별 많이
1: 많지
0: 없었죠.
1: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많이 존경하는 원유경 목사님 거 영상 많이 봤었고, 또 너무 사랑하는 우리 김윤진 간사님, 또 그때 이제 한창 한성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때, 그리고 뭐, 한부영 간사님, 뭐, 전은주 간사님, 지금 목사님, 뭐, 그렇게? 그러니까 진짜 빅네임들만 있었어서, 그분들이, 이 여성 인도자, 목회자, 사역자로서의 길을 잘 닦아주셔서, 저는 그분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 길을 갈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또, 제 뒤에 오늘 이제 우리 여성 후배 목회자분들, 사역자분들도 또 열심히 하고 계셔서 또 하나님께 잘 아름답게 쓰임 받고 있지 않나.
0: 그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더 개인적으로 곡을 쓰는 입장에서는 이 키가 다르잖아요.
1: 맞아요.
0: 예.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저는 만들 때 그래도 여성분들이 부르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낮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노래들이 조금 좀 전투적이고 세야 됐었거�든요. 예전에 노래들 쓸 때는. 근데 아무래도 우리 자매분들이 할 때는 부드럽게 더 훨씬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는 그게 있어서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더 넓어졌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1: 뭐, 그렇죠. 어떤 곡들을 옛날에 우리 형제분들이 진짜 키를 이렇게 고려하지 않고 쓰신 곡들은 레인지가 너무 넓어가지고
0: 맞아요.
1: 이거를 좀 부르기가 애매한 곡들이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0: 회중들이 부르기에도 오히려 남성분들보다
1: 맞아요.
0: 여성분들이 인도할 때그 키를 편애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편해요, 그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1: 네, 뭐.
0: 기대하는 바는 저는 더 많은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1: 네,
0: 들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0: 아까도 제가 물어봤지만 앨범 계획이 없냐 뭐 이런 것도 물어봤고
1: 네, 앨범 계획은 제가 아까
0: 욕심이
1: 말씀드렸지만,
0: 없다라고 본인이
1: 네,
0: 그런 얘기를
1: 제가,
0: 해버려서
1: 성격이 막 찬양 인도를 하는 모습을 모습만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제가 막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하고, 막 이런 거를 보시는 분들은, 아, 성격이 되게 세다. 되게 욕심이 많다. 원하는 게 많을 거다. 이러지만, 저는 사실 제 성격이 굉장히 진취적이지 못한 성격입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잘 플래닝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이루고, 막 쟁취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이 앨범 작업이라는 게 이게 뭐 그래 나 앨범 할래 하고서 이렇게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0: 네. 잘 부술려도 봐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1: 그래서 일단 주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 네. 그래서 전에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진짜 앨범을 다 만들어 와서 자 이거 한 숟갈만 떠 먹어봐 하면 저에게 떠

0: 주신다면 그래도 제가 먹을까 말까 이런 성격인데 네, 뭐 누가 그걸 저에게 해주시겠어요, 그죠? 네.
1: 노하나님이 또 떠먹여 주실 줄또 압니까?
0: 아유, 알죠.
1: 여태까지 그렇죠. 하셨듯이.
0: 네. 그래서 그 우리 그 새롭게 하소서 그때 나갔을 때에 우리 주영훈 작곡가님하고 같이 이렇게 정말 저를 떠먹여, 진짜 너는 먹기만 해 해가지고 그때 겨우 하나님의 열심 그 러빔 거 네네네 한 곡 네 밴드 편곡 해가지고 겨우 하나 내고 내는데도 참 오래 걸렸습니다.
1: 그래요? 네. 조금 더 욕심을 내시면 네. 하나님이 그 욕심에 더 이렇게 부풀려서 네. 떠먹여
0: 입을 크게
1: 않을까.
0: 벌려보겠습니다. 네. 예.
1: 뭐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네. 마지막으로 아니면 뭐 시청자 아 저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네, 네.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0: 아 앞으로의 계획은 그냥 지금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지인 오륜교회 잘 섬기고 또 저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사랑으로 잘 돌보고 또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세워가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1: 기도 제목 같은 건 없어요?
0: 아 기도 제목? 분들에게. 아 이거는 조금 프라이빗한 기도 제목인데 제가 사실 뭐 숨기지는 않고 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온 열방이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뭐가 있을까요?
0: 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네. 13년이 넘었는데 아직 네. 아이가 없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시험관을 이제 계속 이제 트라이를 하려고 그래서 네 원래는 9월에 이제 단일 기도회에 원래 아프리카 사역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백신 맞는 것 때문에 이제 또 설류 목사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네. 그것도 이렇게 사역도 내려놓게 되고 네 그래서 많은 네
1: 이 밤에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네. 기도 열심히 하실 거예요 여기 네, 지금... 이 시간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는
0: 네,
1: 분들이에요
0: 제가 만나 뵙는 모든 분들께 이 기도 제목을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네. 뭐 여러 나라에서 네. 많은 분들께서 기도해 주고 계셔서 뭐 두려움은 없고요 네 하나님의 때에 네, 잘 되리라 믿습니다
1: 나중에 네.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아, 네. 또 방송을 통해서 네, 같이 네. 이렇게 또 네. 기쁨을 나누고 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0: 맞습니다. 네, 네.
1: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0: 아멘. 네.
1: 바랍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여러 사역을 하시는데 이렇게 또 그냥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0: 아유, 오랜만에 또 연락 주시고 불러주셔서 저야 네. 너무 감사드리죠.
1: 뭐 네. 앞으로도 재밌는 일을 저 네. 개인적으로 같이 해보고 싶어서
0: 너무 좋습니다.
1: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샬롬 나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번에 또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이유라는 시를 나누면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침에 깨우는 빛이 포근하게 느껴지고 찬 겨울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하루의 시작에 주님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아침이 한없이 여유롭고 붐비는 차 안에서도 넉넉함이 느껴지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한없이 즐거운 건 생활 속에 주님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하루의 끝에서 지치지 않고 하루를 보내며 행복한 이유는 내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진정한 행복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체험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죠. 하루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행복해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설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송경민 목사님 앨범 중에서 동행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진아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옛날 선지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 에녹 선지자의 삶처럼 그것을 잘 보여준 삶은 없었죠. 제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녹과 같이 산책을 나가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에녹아, 그냥 우리 집에 같이 가자. 그러고 나서부터는 에녹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과 내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행복한 것이구나.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이 삼행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고요. 듣고 싶은 찬양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래간만에 동행하니까 이 찬양 생각났어요. 어노인팅의 찬양입니다. 손잡고 함께 가세.

아이들의 사랑하는 음성이 너무 사랑스럽게 들리네요. 박수진의 예수께로 가면이었습니다. 이 찬양은 어린이 찬양으로 분류가 돼 있지만 언제나 들어도 또 불러도 좋은 찬양이네요. 예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주님이 함께함을 믿을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요.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행복하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그러고 계시죠? 여러분의 그 복된 발걸음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굿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면서 혹시 부러운 적 있으셨나요? 공감이나 댓글이 많이 달리는 사람들의 SNS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자신의 인맥과 인기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남에 비해 한참 부족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때로는 근심 속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고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슬픔과 고통, 또 억압과 가난,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며 날마다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러빔의 하나님의 시간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꿈이 있는 자유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니스 게인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나얼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메리 메리의 What a Friend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Simply Four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Isaiah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라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나무에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펜타토닉스의 Amazing Grac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데이비 펠프스의 No More Night 들려드릴게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LG의 사나 죽으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로버트 로빈슨과 헨리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나같이 귀한 자가 있을까? 나같이 슬프며 나같이 행복한 자가 있을까? 나같이 겁쟁이로서 나같이 담대한 자가 있을까? 나같이 추하고 나같이 아름다운 자가 있을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살리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께 잠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가 송출이 고르지 못했는데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정규방송 계속해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새벽 2시 35분 지나고 있는데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남과 북 그리고 해외의 주요 소식들 전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한 달 만에 이란을 다시 공격해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를 타격했고 이란도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G20 회원국들의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고 중국산 제품 수입을 줄이도록 압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신규 모집 인원을 웃돌면서 정체병력이 매달 약 6천 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198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일보는 대홍수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백 명이 수력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구조작업과 실종된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최근 세관을 통한 중국산 신차 반입이 가능해졌지만 수익성이 낮아 차량 수입업자들은 중고차 반입 재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는 등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나간 일본인 4명 중 1명 이상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이 일본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여행지에 올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미군이 한 달 만에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해 호르무즈 해협의 요충지인 라라크 섬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기뢰 설치용 로켓 발사대 두 곳을 타격했습니다. 미군은 혁명수비대가 기뢰를 장착한 로켓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임박한 위협에 제한적이고 정밀한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란 언론들은 이번 공습으로 최소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반격에 나서 요르단 내 미군 주둔 공군기지 두 곳을 향해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며 뉴욕타임스는 이 미사일들이 모두 요격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 기뢰를 설치할 경우 관련 선박을 즉각 파괴하겠다고 경고한 지 닷새 만에 이뤄졌는데요. 지난달 군사공격을 중단하고 경제제재에 집중해온 미국이 다시 군사행동에 나서면서 이번 충돌이 제한적인 작전에 그칠지 본격적인 교전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국의 교전 재개로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3% 가까이 올랐고 지난달 29일부터 이틀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소형 선박 5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20개국 G20 회원국들을 상대로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도록 압박할 방침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약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내는 상황을 세계가 감당할 수 없다며 중국 경제가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내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와 수입 금지를 적용하자 중국이 유럽과 중남미 등 다른 지역으로 수출길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과잉 생산 제품이 싼 값에

해외로 쏟아지는 것을 막으려면 미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중국과 벌여온 양자 무역 전쟁을 넘어 G20 회원국들을 끌어들인 다자간 압박으로 전략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이란과 경제관계를 끊지 않는 국가가 2차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를 사들이는 주요 교역국이어서 이번 G20 회의를 계기로 미중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전사자와 부상자가 급증하면서 전체 병력이 매달 약 6천 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하루 약 1,000명의 신규 병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최근 두 달 동안 사상자가 크게 늘면서 병력 손실을 신규 모집만으로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올해 러시아군의 월간 사상자를 3만 명에서 3만 4천 명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월간 신규 모집 인원인 약 2만 7천 명을 웃도는 규모입니다. 최근 병력 손실이 커진 주요 원인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주요 격전지인 동부전선에는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촘촘하게 배치돼 러시아군의 이동이 크게 제한되고 있으며 일부 추산에서는 러시아군 사상자의 약 90%가 드론 공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올해 총 40만 9천 명을 모집한다는 목표로 지방정부에 할당량을 내려보내는 등 공격적인 모병에 나서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입대자를 데려오면 10만 루블, 우리 돈으로 약 160만 원의 소개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군이 신규 병력 수용 장소 등을 점검하는 동원 대비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동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이용해 크게 줄어든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다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2억 9천만 배럴로 1982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대 저장 가능 용량인 7억 1,400만 배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급등한 유가를 잡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대규모로 방출한 것이 재고 감소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와 대규모 석유 개발 합의를 했다며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전략 비축유를 채우는 절차를 곧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베네수엘라의 미개발 유전 17곳을 개발하고 미국이 생산량의 55%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해당 유전의 원유 매장량은 약 650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전체 원유 매장량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데요.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지만 경질유 생산 비중이 높아 중질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산 원유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한 네팔에서 수력발전소 근로자들이 물과 진흙이 밀려든 터널에서 극적으로 탈출하는 등 생존자들의 사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리슐리강 유역의 한 수력발전 터널에서는 근로자들이 쇠 사다리를 붙잡고 약 6시간 동안 한 발씩 이동한 끝에 빠져나왔고 일부 생존자들은 함께 일하던 친척과 친구들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구조작업은 피해가 심각한 라스와와 누아코트 지역의 수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홍수 피해를 입은 수력발전소는 14곳이며 수력발전소와 관련해 933명이 연락 두절인 가운데 약 300명이 터널에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접근 터널에 구멍을 뚫어 산소를 주입하며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홍수 발생 이틀 만에는 잔해 속에 갇혀있던 5살 소녀가 구조돼 부모와 재회했고 한 중학교 교장은 홍수 위험을 알리는 전화를 받은 직후 학생들을 대피시켜 약 900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전하는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최근 북한에서 세관을 통해 중국산 신차를 들여올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차량 수입업자들은 신차 반입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세관을 통한 차량 반입이 가능해졌

하지만 현재 공식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차량은 신차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차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북한으로 공급과 판매, 이전이 제한된 품목으로 그동안 양강도에서는 이른바 국가 밀수로 불리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 중국산 차량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신차는 중국 현지 매입 가격이 명확해 판매 과정에서

돈으로 약 2,050만 원 이상이 들지만 5천 위안의 이윤을 남기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중고차는 차량 상태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 한 대를 팔면 대체로 7천에서 만 위안 정도의 이윤을 남길 수 있고 판매도 빨라 자금 회전에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업자들은 신차 수입보다는 이미 중국에서 구입해놓은 중고차를 언제 다시 들여올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수개월째 자금이 묶이면서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전하는 두 번째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손가락으로 V를 그리거나 손가락을 턱에 대는 등 손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이런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었지만 요즘 청년들은 가까운 또래 사이에서 손짓을 주고받으며 신나거나 기분 좋은 상태를 자연스럽게 표현한다고 하는데요. 기성세대가 주로 말이나 표정으로 감정을 나타냈다면 청년층에서는 손짓도 하나의 감정 표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북한 당국이 외부 문화의 유입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어 청년들은 어른이나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행동을 삼가고 믿을 수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부 영상물을 보고 자본주의 문화를 따라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지난 2024년에 공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찬양곡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주민들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이른바 엄지척 장면이 등장한 뒤 주민들 사이에서 이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현상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외부 문화에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사적으로 주고받는 손짓까지 모두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올해 들어 해외여행에 나선 일본인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한국을 찾으면서 한국이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해외여행지에 올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로 출국한 일본인 813만 6천 명 가운데 228만 명이 한국을 방문해 전체의 28%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미국은 13.1%로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만과 태국, 베트남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같은 기간 일본인의 전체 해외 여행객 수는 지난해보다 4.1%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한국을 찾은 외국 일본인은 18.8% 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항공 노선 확대와 K컬처의 인기, 환율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인 관광객의 발길은 서울뿐 아니라 지방으로도 확대돼 올 상반기 부산과 제주, 강원 등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사용한 카드 결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45% 증가했습니다. 전체 방한 외국인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280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3% 늘었고 이들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소비액은 12조 원을 넘어 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의 첫날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남한과 북한 모두 하늘에 구름 많겠는데요. 오후부터는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5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2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청주 22도, 세종 2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세종과 청주 모두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역시 하늘에 구름이 가득 지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광주와 전주, 대구 모두 23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광주 32도, 대구 31도, 전주는 30도로 보이겠습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흐린 날씨를 보이겠고요. 아침 기온 25도 선으로 시작해 낮 기온 3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개성 21도, 평양 20도, 신의주 17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개성 28도, 신의주 27도, 평양 25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도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턴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20도, 청진 18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m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상 1일 화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요즘 비가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적당히 내려야 또 가을 추수를 앞두고 도움이 될 텐데 너무 많이 오는 곳이 있고 피해도 발생하다 보니까 참 기상이변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섭구나. 아까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네팔에서도 이렇게 큰 홍수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하루빨리 실종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무사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소식들을 전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홍수 피해가 최근에 있었나 봐요. 빨리 복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방송 청취하신 소감,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응원의 한마디와 기도도 문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9658 성도님께서 깊은 밤 주님 숙면을 취하게 하소서, 아프지 않고 편안하기를, 남북한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나눠주셨는데요. 이런 은혜가 오늘 9월의 첫날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님은 함께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 일곱 가지의 지혜로운 대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는다.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한다. 그리고 사실을 부풀려 말하지 않는다. 또 말다툼을 벌이지 않는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응대한다. 상대를 책망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비난과 책망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는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으니 진실의 사랑을 더해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주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지혜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중보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셨다. 오늘도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주변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가짜로 미친 짓을 하고 침을 흘렸을 때에 쫓겨나가지고 기록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는 의인은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말씀. 그럼 의인이 누구냐? Who is righteous? 빌 그레엄 목사님 사모님 무덤을 가보시면 알 거예요. 아주 초라해요. 거성에 안에 쳐놓고 무덤이 그렇게 초라한 거 처음 봤는데 피석 하나에다가 한 무늬로 의자 하나 써놨어. 의자. Righteousness. 의롭다. 선교사의 자녀로서 중국에서 오지에서 선교하는 의사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학교가 없어서 고등학교를 평양 외국인 학교에 와서 공부한 루스 그램 사모님의 무덤에 가보면 한문 한자만 써 있어요. 의라고 하는 자 하나만 써 있어. 그만큼 의가 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여기 서 있는 저도 죄인이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의인이냐?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장서방, 정서방 다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야.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환난과 고난에서 벗어날는지 구조조정으로 실직되거나 뜻하지 않은 질병과 교통사고로 예측 못했던 불의의 사고로 고통이 찾아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참 무속인도 찾아가죠. 그러나 성경에 평탄히 살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는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죠. 아브라함서, 아담서, 뭐 모세서 모든 사람들이 한 생명을 놓고 보면 엄청 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참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것을 우리들은 찾아볼 수 있죠. 이스라엘 역사, 고통의 역사, 고난의 역사. 그러나 예수님과 바울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고난과 고통을 통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늘비하게 돼 있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큰 죄에 빠진 나를 이어서 주의 사랑 비칠 때까지 세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고요. 내 맘에 낙심되며 찬양 함께 하신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간증 이어집니다.
1: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0: 안녕하세요. 남한정 착 3개월 차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입니다.
1: 네, 남한정착 3개월 차에 우리 양강도 갑산이 고향인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중국에서 지냈던 그 10여 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리고 주셨던 소망에 대한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의 중국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한 가지 더 우리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귀한 이야기가 복음의 메아리 시간 가운데 북한에 띄우는 편지 그리고 또 내가 제일 좋은

0: 선생님이 중국에 계실 때이 코너를 직접 참여를 해주셨잖아요.
1: 예, 맞습니다. 예.
0: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마주해서
1: 예.
0: 이곳에 오신 지 3개월 만에 또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도 감회가 새롭지만, 선생님이 더그 마음이 더 뭔가 새로운 마음일 것 같아요.
1: 예, 맞습니다.
0: 그곳에서는 그렇게 녹음하는 것도 사실은 중국에서는 숨죽여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가끔 그렇게 녹음을 해서 보내주실 때 조용히, 조용한 가운데 보내주시고 새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옆에서 아이가 아멘! 어린아이가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가끔은 중국어 말도 들리고 이렇게 막 문이 여닫는 소리도 들리는데 지금은 또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또 마음이 어떠세요, 선생님?
1: 아, 감회 깊습니다. 정말 거기서는 이렇게 마음을 북한에다 전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죠. 예.
0: 그쵸.
1: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 땅에서 살면서 숨어 살아야 되고 누구한테 숨기고 싶고 아픈 상처 드러내기 싫어하고 서로 속이고 막 이런 이제 그 마음의 상처 가운데 살던 분들이잖아요, 다. 그런데 거기서 진짜 저희들에게 이제 북한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라고 할때
0: 네.
1: 정말 많은 갈등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이한 목소리, 정말 작은 목소리 하나가 저 북한 가운데, 우리 동포 가운데, 우리 형제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저희들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
0: 지금은 이곳에서 정말 마이크 앞에서 그 복음을 담아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때는 이제 중국에서 얘기를 나눠주셨지만 지금은 이곳 남한 정착 3개월 차로서 국정원에서도 2, 3개월 보내셨고 하나원에서도 3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나오셔서 이제 정말 사회 정착 3, 4개월 차가 되셨는데 어떻게 중국 땅에서 이제 이곳에 오시기 직전에 생각했던 남한의 모습과는 좀 비슷한가요? 어떠셨어요?
1: 아, 솔직히 저는 이제 남한에 대한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왔습니다. 솔직히.
0: 영화도 안 보시고.
1: 저는 영화를 못 보고 그냥 저는 말씀과 기도와 아주 율법적으로 복음도 또
0: 세상에.
1: 믿던 사람이 되나서 이그 드라마도 못 봤고 인터뷰도 못 봤고 저 진짜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0: 지금.
1: 국정원이나 하나원 거치는 것도 몰랐고요.
0: 네.
1: 예재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왔습니다.
0: 그래서 양강도에서 사셨으면 그리고
1: 예.
0: 뭐 2010년대까지 거기에 계셨잖아요. 그러면 양강도가 아무래도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사셨던 데도 바로 앞이 중국이잖아요. 충분히 외부 문화 정보를 접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니셨나 봐요.
1: 그냥 귀로 듣는 거죠. 귀로. 예, 귀로, 아, 저 땅에 가면은 자기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
0: 그것도 남한 땅이 아니라 중국 땅에
1: 예, 그렇죠.
0: 가면은
1: 아니, 한국 땅도 들었지만 한국 땅에 오기는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0: 그럼 이곳에 오셨을 때 마주한 모습들은 어떠셨어요? 좀 신선한 충격이셨을 것 같기도 한데.
1: 아, 예. 저는 한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정말 곳곳에 이렇게 나무가 꽉 들어차고 시내인데 서울 시내 한복판에 저 그럴
0: 그쵸.
1: 거저 생각도 못 했고
0: 도시인데.
1: 예. 전 그렇게 하고 이제 딱 한국 땅에서 이제 다니지만 이게 제가 진짜 서울에 도착했는가? 좀 꿈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0: 비행기 타고 오셨잖아요.
1: 예. 처음에는 우리 사람들이 흔히 말씀하시기는 뭘 좋은 일이 있으면은 비행기를 탄 기분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 이제 삼국에서 한국에 도착하는 그밤 비행기를 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주 딱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희 아들은 막 마지막에 막 울음까지 울 정도로
0: 그쵸,
1: 그렇게
0: 어린아이니까.
1: 어려웠습니다. 예.
0: 귀도 아프셨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어린아이는 또 이제 귀를 이거 뭐 하품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귀가 좀덜 아픈데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1: 아니, 사탕을 물면은 예, 괜찮다고 해가지고 침을 넘기고 예, 그래서
0: 네.

0: 그런 방법을 해가면서 어긴 왔습니다. 근데.
1: 딱그 착륙했을 때 굉장히 안도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드셨으면.
0: 아, 그렇죠. 예. 빨리 내렸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마음은 예, 있었습니다.
1: 비행기 타는 기분이다라는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이 안 되셨겠어요.
0: 그렇죠. 결국에는, 예.
1: 그렇게 마주한 그 인천 공항을 보고서는 굉장히 또 충격받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0: 아,
1: 이곳의 첫인상이 인천공항이잖아요.
0: 예. 예. 전 진짜 밖을 못 보고 아주 이렇게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주 꽃들이 만발한데, 와, 진짜, 정말 그게. 아, 우리가 이제는 밖에 나왔구나. 우리가 자유의 땅에 왔구나. 막 이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올라오죠, 우리한테.
1: 만개한 꽃들이
0: 예.
1: 선생님과 우리 아드님을 반겨줬어요.
0: 예, 4월 25일 날 도착했거든요. 와.
1: 꽃향기도 만발했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예, 맞습니다.
1: 그럼 인천공항에서 따뜻한 그날 오셔서 바로 또 국정원으로 향하신 거죠.
0: 예.
1: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0: 아, 저는 그 이제 모든 문제나 상황 가운데 선생님들이 이제 또딱 붙잡잖아요. 예, 선생님들이 딱 붙잡으니까 너무 감사했죠. 여기까지 왔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정말, 저도 계속 생각인 것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이제 한국분들의 그 세금과 후원으로 이곳까지 왔잖아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저희 둘만 3국까지 도착하는 것만 28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조금, 좀 어려운 문제가 있던가 힘들던가 제 머릿속에 탁 하면은 감사함부터 먼저 찾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눈을 뜨고 볼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함을 찾는 겁니다. 근데 그 감사함이 정말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고 또 기본은 또 이제 오자마자 그냥 성경 말씀부터 찾잖아요.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이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들은 성경밖에 없으니까. 근데 국정원에 들어가면 또 성경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받아가지고 또 이제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지낸 거죠.
1: 이곳에 오셔서 마주한 꽃향기 가운데, 꽃내음 가운데 바로 또 국정원으로 들어가시고 그 무엇보다 성경을 먼저
0: 예.
1: 찾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가장 먼저 마주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시작한 남한 정착기가 너무나 궁금한데요.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그 너무나 궁금한 남한 정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 정착 3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양강도 갑산에서 온 김현옥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 가운데 폭 빠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이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시편 25편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25편 4절과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이어서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도를 나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당신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고 가르치소서. 당신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당신을 사모합니다. 오늘 마주하는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주님만을 가장 먼저 찾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루,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 그렇게 주님의 뜻

뜻을 따라 선택하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순종과 감사와 찬양의 걸음으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첫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올려드리면서 문을 열어볼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새벽 4시 반까지는 잘 들려요. 그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1: 밤 한 11시부터는 중국에서도 이제 주파수가 되게 잘 잡히거든요. 안 잡히면 또 조금 이렇게 자리도 옮겨가고 목소리도 또렷하고 이제 찬양도 또렷하고.
2: 탈북하신 분들을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진짜 완전히 뭐 성경 말씀이 됐으면 막 이야기하고 막 충격받았죠. 그 모르는 북한 주민들한테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복음이 전달 안 돼가지고 아직도 무지몽매한 사람들한테는 희망이 등대다 이렇게 생각되고 비치고 강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3: 우리 가정에 또 저에게 이 극동방송은 구원이었다 혹은 희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들었기에 아버지가 한국까지 가야 될 용기를 내셨고 10년 넘게 이 방송만 들으시면서 이 탈북의 꿈을 키워오셨기 때문에 방송이 없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다.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날들을 견뎌내야 할 희망이었던 거죠.
4: 북에 있을 적부터 가족에게 희망이자 소망이었던 극동방송. 태어나면서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한 주일용 형제의 이야기를 이 시간 바로 함께합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네, 주일용 형제 자리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남과 북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2009년부터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주일용입니다.
0: 네, 청진에서 살다가 하면 청진에서 태어나신 거죠?
1: 네, 청진에서 태어나서 청진에서 살고 청진에 있다가 청진에서 왔습니다.
0: 아, 다른 동네에서는 그러면 거주하신 경험이 없으신 상태로?
1: 네네네. 거의 뭐 다른 동네 가본 적도 거의 없고.
0: 네. 네네. 일가족이 함께 사시던 곳이죠?
1: 네, 청진에서 부모님 또 누나들 다 같이 할아버지도 모시고. 네, 근데 도심에서는 안 살고 조금 떨어진 시골에서 살았어요.
0: 그러면은 몇 살 때까지 북한에서 지내다가 오신 거죠?
1: 13살에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0: 그때가 2005년에서 10년 사이 장마당이 활성화되던 그 세대를 지나온 말 그대로 정말 장마당 세대시잖아요.
1: 네네.
0: 외부 문화도 꽤 접하셨겠어요. 어릴 때면.
1: 그럼요. 특히 저의 가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극동방송도 많이 들었어요.
0: 네.
1: 극동방송도 듣고 다른 라디오도 듣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그러면서 외부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상은 그 라디오 덕분에 탈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또 통로이기도 해서 외부 문화가 결정적인 영향이 있었죠.
0: 장마당 세대의 변화,
1: 네.
0: 그리고 북한 주민분들의 변화를 논할 때
1: 네.
0: 꼭 가치 있는 연관 검색어라고 할까요?
1: 네.
0: 외부 문화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라디오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1: 네네.
0: 근데 특별히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오셨잖아요.
1: 네네.
0: 그때가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들으신 거예요?
1: 몇 살 때부터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게
0: 네.
1: 저희 부모님은 제가 신생할 때부터 라디오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이 생길 때는 자연스럽게 라디오가 옆에 있었죠.
0: 오.
1: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작하는 시기는 알 수가 없다.
0: 네. 네.
1: 그리고 오기 직전까지 계속 들으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0: 오기 직전까지면 13살까지 들었겠어요.
1: 한국 오려고 준비하는 그 시기에는 거의 못 들었으니까 12살까지는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여기 남한에서는
1: 네.
0: 극동방송에 찐 애청자라고 할까요? 애청자분들은
1: 네.
0: 태교도 극동방송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1: 아유, 중요하죠.
0: 태어나서 신생아를 아기를 이렇게 돌보시면서 극동방송을 계속 틀어놓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1: 네.
0: 우리 그러면은 일룡 형제님은 북한에서 그렇게 태교를 하시고
1: 그러네요. 저는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태교를 받았다고 할 수 있죠.
0: 네. 근데 아기 때 어릴 때부터 들으면
1: 네.
0: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부모님께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성경책을 보시는 그 기억을 갖고 있다가 학교에 가서 그 얘기를 나도 모르게 했을 때
1: 네네.
0: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1: 네네네.
0: 잘 모르는 나이잖아요.
1: 네.
0: 그런데 어떻게 어릴 때 그런 일들은 철저한 교육을 받으셨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1: 그럼요. 일단은 들으면서 그 얘기를 제가 기억이 날 때부터 항상 아빠가 강조하셔요. 절대 입도 뻥긋하지 마라. 다 죽는다.
0: 네.
1: 근데 제가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다른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다가 거기에서 주인공이 뭔가 이렇게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0: 네.
1: 그걸 보고 집에 돌아와서 일부러 막 거실을 어지럽게 만든 다음에 엄마가 들어오셨을 때 딱 무릎 꿇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했더니 막 얼굴이 새파래서 혼내시는 거예요. 그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면 당연히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게 바로 들통이 나니까
0: 네.
1: 그렇게 혼을 내셨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자그마한 실수라도 있을까 봐 엄청 단속을 하셨죠.
0: 실수로 인해 찾아오는 파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잖아요.
1: 그렇죠.
0: 일용 씨도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 처형 장면
1: 네.
0: 그런 장면 가운데 계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1: 그런 거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어요.
0: 네.
1: 그렇지만 우리 가족이 사실은 그 위협 밑에 있었죠.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들을 때 이게 소문이 났어요. 너무 이게 방송이 좋으니까 아버지가 지인들에게 추천을

0: 해줘서 우리 가정으로 시작해서 우리 동네에 6가정 이상이 극동방송 한국 라디오를 같이 들었어요.
1: 여섯 가정이요.
0: 네. 그러다 그 중에 마지막으로 애청자 그룹에 조인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보이브에 약간의 어떤
1: 밀고를 했군요.
0: 밀고에 가까운 걸 했어요.
1: 여섯 번째 가정이 하신 거예요?
0: 네.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도
1: 네네.
0: 오래전이라. 대놓고 밀고 하진 않고 좀 흘린 것 같아요.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유독 저의 집에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라디오 기기를 뭐 숨겨둔다든지, 다시 주파수를 고정해둔다든지, 뭐 부숴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어서 위협과 가까이 있었죠. 네.
1: 성경책을 소지하고 계신 건 아니었어요?
0: 저의 집에는 성경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못 봤어요.
1: 그러면은 그때 그 여섯 가정, 여섯 일곱 가정 그 가운데 속해 있는 다른 분들도
0: 네.
1: 긴장해 계셨겠어요?
0: 긴장해 있기는 했지만
1: 네.
0: 사실은 동네가 워낙 작다 보니까 다들 이 친밀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정보를 얘기했을 때 가장 최신화된 정보이거나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라디오 들으니까 알았겠지 정도의 인식은 갖고 있었을 때라.
1: 네.
0: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마을 안에서는 그나마 좀 보호를 받고 있었다.
1: 그럼 권능 씨는 라디오 가운데 극동방송이라는 방송을
0: 네.
1: 어릴 때부터 자연히 흘러나오기 때문에
0: 들은
1: 들은
0: 거죠.
1: 거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극동방송이 아닌 다른 방송을 외부 라디오를 들었던 적도 있어요?
0: 그럼요. 그때 일단은 극동방송이 가장 잘 들려요. 새벽 시간대에 가장 잘 들리는 게 극동방송이고, 뭐 KBS 당시 한민족 방송,
1: 네.
0: 그다음에 미국의 소리, 자유아시아 방송, 요네 가지는 확실하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 그럼 항상 그 라디오에 온, 오프 스위치를 갖고 계신 분은 부모님이셨겠어요?
0: 그렇죠. 제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항상
1: 네.
0: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가 그걸 많이 주도를 하셨고, 저는 틀려 있으면 듣고, 예, 가끔은 저희가 자기를 기다렸다 들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자는 척 하다가 이제 방송이 나오면
1: 네.
0: 다시 몰래 이렇게 아버지 근처로 기어가서 또 듣고, 예.
1: 거기서 리시버라고 하나요? 이어폰으로 듣지 않으세요?
0: 오, 대박. 제가 지금 빌님 통해서 그 단어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리시버, 레시바.
1: 레시바.
0: 네, 레시바라고 하는데 이어폰이죠.
1: 네.
0: 그거 꽂고 들은 적도 있고, 보통은 음량을 가장 낮은 거로 설정을 해놓고 그대로 들었어요. 왜냐면 아빠 혼자 들으실 때는 레시바로 이어폰으로 들으실 때가 많았는데, 우리 다 같이 들을 때는 그걸 빼고 조용히, 또 저희 집이 다른 집과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어서 어느
1: 네.
0: 정도는 좀 보호를 받았습니다.
1: 그럼 권능 씨가 주로 들었던 시간대는 새벽이었겠어요?
0: 새벽이죠. 네.
1: 그 어린 나이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요.
0: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항상 들리는 소리는 막,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막 이런 얘기만 들리다가, 진짜 그 나긋나긋한 서울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린 아이한테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면 거의 명절 분위기죠. 신나서. 그만큼 신나는 일이 거의 없죠.
1: 네. 그러면은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0: 네.
1: 내가 청취했던 그 장면들이 있을까요? 워낙 또 어릴 때부터 듣다 보니까.
0: 네네네. 이게 참, 뭔가 제가 극동방송의 애청자였었다고 말하기는 민망한 것이, 제가 워낙 어릴 때 듣다 보니까
1: 네.
0: 사실은 여러 가지 라디오 내용이 다 섞여서 기억에 남았어요.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어떤 라디오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근데 주로 라디오 드라마 하면 극동방송에서 많이 하죠. 라디오 다큐를.
1: 네.
0: 아버지가 택시를 타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 비가 내렸고 노란색 택시였는데, 딸이 우산을 들고 마중 나온 장면을 묘사한 게 있어요. 그때 그 빗소리와 그걸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그렸던 이미지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약간 장화를 신고 우산 들고 노란색 택시에 내린 아버지에게 마중 나온 딸. 그 장면이 이상하게 계속 기억에 남아 있더라고요.

0: 그런 이제 짤막짤막한 장면들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1: 그게 참 라디오의 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소리로만 장면을 딱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끔 그 제안해 주고.
0: 맞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들어낸 영상인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더 이렇게 확 남지 않았나.
1: 네. 그렇게 부모님을 따라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10대 때 강을 건너고자 결단한 우리 주일용 형제와 함께하는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북한에서 들은 극동방송은 나에게 어떤 희망이었는지 어떤 소망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어가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지금까지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한 주일용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들과 함께 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이들에게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삶의 여정에서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힘 있는 신앙생활 삶의 여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천국 백성 구원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신앙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무기력해지고 신앙의 힘도 능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성령님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오 인격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뜨겁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성령님을 탄식하거나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힘있게 살려면 결정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철저한 회개입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그러나 죄를 지으면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 충만함은 위험하지요. 전통적인 성령의 충만함은 죄사함 후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존중하면 그 성령님과 우리는 동행하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탄식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와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죄를 지었다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 후에 성령님을 통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대하고 확신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갑절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갈급한 심령으로 전력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4절에 오순절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 다 같이 기도에 힘썼기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었기에 그들에게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는요 담대한 신앙으로 이어지고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기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사와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나 날 때부터 앉은뱅이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일으켰던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황홀한 기쁨이 넘치고 가슴 속에 즐거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전인격적 변화를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참된 신앙은 생활 속에서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능력을 따라 증인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며 담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러면 어떻게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를 지었을 때는 즉각 회개해야 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성령님과

0: 함께 전도하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는 복된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인생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고 어려움의 지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이 고난과 전쟁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천국 백성으로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힘입으시고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1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9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해북부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한반도 온땅 위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널리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도 주님의 영이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밤낮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며, 주님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중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새달 9월의 첫날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여름 대지는 여전히 달구어져 있지만 마침내 가을이 오고 선선한 바람도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한 달 내내 성령의 기운을 흡족히 내려주시고 기도의 응답과 삶의 열매도 넉넉히 주실 주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예배로 인사드리시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간절한 성도들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1일 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이 은혜의 9월도 우리를 주님 따라가게 하실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19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긴 시편입니다. 이게 전부 몇 절까지 있냐면 저 뒤에 보시면 176절까지 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는 너무 은혜로운데 읽다 보면 지치죠. 그래서 우리 16절씩 쭉 진행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그 119편 여기 보시면은 문단을 구분하는 동그라미가 있어요.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가 9절에 시작하고 17절에 시작하고 그다음 25절에 시작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단락에 8절씩 구별이 돼서 쭉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 8절씩 구별이 돼서 176절까지 가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176 나누기 8을 해야죠. 그러면 22절이 되죠. 2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히브리 알파벳의 숫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알파벳이 시작되는 게 알렙이라고 하는 알파벳. 우리로 하면 이제 A에 해당하는 단어죠. 알렙, 베트. 이게 꼭 처음 시작하는 게 A, B가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어린 나이가 부를 때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이 기본적인 원초적인 이 순서 같아요. A, B, C, D 해당하는 게 알렙, 베트 이렇게 해서 김멜, 달렙 쭉 가고

맨 마지막 절까지 총이 알파벳이 몇 절이냐? 22절, 22개입니다. 22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 각 성경 구절은 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아쉐르라고 하는 알렙으로 시작하는 복이 있으며 시작하고요. 9절 청년이 이거 할 때는 또 배트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176절이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놓치지 않고 잘 기억하고 암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치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제5권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107편에 보면 제5권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시편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모세 5경을 상징하는 것과 같이 제5권부터 제일 끝까지 150편까지가 시편 제5권에 해당하는데 제5권의 핵심은 뭐냐? 땅으로부터 속량받은 백성들. 5권 107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대적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속량하셔서 3절에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온 땅으로부터 돌아오는 이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삶, 귀한 삶이 뭐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사는 것이다. 특별히 이 말씀을 새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시편 119편에서 아주 진지하게 아주 진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시편 119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선언을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을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자, 이제 시편에는 종종 정말 복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시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이 어떤 복인지가 나오는데요. 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자, 여기 보면은 꾀를 따르다가 길에 서고 그 다음 자리에 앉아버리죠. 따르다가 서다가 주저앉는 거예요. 이 악인들의 애를 따라서.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건 아니하고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다.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합니까? 묵상한다. 이게 묵상한다라는 건 밑에 나라주 3번에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 말씀을 내 귀에 내가 들리는 소리로 계속 반복하면서 나한테 선포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전 존재를 붙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것이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거죠. 사람이 즐거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즐거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공명하고 진동하도록 하는 즐거움.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9편을 묵상합니다만 100을 뺀 19편을 보면 여기도 이런 복을 또 얘기를 합니다. 19편 보시면 7절부터 14절까지 쭉 이게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여호와의 말씀이 단순히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붙들고 읊조리다 보면 나를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또 8절에는 교훈 그리고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러면서 다양한 측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을 하는데 이 말씀이 10절에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여기 묵상이 또 나오죠. 묵상은 뭐냐? 여기도 보면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달게 여기는 이들, 그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면 내 안에 진동하며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이들, 이런 이들이 정말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다양한 시대이고 너무나 유혹과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복된 길을 선택하고 놓지 않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이 길을 가야죠.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행위가 온전하여. 이게 온전하다라는 건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겁니다. 이 내면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기 이제 율법은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 스승이라는 의미가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인도해주는, 우리의 걸음을 주의 뜻대로 인도해주는 그 말씀, 이게 토라,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율법 그러면은 아니 막 억지로 지켜야 되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신약성경에 많이 부각됩니다만, 원래 이 율법의 의미는 우리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안내자, 길잡이, 스승의 의미가 있죠. 자, 이전에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증거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적으로 선언해 주시고 또 공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드러내 주시는 것, 증인으로서 서시는 것, 이게 증거이죠. 증거. 여러분, 우리 그 구약성경의 언약궤를 뭐라고 그러냐면 증거궤라고 그러죠. 증거궤. 그리고 십계명 돌판을 뭐라 그러냐? 증거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왜 이걸 증거궤요, 증거판이라고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 백성임을 선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들을 그 안에 넣어놓으셨죠. 그래서 모세의 십계명 돌판, 또 만나 항아리, 또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을 이 증거궤 안에 넣어놨죠. 그래서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증거. 그래서 2절에 이 증거들, 증거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지키는 차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또 전심으로 이걸 통해 누구를 구합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얘기하느냐? 주의 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다양한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여러분 밑줄을 하나씩 그으시면 좋죠. 율법, 증거 2절에, 그 다음 3절에 주의 도, 4절은 법도. 아, 법도. 이 법도라는 건 뭐냐? 여기 주의 도가 먼저 나오는데, 이 주의 도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방향. 도라는 게 길도자를 쓰니까요. 그 길로 가야 되는. 이 길을 따라 굳게 가는 게 복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4절에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다. 이 법도라는 건 상관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일종의 이제 임무와 의무를 맡길 때, 의탁할 때, 이거를 이제 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된 길을 가기 위해 마땅히 의탁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법도라는 거죠. 법도. 자, 그 다음에 5절에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럽니다. 자, 율례라는 말은 이제 호크라는 말인데, 우리 이 율례는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 돌에 새긴 글을 율례, 이렇게 호크라고 얘기하죠. 돌에 새기는 글. 이 돌에 새겼다는 건 뭐냐? 변경 불가능한 하나님의 뜻과
규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율례는 내 가슴팍에 새겨서 마땅히 내가 그 안에서 행해야 할 것들, 그것들을 주님 잘 지키게 하소서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서서히 놀라운 표현이 드러납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지키고 행하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부터 서서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표현들이 스며들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어떻게 해요?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도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법도를 즐거워하고 기쁘게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여호와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주님 제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새벽 기도도 내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주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새벽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막 어떨 때는 벌떡벌떡 깨지고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게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이게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로 가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기도하죠. 주여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자, 여기 또 계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계명은 뭐냐? 미츠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거는 왕의 명령을 말합니다. 왕의 명령. 그러니까 주의 계명에 주의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기쁘고 감사하지 사람들의 시선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자,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자 하나님의 뭘 배웁니까? 의로운 판단, 공의로운 결정이죠.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공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기 의로운 판단,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공의가 올 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하고 찌르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근데 그런 판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 그게 뭐냐? 나를 쳐서 복종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8절에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니. 자, 이 율례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우리 5절에 가슴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 지킬 텐데 주님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지금 힘든 거예요. 이 시편을 노래하는 이 기자가 다윗이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주님 나를 아주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제 배트에 시작하는 게 또 나오죠. 9절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자, 앞에 1절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했죠.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복이 있느냐.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걸 보여줬으면 9절에는 두 번째로 그러면 청년이 우리가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어떻게 나는 그럼 이 복된 길을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특별히 여기 청년은 열정이 있고요. 욕구가 많고요. 유혹도 많은 존재죠. 청년.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여기 처음으로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이 다바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선포하신 이 말씀. 이게 하나님과 깊은 관련이

0: 있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이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지켜야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 말은 말씀이 답이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답은 말씀이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떠나지 말게 하소서는 뭐냐?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아유 말씀이고 뭐고 몰라 하고 다 제쳐놓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11절에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나? 내 마음에 둔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새 언약 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내 심령에, 마음에 둔다고 그러죠. 마음에. 마음에 할 일을 행하는 겁니다. 자,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내가 이 율례들을, 규례들을 다 선포하고, 그 다음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돈이 많으면 즐겁죠? 좋지요? 너무 많으면 골치 아플 수 있지만, 웬만큼 있으면 즐겁죠? 그런데 즐거워함 같이, 어떻게 해요?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단계가 되면, 이전에는 물질이 정말 즐겁고 좋고 전부인 것 같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점점 그게 다가와서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위해서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여기도 보면 작은 소리로 어떻게 해요? 읊조리며 늘 그 말씀을 따라 읊조리며 특별히 이 읊조린다라는 말이 여기서 시아흐라는 말, 1편에는 그 하가라고 하는 좀 다른 단어가 쓰였는데 늘 기쁘게 내 안에서 막 흘러넘치는 이거를 말하죠. 늘 기쁘게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그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실을 깨끗하게 할 때는 말씀이 답인데 그냥 말씀이 답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음에 꼭 간직하고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된 인생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향하여 복 있는 삶의 길을 제시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더욱 기대하게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사는 자를 성경은 행복자라고 하셨어요. 오늘의 말씀 중에 더욱 은혜가 되는 것은 주께서 우리가 그 복된 길을 따르도록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길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의의 길로 저를 인도하시겠다는 이 언약이 9월의 첫날 아침에 가을과 함께 선물로 다가옵니다. 내가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 나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 모두 이 한 달을 더욱 담대히 더욱 행복하게 살기를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결단과 다짐으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으며 모든 것이 특히 우리의 지친 심령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복 있는 9월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향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안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많이 축복하고 싶습니다. 9월 1일 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재장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습니다. 샬롬.

0: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사실을 모르는 분 계시나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죽어간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사실 죽음이라는 문턱에 하루 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죽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죠. 성경은 우리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time flies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라는 표현인데요. 직역하면은 시간이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 중 어디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지옥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요. 입국심사에서 보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비자죠. 미국 비자. 비자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또 얼굴이 잘생겨도 또 심지어는 유명해도 돈이 많아도 절대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유명했어도 돈이 많았어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그럼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죠.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키시기 위해 오셨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이 흘러오면서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시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핏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혈기와 능력으로 세상의 완악함에 대적하지 않고요. 십자가의 사랑과 인내의 온유함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님 지으신 솜씨.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온의 삐삐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우리와 함께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벽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캐나다 측의 잠수함 사업에서 고배를 마셨던 한화오션의 영상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진심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였습니다. 세계적인 기술력과 정부의 지원 속에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자신들이 조금 부족하여 실패했다고 솔직히 인정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이 동영상을 보면서 패배를 숨기지 않는 따뜻한 실패 마케팅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패를 감추거나 변명하지 않으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다시 도전하겠다고 하는 태도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학생은 좋은 대학과 직장을 원하며 사업하는 사람은 자신이 시작하는 일이 번창하기를 소원합니다.

0: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넘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술에 취해 수치를 당했고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모세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고 다윗은 욕망에 넘어져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실패자로 낙인 찍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다시 일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신력이 강해서도 아닙니다. 의지가 특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시편 37편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의인이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뿌리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실패는 넘어지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를 포기하는 것이 실패이지요. 윈스턴 처칠은 학생들에게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포기하지 말아야 할 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로 버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기대하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아 실패했다고 느끼십니까? 괜찮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넘어짐은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복음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9월부터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선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요.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짊어 마음의 쉼을 누리길 원합니다. 네, 영혼의 삐삐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배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악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하 6장 2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새달 9월이 시작됐습니다. 새달 9월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만 거하고 있다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만 있다면, 우리는 있는 곳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생명이신 주님과의 연결만이 생명입니다. 내 영혼을 예수 충만으로 꽉 채워야 합니다. 내 핸드폰의 배터리 충전은 날마다 꽉 채우면서 오늘 내 영혼의 예수 충만은 몇 퍼센트입니까? 오늘부터 세 달 9월이 시작됐는데요. 예수로 꽉 채워진 충만한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백일 현악단의 연주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가 10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자격으로 장례식에 참석해 조문을 했습니다. 카터 대통령과는 그가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 시절이었던 1973년 미국 애틀랜타의 한 교회 집회에서 처음 만나 기도해 준 후 50여 년 동안 신앙의 동역자로 또 우정을 나누는 친구로 지내왔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1979년 6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을 때의 일입니다.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주한미군의 단계적인 철수 추진에 대해 이를 막으려는 박정희 대통령과의 1차 회담은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주일인 그 다음 날 미국 대사관저에 한국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한 카터 대통령은 모임이 끝난 후 제게 여의도 침례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1차 회담 결과를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었기에 기회는 이때다 싶어 박 대통령에 대한 덕담과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의견을 묻는 카터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유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을 전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후에 카터 대통령과의 대화를 궁금해하는 박 대통령에게도 카터 대통령과의 대화를

전하면서 2차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으로 임해줄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후 미군의 주둔이 계속 보장돼야 한다는 공동성명서가 발표됐고 카터 대통령이 귀국하는 날 차 안에서 약속대로 박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도 듣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정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기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문안교회 찬양대가 불러준 곡 자비하신 예수여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전능의 하나님 바리톤 조인원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시간에는 여천제일교회 김동식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는 그리고 나는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호응이 좋았던 거, 이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먼저 부티가 나십니다. 그리고 귀티가 나십니다. 한번 인사 더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뭐만 남냐면 메시지가 남습니다. 우아한 사람입니다. 부티가 나는 사람입니다. 귀티가 나는 사람입니다. 소리는 사라지고 내용만 남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사람인데 나는 소리처럼 사라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예수님만은 영원히 온 세상 속에 잊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만나게 되는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당시 군인들은 강포했습니다.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힘없는 백성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이 외침을 듣고 곳곳에서 회개하면서 군인들의 말도 변하고 행동도 변했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달게 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핫한 부흥사인 거죠. 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뜨는 부흥사입니다. 인기가 있고 유명한 부흥사인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또 목회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은 당시 흔한 이름인데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중에 요한도 있었습니다. 여러 이름을 가진 요한,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 말씀 앞에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알기에 저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다. 목수 집안의 자손이고 어렸을 때부터 학교도 제대로 못 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참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다는 소문이 들려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려드는 겁니다. 제자들이 와서 약간의 좀 투덜대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승님, 스승님이 세례 베풀 때는 스승님께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스승님이 세례를 준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그리 다 가버렸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30절,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함께 읽으십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때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들려준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리의 소리였던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인자가 온 것은 도리려 섬기려 왔노라. 인자가 온 것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말씀으로 영원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사람의 길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대속의 완전한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이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야 되겠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꿰뚫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 제자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시선으로 바라본 제자가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처음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세례를 예수님이 베풀고 능력을 행하니까 뭐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시몬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리라. 나는 죽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을 마태복음 16장 22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시몬의 저 항변은 인간적으로 볼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스승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 그러는데 어느 제자가 그대로 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인지상정입니다. 항변에서 붙들고 강하게 만류하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목숨 걸고 막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셔야 되는데 칭찬하지 않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베드로가 저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도 때로는 그것이 사람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각한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말했고 행동했는데 진짜 주님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위한 것이냐? 세례 요한님, 그는 응하여야 하겠고 이 고백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흥황하기를 원합니다. 왕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는 칭찬받았고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말 한번 잘못했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 앞에 책망받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범죄할 때 하나님이 먼 미래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가 오게 되리라.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막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다도 잔잔해집니다. 풍랑도 고요해집니다. 아,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도 가지셨구나. 땅의 권세도 가지셨구나.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예수님

한마디에 무리비 안에서 보도조도 됩니다.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 능력이라면 예수님이 유대 독립을 이루어 주시리라, 다윗의 영광 시오니즘을 회복해 주시리라, 저 능력이라고 그러면 노마를 물리쳐 주시리라, 그때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좀 권세도 누려보고 예수님 덕분에 한 세상 멋지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물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다 세상에 보기에 잘 되는 경우는 또 흔치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서 귀하게 쓰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참 무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될 때도 있고 이 땅에 지휘자이신 하나님이 각 사람에 맞게 또 쓰이는 모양새가 다 다를 뿐이죠. 우리의 한결같은 고백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100년 정도 되는 짧은 생애 속에 주님이 나를 이러한 일에 주님의 뜻에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인 거죠. 주님이 나를 써주셨고 주님이 앞으로 나를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써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낮추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흥황하게 하시는지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세례 요한의 고백도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셔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흥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천국 가는 이름, 영생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지극히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어천제일교회를 통해서 여수에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지극히 높아지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의 평가 속에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거죠. 요즘 내가 나한테 점수를 주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요즘 내가 나를 보면 몇 점 정도? 아, 지금 속으로 많은 분들이 만점이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있습니다. 가족들은 나를 몇 점 정도나 줄까요? 교회에서는 우리 공동체에서 나를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평가할까요? 그래도 우수하지 않을까요? 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나를 이제 우수하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어느 한 부분을 아니면 내 인생 전체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행위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게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러나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우리가 작은 자라도 어쩌면 주님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로 여겨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나도 세례 요한보다 주님이 더 위대하다, 크다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세계교회도 그렇습니다. 능력이 많아지고 막 커지면 교만해질 때가 있죠.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나라 한 40여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다행히 우리 교회는 없죠. 혹시 우리 여천제일교회에서 막 좀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어요. 참 감사한 일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 한 40여 명, 세계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사람이 볼 때도 너무 연약해 보이는데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막 크고 화려해서 교만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이 볼 때 아유 너무 약해 보이는데도 스스로 교만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높게 평가했던 세례 요한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28절을 보시면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이 스스로에 대해서 제자들 앞에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같습니다. 스승님이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회개하고 스승님을 통해서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스승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최절정에 올라가 있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우리 제자들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일평생 갖고 있었던 삶의 분명한 목표의식이었습니다. 바울사도로 표현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주죠. 설교를 하면서 바울사도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사도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하신 사역을 보고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선교 보고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참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까딱 잘못하면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인 대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의 나라를 세워가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가.

원하는가? 세례 요한과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 삶의 영향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빌립보서 1장 20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으십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늘 담대함을 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에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만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눈빛을 통해서, 내 손짓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하나하나 몸짓을 통해서 오직 나의 주인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창조주 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정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 그랬냐면 주변에서 자꾸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지켜 세우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한 문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십니다. 자신은 신랑을 빛나게 해주는 조연, 신랑의 친구, 오늘날로 말하면 신랑의 들러리로 표현합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거는 당시 시대적인 문화적인 결혼의 풍습을 조금 이해하셔야 저 말씀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과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예전의 결혼식은 하루가 아니고 이틀, 어떤 때는 막 일주일간 이렇게 지속될 때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신랑이고 신부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 주인공일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이제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 뭐 피로연도 하고 막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식이 다 마치면 신랑이 신부에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신부를 지키는 보디가드를 누가 하면 좋을까요? 자, 일주일 동안 결혼식이 있어요. 이 결혼식 동안에 신부를 누군가는 지켜줘야 되잖아요. 보디가드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때 신랑의 친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믿을 만한 친구한테 일주일 동안 잔치 동안에 자기 아내 될 사람을 잘 보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신랑 친구가 할 일인 겁니다. 그러면 신랑 친구는 낮이고 밤이고 가장 금접거리에서 안전을 지켜주는 거예요. 신랑의 친구는 소망이 뭘까요? 결혼식 끝난 다음에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친구의 사명이 다 끝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가 신부들이 예수님을 맞을 때까지 잘 지키고 보호하는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이걸 이제 오늘 우리로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VIP들에게 잘 연결시켜주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이제 신동준 학자가 지은 건데 그쪽에서 보니까 양신이라는 표현을 좀 썼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이런 단어가 있었나 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어떤 거냐면 섬기는 주군을 위해서 오명도 뒤집어질 수 있는 사람, 섬기는 주군을 위해서 욕도 먹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양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5장 11절과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0: 하나님,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거기에서 어디까지 예수님이 발복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도 듣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는 그 지점까지 가는 사람들 세상으로 볼 때는 불쌍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흥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없어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신랑의 친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때로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을 들어도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주님 내가 기꺼이 그 자리까지 서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의 천지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 우리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천제일교회 김동식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4-1991번 061-684-1991 여천제일교회로 전화하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경영하며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건호 ENC 주식회사에서 보내드립니다.

0: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선운교회 서헌주 목사님입니다.
1: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님 뜻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들도 어려움을 만나고 기도할 힘이 없어 신음하고 눌리는 아픔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붙들게 하시고 항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26년 9월 1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9월의 첫날, 여러분도 스케줄표에 9월의 일정을 적어보셨죠? 자, 저도 적어봅니다. 다음 주 70년 기념 미스바 특별기도회가 우리 서울중앙사 극동 아트홀에서 있고요. 또 회의도 있고요. 크고 작은 행사도 있고요. 추석 특집 생방송 이것도 넣어야 되고요. 주말에 교회 행사도 넣어야 되고요. 9월에도 스케줄표는 가득 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스케줄표를 이렇게 적절한 핸드폰으로도 기입하기도 하고 어떤 것을 가장 먼저 기록하셔요? 나의 일, 뭐 행사, 미팅, 운동, 시간, 모임, 약속 다 좋은데요. 한 목사님은 이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 빽빽한 항목들 사이에서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 가장 먼저 스케줄표에 기입되면 좋겠다. 구별된 시간을 거기에 기입하면 좋겠다. 다른 일정을 다 적고 나서 남으면 놓고 없으면 말고 하는 부스러기 시간 말고 가장 소중한 나의 영적 시간을 가장 먼저 스케줄표에 쓰면 좋겠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삶의 스케줄을 짜는 법을 알려주셨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떠셔요? 이 말씀을 이렇게 곱씹으니까요. 주님은 모든 우리 개인적인 일을 다 끝내고 시간이 남으면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대신 우리의 스케줄표가 있다면 거기에서 가장 첫 번째 칸, 가장 먼저의 칸, 가장 소중한 시간의 칸에 주님을 구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9월의 첫날입니다. 우리의 다이어리에 거룩한 메모를 기록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아마 이렇게 다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은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날의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내 사역의 비결은 단순하다. 해가 뜨면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다. 내 스케줄표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의 뜻이 내 스케줄을 지배한다. 할렐루야. 세상에서의 효율성을 보면 바쁜 날일수록 기도 시간도 줄이고 현장으로 먼저 달려나가는 것이 맞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주님과의 시간을 스케줄표에 남는 시간에 배치하는 순간 우리의 9월은요. 내 힘으로만 버텨야 되는 고단한 9월이 될 거예요. 하지만 아침에 주께서 우리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의 고백처럼 9월의 첫날 여러분의 스케줄표에 어떤 영적인 스케줄, 주님과 나만 아는 그 소통의 스케줄을 가장 먼저 적어보신다면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그 소통의 찬양, 소통의 방송,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또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요.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이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들리오 워십,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홍보대사신데요. 이 시간 영상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감동을 나눕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하시죠.

국악 워십 밴드였죠. 들리오 워십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은혜로운 연주와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9월의 첫날인데요. 어떠세요? 저희도 이렇게 핸드폰에 스케줄표를 적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보면은 다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일. 예. 주님과 나만의 만남에 뭐 약속 시간이 잘 없어요. 다 우리 일. 우리만의 일을 다 이렇게 스케줄표에 먼저 기입하는데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뭐 여러 부분에 적용이 될 텐데 우리의 9월의 이 월별 스케줄표에도 그대로 좀 적용이 되면 좋겠어요. 그냥 빈칸에 다 일을 다 하고 빈칸에 그냥 이때 큐티해야지 뭐 이때 좀 더 기도해야지 이런 뭐 써놓는 게 아니라 정말 가장 우선으로 가장 먼저 주님과의 시간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 또 이 9월에 여러분의 그 다이어리에 여러분의 메모들을 기입하신다면은 야 이게 또 새로운 그럼 9월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잠언 8장 17절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많은 분들이 오프닝 말씀 벌써 공유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 오프닝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아셨죠? 나만 읽고 끝나지 마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2994님, 3619님, 2766님 감사하고요. 오늘도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아,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또 댓글도 남기시고 또 함께 마음 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찬양 한 곡 듣고요. 잠시 후에 특별한 모닝 인터뷰 진행합니다. 그 뒤에 또 터치유 더치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 아주 반가운 목사님이신데요. 잠시 후에 찬양 후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영상 찬양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열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함께 찬양하시죠.

0: 모닝 인터뷰 시간입니다. 극동방송 7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분들 또 기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곳에서 이 70주년 행사를 위한 또 응원들 또 기도들 모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계실 텐데요. 특별히 극동방송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는 대표 목사님이 계세요. 바로 우리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장 장양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아침 좀 짧게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0: 할렐루야. 늘 우리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장으로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 우리 극동방송의 또 사역들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목사님.

0: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귀한 직책을 주셔서 그 정말 방송 선교 그리고 민족 복음화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특별히 이사장 김장한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극동에 있는 가족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예, 아멘입니다. 참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은 또 전국적인 부흥사시고 그래서 정말 전국적으로 집회 사역들을 또 많이 감당하고 계시고 여기에 또 방송 선교도 하시고 그리고 또 올해 목사님 극동방송 70주년을 맞아서 또 지금은 네. 10월 17일에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네. 홈커밍 데이 행사를 저희가 또 집중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 네. 또 목사님들을 대표하셔서 우리 극동방송 네. 직원들 한번 축복의 말씀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0: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부흥회를 50년을 다녔어요.
1: 예.
0: 지금도 통합교단에 있는 그 부흥사들이 지금 명성수양관 원주에서 집회 인도하는 도중에 아.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고요.
1: 예.
0: 그런데 특별히 극동방송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 만나고 또 주의 종이 되고 이런 분들이 정말 꽤 많거든요.
1: 예.
0: 평양 사거리까지 이 극동방송이 쨍쨍하게 울려 퍼진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보고 너무 귀한데 이번에 70주년을 맞이해서
1: 이야.
0: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큰 복음의 행사를 10월 17일 한양대학교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예.
0: 홈커밍 데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뭐 축제 체육
1: 맞아요.
0: 또 거기에 먹거리 또 지풍에
1: 같은 그
0: 복음 집회 뭐 우리 극동의 최고 꽃이라고 하는 어린이 합창단
1: 예.
0: 그 수백 명이 또 와서 찬양을 하고 뭐 이런 엄청난 축제를 하는데 우리 한국에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고 아마 한양대학교 몰려오면 자리가 어떻게 있으려나 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만 명에서 2만 명 정도 모이지 않겠나 하는 그 준비하는 과정을 보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방송 가족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전파 선교사로 뛰고 있는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야, 이거 뭐 누가 들으면 저기 목사님 거의 사장님처럼 이렇게 강조를 아니 목사님 근데 지금도 뭐 지금 집회 현장에 계시고 뭐 이렇게 바쁘신데 네. 그런데 다음 달에 정말 우리 목회자 사모님들을 위한 귀한 네. 또 행사를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목사님?
0: 예 사실은 그 3년 전에 송자경 사모 저와 같이 사는 사모가
1: 예, 사모님 예.
0: 그 우리나라의 대학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폐가 좀 안 좋다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1: 예.
0: 그런 겪었는데 그때 그 힘들면서 사모가 저한테 제안한 게 내가 언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데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자 이래가지고 3년 전부터 1년에 한 두 번 이렇게 전국 있는 사모님들을 예.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모 무료 세미나를 열자. 그래서 우리 부부의 그 자비량으로 그걸 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사모님들을 위해서 하는데
1: 야.
0: 이번에가 7차입니다. 7차. 그래서 한 번 하게 되면 많이를 모집을 못해요.
1: 예.
0: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쾌적한 분위기라
1: 그래서 그렇죠. 잘 섬겨야 되니까 잘 섬겨야
0: 되니까.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을 하나님이 세워주게 예. 주셨는데 거기에는 사모님들을 위한 힐링할 수 있도록 정원들도 만들고 또 황토길만 맨발 걷기도 만들고 등산로도 만들고 뭐 그래서 저희 사모 세미나의 특징은 그 많은 강사들을 세우지 않고요.
1: 예.
0: 그들끼리의 그 속에 있는 마음에 그 있는 것들을 서로 대화하고 풀고 그 위로받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을 주로 많이 드려요. 그 사모님들이 힘을 얻고 또 어떤 분들은 목회를 이제 그만하기로 너무 힘들어서 결심을 하고 사모 세미나 왔다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다시 용기 있게 새로 시작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는 그런 편지도 여러 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걸 중단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1: 아이고, 참 우리 사모님 사역들이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사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묵묵하게 네네. 섬기시는데 아니 참 그런데 이 사역들을 자비량

0: 뭐 회비도 무료고 제가 보니까 뭐 선착순 100명이고 그럼 일정은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날짜는 언제 하는 거예요? 네.
1: 금년에는 10월 26일 월요일 날 11시부터 이제 접수를 받는데요. 예. 그래서 월, 화, 수 26, 27, 28일 날 점심을 먹고 헤어집니다.
0: 예.
1: 그래서 이번 그 2박 3일 동안을 10월 26, 27, 28일 날 하는데 그 선착순인데 조기 마감이 빨리 돼요, 저희는.
0: 그럴 것 같은데.
1: 벌써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방송의 그 이력이 얼마나 큰지, 극동방송만 가면 그 딱 내는데도 금방 차버려요.
0: 예. 오늘, 그래서 오늘 다 마감될 예. 것 같은데요.
1: 예. 그래서 우리가 7기 부패로 다 대접하고, 그들에게 가실 때 조금 여비도 드리고, 또 선물도 여기저기서 많이 후원해서, 선물도 뭐 한 보따리씩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뿐만 아니라, 사모님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몇 년 동안 교제도 하고, 그룹도, 소그룹도 만들고, 자기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0: 예, 예.
1: 그거 보면서 보람을 참 많이 느끼고 하는데, 사실은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제가 섬겼던 우리 일산 든든한 교회, 제가 원로 목사인데, 거기 사무실에서 접수를 받아요.
0: 예, 예.
1: 예, 031-977-8383. 예, 031-977-8383.
0: 네.
1: 그래서 이 접수를 받으니까 빨리 신청하면 좋고요.
0: 예.
1: 지난번 11월 달에 봐도 어떻게 아는지 이 극동방송이 외국까지 전파가 되나 봐요.
0: 와, 그렇네.
1: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도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오셨고 일본에서도 사모님이 오시고
0: 야.
1: 미국에서도 오셨어요. 또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 사모님도 오시고
0: 와.
1: 아니 이렇게 어떻게 소문을 듣고 많이 선민들이 오셔요.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이번 7회는 한 번 오셨던 분들은 안 모셔요.
0: 아.
1: 왜냐하면 돌아가면서 전부 선민들이 그렇죠, 모시고 싶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한 4차 정도 지나면 이번에 5차 끝나고 6차 때도 홈커밍데이 돼갖고 그때는 이제 자꾸 오고 싶어서 전화 오니까 한번 왔던 분들만 또 접수받아서 홈커밍데이를 한 150명 했고요.
0: 네네네네.
1: 예.
0: 야, 하여튼 뭐.
1: 그게 좀 아쉬운 건 있어요.
0: 하여튼 목사님 그 목소리에요. 하여튼 네. 그 이게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애정이 느껴지는 거죠. 지금 더 많은 사모님들 섬기고 싶고 더 꾸준히 섬기고 네. 싶고. 그런데 목사님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목사님 지금 네. 이렇게 아주 완쾌가 돼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좀 많이 아프셨잖아요, 목사님.
1: 네네네.
0: 그래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꾸준히 했다는 게 저는 그것도 좀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1: 사실은요,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 이 복음 전파, 이 극동방송의 유력이 얼마나 큰가를
0: 예.
1: 이번에 사실은 체험했어요. 제가 1년 한 8개월 전에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최고 위험하다고 하는 담도암, 취장암보다 더 무서운 담도암에 걸렸어요. 그 담도암은 많이 살면 3개월이고 거의 사는 분이 없어요.
0: 예.
1: 그래서 삼성의료원 병원으로 이송 갔는데 거기서도 유명한 닥터들이 수술도 안 된다고 그랬고, 저는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부닥쳤어요.
0: 예.
1: 그때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하시고 전국에 있는 극동방송 지사를 통해서 막 방송을 통해서.
0: 맞아요. 그때 기도
1: 요청이.
0: 기억나요. 예.
1: 전 지사에 다 갔을 거예요.
0: 맞아요.
1: 갔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나는 그 어르신이 그 김장 목사님이 저렇게 자상하고 저렇게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지. 근데 지금도 그 기도 내용이 김장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 아침 6시에 거의 2년 동안 지금도 전화로 기도해 줘요. 저한테.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0: 다들 궁금하실 하나님, 것 같은데요.
1: 하나님, 장양희 목사 죽으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려고 세웠으니까 살려주세요. 이 기도예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어떻게 하나님 저를 데려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 안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얘기하면 지금 집 구매하면서 이 과정을 얘기하면 다 울어버려요.
0: 예.
1: 사실은 이 간증하면 정말 울어버립니다. 사실 이

0: 이 집회를 통해서 봉회를 통해서도 간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9월 이번 달 20일부터도 그 부산 덕천교회라고 통합집 거기 4차 집회를 하는데
1: 예.
0: 그 작년에 집회할 때도 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간증에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받고 치료를 받았는지 그래서 이번에 1년 만에 4차 또 집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할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주 전에 삼성의료원에서 마지막 검사를 하는데
1: 예.
0: CT에서도 간이고 장기에 조금 점만한 것도 암세포가 안 없어요. 보인다.
1: 야, 할렐루야.
0: 그리고 그 암 수치가 있어요. CA 19-9라든가
1: 예.
0: 그런 그 피검사 전체를 해보니까 깨끗하게 하나도 발견된 게 없다고 하는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을.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하게 되네요.
1: 참 목사님 저기 말씀드리니까요. 하여튼 여러분 네. 우리 장영희 목사님이 전국에서 또 집회를 하시고 또 이런 치유의 간증들 또 치유 사역도 함께 하시는데 저희가 또 응원하면서 저희가 방송도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0: 네.
1: 여러분 오늘 이 목회자 3호 세미나 정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031-977-8383번 결론은 일산 든든한 교회로 극동방송 신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산 든든한 교회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고요. 혹시 전화번호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산 든든한 교회로 여러분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연결 너무나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축복의 인사 주시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0: 예, 극동방송 모든 방송을 듣는 분들도 축복이지만
1: 예.
0: 또 특별히 전파 선교사가 있어요.
1: 아멘.
0: 그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그 물심 양면으로 기도로 물질로 돕는 분들도 엄청난 하나님의 간접적인 선교 축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1: 아멘.
0: 그래서 우리 방송 가족들 축복하고요. 주님이 아마 큰 보상을 해주시 시편 38편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보상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요.
1: 아멘.
0: 방송 여러분 힘내시고 또 성령에 충만하시고 은사로 충만하시고 또 교회에서 기둥 역할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 아멘. 참 열정적인 목사님. 참 그 어려움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 귀한 또 목회자 3호 세미나 이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 송자경 사모님 그리고 우리 네. 장영희 목사님 힘내시라고 저도 응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장 장영희 목사님 전화 인터뷰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1: 응원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목사님.
0: 네.
1: 자 여러분 오늘 든든한 교회 연락처 이거 궁금합니다. 저도 3호 세미나 좀 관심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제가 문자로요 여러분이 3호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이 프로그램 끝난 뒤에 교회 연락처하고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좀 참여가 더 쉽겠죠.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3호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면 뭐 신청된 건 아니고요. 제가 교회 연락처를 탁 메모해서 여러분에게 문자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3호라고 보내주세요. 잠시 후에 터치유 진행합니다.

0: 터치유
1: 더치유
0: 터치유 더치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또 평안하셨죠? 하나님께 선물해 주신 9월의 첫날입니다. 이 9월의 첫날 예정 PD님
1: 네
0: 기대감이 크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1: 이 달이 바뀌고 또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다는 건 예. 언제나 설레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래서 저도 오늘 오프닝에서 그랬잖아요. 9월의 첫날에 스케줄표에 우리가 하나님과 나만 아는 우리 서로만의 그 내가 주님과 관련된 일들을 먼저 좀 적으면 좋겠다.
1: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0: 했거든요?
1: 달력이 빼곡한데 주님과의 시간을 좀 놓치진 않았었나 생각했습니다.
0: 정말요?
1: 그럼요.
0: 네. 자, 오늘 터치유 더치유. 아, 이제 9월 첫날이어서요. 여러분 여름입니다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1: 이제는 뭐
0: 가을입니다.
1: 가을이죠.
0: 덥긴 한데. 네.
1: 그러나 덥긴 하지만
0: 가을입니다라고 네. 할 거고요. 예정 PD님 저희가 좀 광고할 게 터치유 더치유를 우리 8월 한 달 해 봤단 말이에요.
1: 네.
0: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죠.
1: 많은 분들이 참 기다려지고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라고 많이 고백해주고 계시는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계획을 한 게 고정 코너로 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이 코너를 하기로 했죠.
1: 화요일에 하기로
0: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화요일. 오늘 제가 이렇게 예. 또 9월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또 상당히 또 이렇게 아주 뻔뻔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티스데이입니다.
1: 네.
0: 화요일에 저희가 하게 됐는데.
1: 찾아뵙겠습니다.
0: 아, 참 기대가 되고 또 오늘 정말 함께하게 되는데 먼저 오늘 참여 방법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링크 받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0: 예. 자, 9월 이제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아시겠지만 짱짱 성경 암송이 또 다음 주부터는 진행될 텐데요. 우리 박지혜님, 전순자님 잘 들어오셨고 히아스토리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터치유 더치유는요. 아시겠지만 실제 병상에 계신 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심방하는 시간입니다. 찾아가서 홀로 외롭게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정말 이 9월의 첫날에 병원으로 함께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극동방송에 사랑하는 우리 아침방송 가족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1초라도 기도해 주시면 내 힘 혼자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도의 손을 붙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우리 코너 이름처럼요. 오늘도 주님께서 만지실 때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오늘도 예수님의 따뜻한 터치를 기대하면서
0: 예.
1: 김포 좋은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0: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자 오늘 줌 영상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목사님 저희가 네.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 만나 뵙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2: 네, 수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이죠.
0: 맞습니다. 터치유 더치유 오늘 네. 정말 이 코너의 이름처럼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2: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인데
0: 예.
2: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건 그 하루하루 한 순간순간이 정말

0: 너무나 감사하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1: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 시작처럼 말씀드리는 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있고요. 또 병원을 신방 갈 많은 목사님이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다 우리 목사님들 다 그런 동일한 사랑의 마음일 텐데 우리 김포 좋은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을 특별히 모신 이유는 목사님도 아픔을 있으셨던 목사님도 아프셨었고 회복하셨던 그 경험으로 참 그 환우들을 보면 동일한 그 마음 아 이렇게 아프시겠구나 하는 그런 동일한 마음이 있을 것 같죠 목사님?
0: 예, 제가 한 13-14년 전에 이제 지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그 갑상선암 말기에 이제 판정을 받고 뭐 착한 암이라 사망률은 떨어지지만 수술 이후에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정말 그 업다운이 심해서 한 3년간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제 안에는 그 연약함이 있지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그 강함의 능력이 늘 함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한순간순간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아멘. 네네. 좋아요. 오늘 그 목사님의 먼저는 짧은 응원의 칼럼, 응원의 말씀을 듣고 환우분을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0: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그 새들 중에 가장 이제 새 중에 왕 중에 왕새가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시키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어린 그 새끼 독수리를 그 솜처럼 따뜻한 엄마의 깃털에 이제 잘 양육을 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갑자기 이 엄마가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막 흔들기 시작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절벽 꼭대기에 둥지를 틀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 둥지를 확 밀어버리면 어린 새끼 독수리는 정말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뭐가 잘못됐나? 엄마가 정말 미쳤나? 그런 만큼 그냥 한없이 절벽을 떨어지고 있는데 그 어미 독수리는 끝없이 그 새끼 독수리를 계속 보고 있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탁 쳐서 올라간답니다. 다시 올라가서 이제 좀 아 그치 우리 엄마가 맞지 했는데 또 그 둥지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있다가 다시 또 떨어뜨리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그 어린 새끼 독수리에게는 뭐가 있는 날개가 힘을 얻고 빌어서 창공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왕중 왕의 새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때로 하나님이 귀한 사명자로 쓰실 때는 이 모든 과정들 어떻게 보면 용광로와 같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빚어가시는 것 아닌가 저를 포함해서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 특별히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2: 네. 아멘. 네.
1: 와, 오늘 병상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정 PD님.
2: 네.
1: 정말 이 말씀이 응원의 말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갯짓 할 힘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신방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병실의 침대 외롭고 고립된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하루 그 자리가 되면 좋겠고요.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또 여러분의 현장으로 그 병원에 있는 그 병원으로 직접 신방을 가는데 예정 PD님 오늘 우리가 또 만나볼 분도 특별한 분이죠?
2: 네. 오늘 만나볼 분도 목사님이세요.
1: 오.
2: 병실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또 특별한 사연을 가진 분이신데요. 빨리 만나보시죠.
1: 좋습니다. 이 시간 이애경 목사님을 터치유 저희가 신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혜경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자 아이고 목사님 지금 어떻게 그 자리가 지금 어떤 공간이에요 목사님?
3: 아 제가

0: 병실이에요.
1: 제 1인 신병시에서 여기서 공부를 해서 작년에 목사 안수를 탔어요. 네, 항암 중에.
0: 항암 중에 또그 과정에 신학 공부를 했는데 이 시간 제가 우리 이성현 목사님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1: 네.
2: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목사님.
2: 네, 저는 병실이 아니라 그 오피스텔이나 아주 근데 좋은 그 외부의 리조트인 줄 알았습니다.
1: 제가 환자복을 위에만 지금 평상복으로 갈아입어서요.
0: 아이고,
1: 목사가 보면 될 겁니다. 네.
2: 근데 제가 말씀
1: 말씀을 잘 들을 것
2: 듣기에는
1: 같은데
2: 8년 전에, 8년 전에 흑색종이라고 하는, 네, 그 병을 앓으셨다 그래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2: 네.
1: 9년 전에 유방암을
2: 아,
1: 앓았었는데,
2: 네네.
1: 유방암으로 방사선 20일 끝난 날 손끝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터키로 그 인터컵 소속으로 단기 선교사로 나갈 때인데, 이게 이제 병원에 가서 제가 손끝이 변합니다. 근데 그냥 놔두래요.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보니까 손 한마디가 썩는 거예요.
2: 와우.
1: 그때 당시에 병원에서 빨리 피부과에 협진을 시켰으면 그냥 경계성 종양으로 끝났을 텐데, 그냥 놔두라 그래서 한 8개월을 놔뒀더니 손마디가 썩어서 그게 이제 2019년부터 흑색종으로 돼서 지금까지 30번 수술을
2: 그러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그 아까 병실에서 말씀하셨는데 신학 공부도 하시고 또 얼마 전에는 안수까지,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다고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감동이나 말씀이나 또 주신 어떤 비전이 있었을까요?
1: 제가
2: 네.
1: 어렸을 때, 옛날에 제가 나이가 60대 중반에 국민학교라고 했어요.
2: 예, 그쵸.
1: 국민학교 5학년 때, 제가 서울대학교를 죽는다고, 이제 집에서 죽는다고 내놨는데, 저희 집 옆에 개척교 여전도사가 저를 오산리 기도원에 데려가서, 저를 공식기도 최자실 목사님이 직접 저를 안고 안수해 주시면서, 저를 3일 금식하고 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전도사님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교회도 모르고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이 전도사님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되겠습니다 소원했지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병을 고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또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대학 청소년 시절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아픔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이 날에, 그때 하나님에게 서원했던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육체의 고난을 겪으면서 내가 그때 서원했던 걸 이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왔고 대학원 과정을 이렇게 좋은 뭐 백석대학이나 이런 게한게 아니고 제가 아프니까 투병 중이니까 군소신학교에 가서 4학기를 대학원 과정을 마친 거예요. 그래서 작년 3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아는 지인 아들이랑 그 협동목사로 있다가 또 제가 이번에 큰 수술을 하게 돼서 이렇게 오늘 목사님을 극동방송을 만난 거예요.
0: 목사님,
2: 지난번 말씀 들어보니까 그 빌리 그레이엄 50주년 그 간증 추모 우리 그
0: 간증 수기공,
2: 공모에서 대상을 차지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1: 그 빌리
2: 네네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앞으로 그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0: 뭐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요, 목사님?
2: 네.
1: 저는 사실 빌리그램 전도대 그 50년 전에 중학교 1학년으로 참석했었고, 2024년 50주년 때 제가 성인으로 딸을 데리고 참석했었어요. 그때 저는 수술을 6일 앞둘 때였어요. 그 2024년 4월에는 이제 김장원 목사님이 상담실에서 빌리그램 50주년을 홍보하는 그때 상담실에 제가 있었고, 6월 3일을 마치면서 제가 이제 다시 모 대학교에서 투병을 여태까지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간증 수기를 쓴게 아니고 그냥 6월 3일날 있었던 감동을 일기로 적었다가 누군가가 그냥 간증 수기를 저한테 내한테 대상이 탄 거고, 그래서 대상이 탄 거고, 그때 그 전에 유튜브를 찍었을 때 손옥순 PD님이 저 댓글을 달아주셨었고, 상담실에 있을 때, 그러니까 2024년 4월에. 그리고 제가 지금 바라고 싶은 거는 제가 살면서 하는 고난을 겪었어요.

0: 영적인?
1: 목사님, 제가 말씀을 끊어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49분까지가 사실은 정규 방송이어서 30초가 남았어요. 자, 이렇게 할게요.
0: 제가 여러분
1: 아니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요. 49분 이후에 유튜브 방송에서 이거를 고스란히 녹음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극동 방송 가족들도 지금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49분 10초 후에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

0: 드리고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1: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박정일 장로입니다. 9월 28일은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날입니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모두가 피난을 권유했지만 목사님은 애양원 환우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며 끝까지 곁을 지키다 공산군 후 총탄에 쓰러지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환난과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9월 한 달 나의 편안함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나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보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킵시다.
1: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바다를 품고 하늘을 노래하는 웅천 이순신 마리나 입구에 위치한 마리나 프라자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뭐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뭐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케이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는 참 흥미롭고 깊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한참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두 단어가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지치고 피곤한 사람에게는 기운을 차릴 힘을 얹어주고, 능력 없고 서툰 사람에게는 일할 능력을 줘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말씀은 분명히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막힌 처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방전된 사람에게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고, 출발선에서 난 가진 게 없어 라며 주저앉은 사람에게는 오늘 한 걸음을 내딛게 만드는 실질적인 생명력과 힘을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다 타버린 장작처럼 피곤하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무력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결핍의 모양을 정확히 아시고 가장 완벽한 해답을 채워 넣으시는 분이니까요. 주님의 맞춤형 은혜를 가득 싣고 오늘 하루도 당당하게 출발합니다.
1: 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를 악모하는 자, 어노인팅과 함께 찬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찬 라디오 양현민입니다.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하는 찬양 리더의 멘트가 마음을 콕콕 찔리게 하는데요. 주를 악모하는 자 힘차게 따라 부르고 나면 주님 주시는 새 힘이 막 샘솟는 것 같죠. 치열하게 달리다 지쳐 나가 떨어진 피곤한 상태일 때 하나님은 단순히 피로회복제한병 쥐어주듯이 잠시 버틸 힘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 체력과 지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비상할 날개를 달아주시죠.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스스로 무능하다고 자책하며 움츠러든 이에게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낼 단단한 힘을 덧입혀 주십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발걸음을 마침내 떼게 만드는 힘,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 실제적인 용기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혹시 피곤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부어주실 새로운 능력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스스로 무능하다고 느껴지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주님이 채워주실 넉넉할 힘을 경험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 완벽한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가슴 활짝 펴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당당하게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늘의 능력인가요? 아니면 든든한 힘인가요? 둘 다시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은혜와 기도 제목들을 편안하게 나눠주세요.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또 아멘 혹은 카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와 오프닝 멘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한 걸음에 가시더라도 주 예수와 함께 잊지 마시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윤상은의 음성에 이어서 같이 찬양한 곡은 옹기장의 메들리 찬양. 십자가 군병들아, 주의 진리 위해 승리하였네, 영광, 영광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 계속되고 있는 영적 싸움, 우리 지지 말고 꼭 승리하자고요.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한 알,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예레미야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가장 혈기왕성한 청년이라도 언젠가는 에너지가 바닥나 휘청이고 쓰러집니다. 사람의 체력과 의지에는 분명한 한계선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며 결코 방전되는 법이 없습니다.

과를 악망한다는 것은 내 얕은 힘을 쥐어짜며 버티는 삶을 멈추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공급선에 나를 연결하는 일이겠죠.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거친 비바람을 타고 솟구쳐오르는 독수리처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몸과 마음이 무겁고 지쳐 계시다면요. 스스로를 다그치기보다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힘으로는 버거운 발걸음도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덧입으면서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새 힘 얻으실 분들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심하신 분 계시면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보내주세요. 말씀 카드와 함께 추첨을 통해 5분께 응원의 선물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커스 워십의 실로암까지 함께 찬양했습니다. 지쳐 한계를 뛰어넘을 능력이 절실했던 분도 계실 테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한 걸음 내디딜 작은 힘을 구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결핍의 모양은 저마다 다르지만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오차 없이 정확하지요. 지친 마음에 더딥혀주시는 주님의 능력과 주저앉은 자리에 부어주시는 생명의 힘이 여러분의 걸음 위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주님과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양현민이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시내가에 새생명 시내가에 오늘 이 시간은 여수석창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조금 무거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어떤다면요? 나는 안 죽어. 그런 분 없겠죠?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면, 만약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뭐 있는 분도 있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또 다들 그렇게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과 삶을 가장 정직하게 비추어주는 거울 같은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한 여인의 죽음과 그 죽음을 둘러싼 놀라운 장면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죽었을 때에 과부들이 방에 모여서 웁니다. 그리고 그녀가 생전에 지어준 속옷과 겉옷들을 손에 들고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웁니다. 이 여인은 유명한 설교가도 아니었고 큰 업적을 남긴 사람도 아니고 큰 교회를 세운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은 딱 일곱 줄뿐입니다. 오늘 말씀 딱 일곱 줄뿐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기록 속에 나타난 이 여인의 발자취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뭐냐? 다비다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비다. 헬라어로는 도르가라 그랬어요. 도르가의 뜻이 뭐냐? 사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슴처럼 조용히 그리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자기 몫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자가 병들어 죽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가 그 시신 앞에서 기도하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한 여인, 이 다비다의 삶이 어떻게 그 시대의 초대교회를 움직였는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은 어떤 삶인지 두 가지 말씀을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할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예요. 하나님은 선행과 구제로 채운 삶을 통하여 공동체를 살리십니다. 뭐를 통해서요? 선행과 구제, 즉 나눔과 베품이에요. 이걸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뭘 많이 했다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대요. 이 짧은 문장 속에 이 여인의 인생 전체가 다 담겨 있어요. 선행과 구제를 보통 한게 아니라 심히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마음 내킬 때에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녀의 삶의 패턴 자체가 선행과 구제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하루하루가, 그녀의 손끝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 남을 향한 섬김과 베품과 나눔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병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38절과 39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인상적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사람들이 급히 제자들을 보내 베드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베드로를 데려와서 다락방에 시신을 누워있는 다락방에 모시고 들어갔어요.
거기 누가 있었느냐?

과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과부들이 울면서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 39절 중반절부터 끝에 보십시오. 39절 중반절부터 끝에 보면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누구라고요? 다비다. 다비다의 헬라어의 이름이 도르가. 이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찍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상하죠? 베드로가 왔어. 죽은 사람을 좀 살려주면 어떨까 하고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과부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울면서 속옷과 겉옷을 이렇게 들어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과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손에 든 게 뭐라고요? 속옷과 겉옷이었다. 누가 만들어준? 다비다가 만들어준. 다비다가 지어준 옷들이에요. 돈도 아니고 예물도 아니었어요. 그저 낡고 손때 묻은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담긴 다비다의 그 마음이 담긴 옷 한 벌이었어요.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고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의 과부의 신분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계층이었어요. 약자예요.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고 힘이 없죠. 거기다가 자녀가 없으면 그야말로 생존이 막막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가장 약한 사람들. 과부. 다비다는 이 어려운 과부들에게 정기적으로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주었던 겁니다. 다비다가. 다비다의 손은 늘 바늘과 실을 붙잡고 있었고 다비다의 눈은 늘 누가 어려운지를 그렇게 살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꼭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비다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슬퍼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녀가 뭐 유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뭐 큰 업적을 남겨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다비다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화려한 언변이나 큰 능력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섬김과 나눔과 베품과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 크고 화려한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큰지, 성도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들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빈 본질적인 것에 비중을 두고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복음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적인 것들로만 뭐가 크냐 뭐가 좋으냐 교회가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등등의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비중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아요. 비본질적인 게 비본질적인 것에 비중을 두니라고 교회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산으로 가고 있어요. 정작 다비다처럼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묵묵히 옷을 지어서 어렵고 힘든 자를 입히는 손길은 오늘 우리 교회와 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남아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를 진짜로 움직이는 그 힘은 교회의 크기나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이러한 작은 다비다들의 그 조용한 희생과 나눔과 사랑과 베품과 섬김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온 젊은 청년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해서 그 천주교의 고 이태석 신부님의 묘소를 방문한 영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는 알고리즘으로 계속 돌잖아요. 그죠? 이들이 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인데 의사가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별로 그렇게 감동하지를 않으신 것 같은데 의사가 되었어요. 아프리카 남수단에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200만 명이 서로 동족끼리 살해를 하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런 나라에 이태석 신부가 가서 그 나라에 선교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고 이태석 신부님은 의사의 길을 걷다가 사제가 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아프리카 남수단의 톤즈라고 하는 오지 마을로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쏟아부었습니다. 울지마 톤즈. 그 이야기 아시죠? 영화로도 나왔고 책으로도 나왔고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네, 저 신부님, 그 아프리카 아이들 또 울지마 톤즈. 저거는 책으로 나온 책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저 제자예요. 당시 이태석 신부가 이렇게 가르치고 키웠던 제자가 훗날에 의사가 되어서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어서 왔단 말이죠. 여러 명이에요. 의사가 된 이 제자들이. 예? 여러 명이.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던 마을에 병원을 지어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어주고 심지어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서 밴드부를 만들어가지고 음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런데 정작 자신은 대장암 진단을 받고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다가 201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울지마 톤즈라고 하는 이야기로 고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가 KBS 다큐멘터리로 나와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눈물바다로 만들었는지. 저는 오늘 본문에 과부들이 다비다가 지어준 옷을 들고 우는 장면을 보니까 그때 이 이태석 신부 울지마 톤즈의 이 이야기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신부님의 장례식에 아이들이 배웠던 그 밴드 악기를 들고 영정 사진을 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태석 신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한 사람의 그 조용한 헌신, 희생, 섬김, 나눔이 그 사랑이 한 공동체 전체의 마음을 얼마나 좋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 다비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큰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비다도 세상을 흔든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이 가진 바느질 솜씨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이웃을 섬기고 나누고 사랑했을 뿐이에요. 우리도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것으로 누군가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를 진짜로 살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선행으로 채운 삶에 감동하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무엇에 감동하신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거 감동하신다. 40절입니다. 우리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여러분 성경에 사람이 살아난 일이 몇 개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리신 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일, 모두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도인 제자 베드로가 이 여인을 살려냈다는 겁니다. 살려냈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죽었던 다비다가 베드로의 기도로 뭐로요? 뭘로? 기도로.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41절에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결과 42절입니다. 온 옆바 사람이 이것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연약한 여인 다비다를 살려주셨을까? 왜 살려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름 없는 과부들,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과부들의 한 후원자를 위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벽을 허물면서까지 다시 살려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답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36절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이죠. 그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다비다의 모습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드린 그 조용한 헌신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바늘로 한 땀 한 땀 떠내려간 그 사랑의 손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이 결국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죽음의 문턱에서 이 여인을 다시 살리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그 인물의 화려함과 그리고 능력과 언변이나 그리고 그 업적보다 뭘 보시냐면 하나님은 마음 중심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작은 순종과 희생과 헌신에 더 크게 감동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 과부의 그 작은 두 렙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과부가 드린 그 두 렙돈을 보시고 부자의 저 큰 헌금보다 더 귀하고 더 크다. 주님이 감동하셨어요. 그 중심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그 헌금을 주님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크기를 많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속에 진심이 있는가? 진정성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라고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큰 헌금일까요? 뭐 화려한 봉사 경력일까요? 뭐 대단한 지식과 지혜일까요? 아니면은 세상의 학벌과 명예와 무슨 뭐 자랑거리일까요? 천만의 말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훨씬 더 단순하면서 훨씬 더 근본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묵묵히 이어가고 있는 선행과 구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되는 나눔과 섬김과 베풀매 삶.

사랑의 실천.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며 베풀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 선교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부산에서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무료 병원을 세워서 평생을 그들을 치료하는데 헌신했던 분이 바로 저분이에요. 장기려 박사님. 병원비를 낼 형편이 안 되는 환자들에게는 몰래 병원 뒷문으로 나가라고 오히려 안내를 해 주었다는 그런 일화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병원이면 병원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던 이 장기려 박사님은 그렇게 가난한 환자들을 스스로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 평생 자기 명의 집 한 채도 갖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자신이 설립한 병원 옥탑방에서 검소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장기려 박사님을 한국의 슈바이처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죠?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님. 그래서 설립한 병원이 부산에 가면 지금 고신대학교 보금병원입니다. 큰 병원이에요. 지금도 부산 땅 그리고 그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고 있다. 장기려 박사님은 어떤 큰 업적을 남긴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의 조용하고 지속적인 나눔의 삶은 다비다의 바느질처럼 오늘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동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한국교회에 주는 방향성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교회가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손가락질과 도전과 비판을 받는 시대예요. 교회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콧방귀를 꺼버려요. 인정하지를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시대이죠. 그런데 세상의 교회를 다시 신뢰하게 되는 길은 뭐냐? 화려한 건물이나 교회의 규모가 아니라 다비다처럼 조용히 지역과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손길.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린 장기려 박사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나누는 삶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야 오늘 마지막 42절 말씀처럼 온 욥바의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열매로 이어지는 길 바로 여기에 있다는. 다비다 한 사람의 삶이 다시 살아났을 때 온 도시가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의 삶이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와 나눔과 섬김과 사랑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 도시가, 우리 주변의 마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고 교회를 다시 신뢰하고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비다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녀의 향기는 얼마나 진했는지, 그녀의 향기가 얼마나 진했는지, 다비다가 떠났을 때에 온 공동체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행과 나눔과 구제의 삶에 감동을 하셔서 죽음 문턱에서 이 여인을 다시 살아 불러오셨습니다. 이 사건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날 우리 손에 들려 보여줄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있는가? 다비다처럼 누군가의 몸을 따뜻하게 덮어준 옷 한 벌이 있는가? 누군가를 위한 나눔의 흔적은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비다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진정한 선행과

0: 섬김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선행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이 도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여수석 장교회 김성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2-4292 여수석창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톤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1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9월의 첫날이네요. 사랑의 뜨란 이신아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사랑의 뜨란 3일간의 말씀 부흥에 하나님께 지혜를 묻다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인데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이신 이지웅 목사님, 다 때가 있나니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3일간의 말씀 부흥에 오늘 그 둘째 날 시작할게요.

저희가 어저께는 전도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나눴고요. 오늘은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나눴던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 그냥 한순간에 찾아오는 허전함.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불안함, 두려움, 염려의 모든 원인은 자신의 창조자와의 분리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의 창조자와의 떨어짐, 분리로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은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2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생수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인간의 문제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신의 창조자, 나의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주신,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만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함, 이유를 알 수 없는 염려들, 그냥 한순간에 훅 찾아오는 그 공허함, 허전함,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겠죠?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어요. 전도서는 12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이지만 그 12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성경 안에 헛되다 혹은 허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단어가 무려 38번이나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회의감이 들어요. 이거 인생 뭐 있나? 인생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하나? 우리가 어제 9장 살펴봤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동일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교통사고 나요. 똑같이 우울증 걸리고 안 걸리고,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발이 빠르다고 선착하지 않아요. 선하다고 먹을 것이 주어지지 않아요. 나의 의가 그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인간으로 하면 더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삿대질하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은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하는 주제예요.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당해야 됩니까? 왜 악인이